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5월 9일 홍차와 마들렌의 향기가 날 듯한 주말 아침이죠. 첫 곡 조덕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들려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유명한 추억의 향기를 부르는 빵 홍차에 마들렌 빵을 찍어 먹으면 추억의 향기가 촉촉하게 전해져 오죠. 어디선가 라일락 향기와 아카시아 향기와 더불어서 홍차와 마들렌의 향기까지 밀려온다면 정말 아름다운 5월의 나날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부지런한 아침형 빵, 모닝빵. 그 작은 모닝빵의 한가운데 포실한 감자와 달걀을 으깨놓은 추억의 샐러드를 가득 넣어 먹으면 그것도 또 추억의 맛이지요. 아름다운 5월, 어버이날 모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만지면 늘 부서질 것 같은 크루아상이나 피자빵처럼 겹겹이 쌓인 가족들의 속마음들도 잘 챙기시고요. 변산반도의 채석강처럼 파시루 떡처럼 겹겹이 행복한 추억을 쌓는 그런 시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순영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려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을 가진 꿈 CUM 정통 가톨릭 대중신앙 월간지 월간 꿈 CUM 12개월 정기구독권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으로 오셔서요. 사연과 함께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시면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요. 매주 토요일 편안한 주말에 힐링 음악 여행 음악에 스며들다 함께 할게요. 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롭고 흐뭇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슬프고 행복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씁쓸하고 달콤하고 사랑이란 두 글자는 차갑고 따뜻하고 유행가 속의 사랑처럼 사랑의 달, 감사의 달, 태양이 빛나는 느낌들, 그 사랑의 기쁨을 만끽하길 바라면서 음악에 스며들다.

어울리는 음악들을 모아서 들려드리는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세련된 음악성과 높은 완성도를 지닌 웰메이드 음악들을 모아서 들려드릴게요. 오늘 만나볼 곡들은요. 노래 한 곡 한 곡이 너무 잘 만들어진, 잘 만들어져서 영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그 결을 따라서 천천히 음악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1990년대 한국 모던팝의 정서를 대표하는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몽환적인 전자사운드의 아련한 기억과 감정을 겹겹이 쌓아올린 듯한 곡인데요.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공간 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조용히 떠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윤상 가려진 시간 사이로.

가려진 시간 사이로 윤상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테마가 있는 음악들로 편안한 주말의 힐링 음악 여행 떠나는 시간이죠. 오늘은 웰메이드 음악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탄탄한 음악성을 자랑하는 두 곡의 웰메이드 가요 이어 들려드릴게요. 먼저 이적의 당연한 것들. 이적 특유의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어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노래인데요. 과하지 않은 말투와 편안한 멜로디가 오히려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죠.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성장과 상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바다라는 이미지로 풀어냅니다. 한편의 긴 영화처럼 감정의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이적과 아이유의 노래 두 곡 함께 할게요.

0: 알아.
1: 이적 당연한 것들 아이유 아이와 나의 바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두 명의 노래입니다. 먼저 19살에 데뷔해서 유럽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독일 태생의 영국 싱어송라이터 타니타 티카람의 I Might Be Crying. 사색적인 가사와 절제된 사운드가 잔잔한 여운을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영국의 레전드 가수죠. 엘튼 존의 니키타. 조지 마이클의 백보컬을 맡은 이 곡은요. 냉전시대 독일을 배경으로 동서독 남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서정적으로 풀어냅니다. 냉혹한 현실과 낭만적인 로맨스를 동시에 담아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명곡 두곡 함께 하실게요.

타니타 티카람 I might be crying 엘튼 존 니키타까지 듣고 오셨어요.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참 좋은 오늘 주말에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에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 웰메이드 음악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사연 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1990년대 한국 웰메이드 가요 씬을 자주 우지했던 레이블인 디괵 소속의 가수들의 애절한 발라드 두 곡입니다. 당시 디괵은요, 웰메이드 팝의 메카로 불렸다고 합니다. 김현식을 위시해서 많은 유명 가수들이 이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그중 오늘은 이소라와 빛과 소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이 노래는 동료 가수 김광진이 작곡했습니다. 원래는 본인이 부르기 위해서 만든 노래였는데요. 우연히 이 노래를 들은 이소라가 마음에 들어서 결국 가사까지 직접 붙여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한국 시티팝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그룹이죠. 빛과 소금의 그대 떠난 뒤. 이 노래는 이별 후에 느끼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세련된 사운드로 표현했습니다. 1990년대 추억의 웰메이드 발라드 두 곡 함께 감상하시죠.

이소라 처음 느낌 그대로 빛과 소금 그대 떠난 뒤 이번에는요 미국 하버드대 동창생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결성한 크로스오버 밴드죠. 핑크 마티니 The Gardens of Samson and Beasley. 이 노래는 끝나버린 사랑을 쉽게 놓아주지 못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속 주인공은 현실이 아닌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정원에 머물죠. 그러면서 여전히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거죠. 오리온 별빛 아래 달빛이 비치는 정원에 누워서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계속 뒤돌려보면서 사라진 상대를 여전히 어디에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그 마음을 들려주는데요. 들을수록 슬프다기보다는 왠지 마음 한쪽에 오래 머물러 있는 듯한 여운이 남는 그런 노래입니다. 핑크 마티니, The Gardens of Samson and Beasley.

핑크 마르티니 더 가이던스 오브 삼슨 앤 비즐리 그리고 이어서 강어 달림 하숙생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숙생 최희준의 명곡을 리메이크 했죠. 강어 달림 목소리로 들으셨는데 또 원곡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이 하숙생 노래를 들으면 왠지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반추해보게 되는 그런 여운을 줍니다. 오늘 주말 아침 음악에 스며들다. 오늘은요. 웰메이드 명곡들 함께 하셨어요. 모닝빵처럼 부지런한 이 아침에 바게트처럼 겉은 든든하고 속은 따뜻하게 크루아상처럼 켜켜이 쌓인 행복을 담아서 이 노래들 들려

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마들렌 한 조각처럼 달콤한 추억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참 좋은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혹시 아침 식사 안 하셨다면 모닝빵에 달걀 감자 샐러드 어떠세요? 오늘도 행복한 그런 참 좋은 오늘이길 바라면서요. 끝곡은요. 레온 러셀 A Song for You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내일 아침 참 좋은 오늘 은피스님의 마음술래에서 기다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뚝하면 아빠가 함 사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0: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1: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재미있는 건 어릴수록 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는 점인데요. 내 이야기를 하고 내 감정을 그대로 내뱉는 게 10대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확실히 우린 내 생각을 말하기보다 상대의 의향을 먼저 묻고 어색함을 덜기 위해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배려라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그게 우리를 좀 더 젊게 만드는 비결 아닐까요? 자, 헨델의 하프 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4의 6 가운데서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신선하게 출발합니다. 자, 우리 정예호 씨 신청곡이고요. 조지 프리데릭 헨델 하프 콘체르토 협주곡 B플랫 장조 헨델 작품 번호 294 작품 4의 6번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하프의 우어줄라 홀리거 그리고 플루트의 앙드레 빼빵 그리고 이무지치가 함께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정혜호 씨의 신청곡 들었습니다. 핸델의 하프 협주곡, B플랫 장조, 핸델 작품 번호 294, 작품 4의 6번,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하프의 우어줄라 홀리거, 플루스의 앙드레 빼빵, 그리고 이무지치의 연주로 함께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퍼레이드로 들려드린 날이죠. 오늘도 신청하셔서 다음 주에도 이 기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악도 신청 가능할까요? 타이타닉 OST 중에 My Heart Will Go On, Nearer My God to Thee. 아직도 타이타닉 라이브 콘서트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그 장면들이 너무 생각나고 아직도 그때 본 이야기를 그 같이 본 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업무 중에 귀를 열어놓고 감사히 짬짬이 사연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클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자, 8503 쓰시는 분의 신청곡인데요. 배 위에서 늘 연주를 하던 이 연주자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아 이제 연주는 그만이네 이만 헤어지세 이러면서 막 이제 도피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시 이 연주를 가려다가 다시 시작하죠. 그때 바로 이 곡을 연주합니다. 이 주여 임하소서 또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또 불리죠. Nearer my God to thee 이 곡 메이슨 작곡 또 작사는 아담스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살로니스트의 연주입니다.

0: Gentlemen, it has been a privilege playing with you tonight.
1: 영화 타이타닉,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주 대작이죠. 그 중에서 8503 쓰시는 분의 신청곡 메이슨의 곡 Nearer My God to Thee 주여 임하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 함께 들었습니다. 이 살로니스티의 연주로 또 찬송가를 함께 그 마지막에 그 연주를 해주던 이 그 단원들의 모습이 오늘이 가장 멋진 연주였네 이러면서 어차피 뭐 아무도 안 듣는데 뭐 이러면서 연주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자, 새싹도 나무도 들꽃도 모두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나는 여름이 성큼 다가왔어요. 저는 잠시 커피 한 잔 들고 집 앞에 산책 나왔어요. 신청곡은 모차르트의 Le Mariage de Figaro, 피가로의 결혼, 그 중에서 Che suave zeffiretto, 이 편지의 이중창 원해주셨어요. 그래서 크랄못이지만 쇼생크 탈출에서 들었던 피가로의 결혼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9237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고요. 모차르트의 레노체 디 피가로, 피가로의 결혼, 이 빈에서 이탈리아 오페라의 어떤 출발점, 로렌소 다 폰테와 함께 만든 그 3부작의 첫 번째 작품 피가로의 결혼, 케일번호 492, 술라리아, 산들바람에, 자, 게수아베 제피레토,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소프라노 크리스티아네 카르그, 이 수잔나를 불렀고요. 소프라노 소냐 이온체바, 백작부인, 그리고 야닉 네자세강이 지휘한 체인버 오케스트라 유럽의 연주입니다.

야닉 네제스가 지휘한 체인버 오케스트라 유럽. 금년 이제 2026 빈필 신년음악회 또 지휘를 했던 야닉 네제스의 아주 즐거운 모습이 기억이 나죠. 모차르트의 레노트 디 피가로, 피가로의 결혼, 켈번호 492, 술라리아, 게수아베제 피레토,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편지의 이중창, 소프라노 크리스티아네 칼, 수잔나, 소프라노 소니아 이언체바, 백작부인, 야닉 네제스가 지휘한 체인버 오케스트럴 유럽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주말 신청곡 예약이요. 베르디 아이다 중에서 개선 행진곡 신청해요. 2037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주세페 베르디의 아이다, 글로리아 알 에지토, 이집트의 영광을, 그랜드 마치, 개선 행진곡, 발레, 그리고 비에니 구에리에로 빈디체, 오라 승리의 병사들이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요 장면, 디베르티스망 장면 전체 다 들으시겠는데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델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 디 밀라노,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또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아이다 오페라 가운데서 글로리아 알 에짓토 이집트의 영광을 그랜드 마치 개선 행진곡 발레 그리고 비에니 오 괴리에로 빈디체 오라 승리의 병사들이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라스칼락장 오케스트라 합창단 아바도가 라스칼락장 이 오케스트라를 맡고 있었을 때에 오페라단을 맡고 있었을 때에 지휘였습니다. 자, 부천 아트센터 개관 3주년 기념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그 중에서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과 김선욱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트를 저희 선물 드립니다.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고요.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D장조 또 레스피기 예,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비단조, 바인베르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4번,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이플렛장조 함께 만나실 수 있고요. 자,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쇼팽의 마주르카 신청해봐요. 빵가와인 김정동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마주르카, 이 폴란드의 아주 독특한 그 춤곡이죠. 1번 F샵 단조 작품 6의 1, 마주르카 작품 38, F샵 단조 작품 59의 3, 피아니스트 블라지미르 아슈케나지 연주로 감상합니다.

피아니스트 블라지미르 아쉬케나지의 연주로 프레드릭 쇼팡의 마주르카 1번 F샵 단조 작품 6의 1, 마주르카 38번 F샵 단조 작품 59의 3 두 곡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김정동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5411 쓰시는 분은요.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신청합니다. 이제 드디어 여름 신청하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생일이 여름이라 고등학교 때 남사친이 꽃다발 전해준다고 버스 정류소에서 무작정 기다리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그 소년의 마음은 청년의 마음은 남사친이 아니지 않았을까. 두 분이 이제 잘 되신 건 아닌가 봐요.

하여튼 그 꽃다발 어떤 꽃다발이었을지 너무 예뻤을 것 같습니다. 5412 쓰시는 분의 신청곡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G단조 리온번호 315 레스타테 여름 1악장 알레그로 논몰도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프레스토 줄리앙 쇼방의 바이올린과 지휘 그리고 르 콘세르 델라 로제 연주로 감상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G단조 리온번호 315 레스타테 여름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논몰도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프레스토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린과 지휘의 줄리앙 쇼방 르콩세 드라 로즈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자, 여름 태어나신 우리 5411 쓰시는 분 추억과 함께 남학생이 꽃다발 전해준 그 꽃다발 추억과 함께 잘 들으셨죠? 자, 향긋한 꽃 향기가 나니 왈츠를 듣고 싶네요. 어릴 적 피아노 배울 때 왈츠를 좋아해 많이 연주했죠. 마호가니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요. 아우, 그 기억 되살려보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안데어 슈엔 블라우엔 도나우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왈츠 작품 314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져서 자꾸 이제 영토가 국토가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도나우강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로 위로하던 그런 곡이었죠. 프란츠 베르조 메스트가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2023년 신년음악회 실황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곡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세라 55 신청해 주셨죠? 신기복의 사랑하는 내님이요. 엄계선 씨였는데요. 테너 하만택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유쾌한 클래식 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에 발표할 합창곡들 연습하고 신기복님의 얼굴로 유명하신 우리 신기복 작곡가님 사랑하는 내님이여도 배웠어요. 5월 신청곡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함께 테너 하만택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신기복 선생님 잘 지내시죠? 또 한번 뵙고 싶습니다. 자,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퍼레이드로 들려드리는 날인데요. 오늘도 신청하셔서 여러분 이 즐거움을 또 다음 주에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장일범님, 쇼스타코비치 왈츠 신청해요. 손창호, 사도요한, 조용히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5836 쓰시는 분 올려주셔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Variety Orchestra를 위한 모음곡 2번, 왈츠 2번,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드미트리 샤스타코비치의 Variety Orchestra를 위한 다양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2번, 왈츠 2번, 구 재즈 모음곡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로얄 콘서트바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늘 좋은 음악으로 유클에서 위안을 받고 있어요. 주말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0번을 듣고 싶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청취자인 6051 쓰시는 분이 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전곡 감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에 능했던 슈베르트는 피아노 연주 실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아노 작품들 가운데는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곡들이 많죠. 그는 15살이던 1812년부터 독주 피아노 곡을 쓰기 시작했고 세상을 떠나기 두 달 전인 1828년 9월에는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3곡을 남깁니다.

19번 C단조, 20번 A장조, 그리고 21번 B플랫장조까지 이 세 작품은 슈베르트 최후의 소나타로 불리며 그의 마지막을 장식한 곡들이죠. 무엇보다 이 시기의 작품에서는 그가 존경했던 베토벤의 영향도 느껴지지만 전개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동기를 치밀하게 발전시키기보다 예상치 못한 전환과 대담한 전조, 그리고 춤곡을 떠올리게 하는 리듬으로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작품들엔 베토벤처럼 깊고 복합적인 감정의 구조를 담고자 했던 슈베르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완성한 이 세 곡은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예술적 열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 오늘 함께할 곡은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입니다. 평소 슈베르트는 자신의 이전 작품에서 썼던 선율을 다시 끌어와 새로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그런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악장 중간에서는 즉흥곡 3번의 멜로디가 어렴풋이 떠오르고 4악장에서는 또 과거의 소재를 변형해 주요 주제로 활용하고 있죠. 먼저 1악장은 장엄한 화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새디 따는 표의 흐름은 곡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리듬으로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무겁게 음악의 방향을 이끌고요. 이어지는 2악장은 이 소나타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악장입니다. 조용히 한음씩 내려가는 선율은 마치 한숨처럼 들리며 잔잔한 슬픔이 이어지는데요. 계속 같은 주제가 반복되며 조금씩 변화를 거치다가 중간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죠. 그리고 갑작스레 몰아치는 폭풍우 같은 강렬한 전개가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온 선율에 한층 깊어진 여운이 남는데요. 자, 오늘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도이치번호 959,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티노 먼저 듣겠습니다.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연주입니다.

6051쓰시분의 신청곡 함께 듣고 있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도이치 번호 959, 1악장 알레그로와 2악장 안단티노까지 함께 감상하셨고요.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3악장은 짧고 경쾌한 스케르초입니다. 빠르고 경쾌한 리듬으로 앞선 악장의 무게를 덜어내고 중간부터는 여유 있는 흐름으로 표정을 바꾸죠. 마치 왼손과 오른손이 주고받듯 이어지는 움직임에서 슈베르트 특유의 재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악장은 소나타 론도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슈베르트 특유의 부드럽고 유려한 주제가 여러 모습으로 변주되며 전개되고 다양한 조성을 오가며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면 속도가 빨라지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주제를 떠올린 뒤 힘있게 곡을 마무리하는데요. 자, 오늘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도이치 번호 959, 이제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바체, 4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폴란드 출신 이 피아노의 대가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오늘 토요일의 전곡 감상 6051 쓰신 분의 신청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도이치번호 959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디노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바체 4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들으셨습니다.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베토벤의 운명 신청합니다. 모든 이가 아는 곡 듣고 파요. 마리아 광주, 신명숙 씨군요.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작품 67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빠르고 생기 있게 파보 이아르비가 지휘한 도이치 칸모 필하모니 브레멘의 연주 들으시면서 여기서 저는 또 인사를 드리고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화면 밑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위 내용은 AI가 작성했으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구를 보고 괜히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저도 어디 이메일을 보내거나 서류를 작성할 때 서명란에 이렇게 적고 싶어졌어요. 이건 사람이 작성했으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사람도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세상살이가 좀 넉넉해지지 않을까요?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5월 9일 토요일 첫 곡으로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들려드렸습니다. 진짜로 요즘 이런 문구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AI가 만들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AI만 틀릴 수 있나요? 사람도 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실수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신에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는 여유도 생기고요. 사실 우리 모두 틀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실수를 조금씩 줄이고요,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틀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틀릴 수 있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 아, 그렇게 나를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고요.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아사 하나를 실천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온 감사 인사 메시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지난주에는 아들 승훈군을 간병하는 안미정 씨의 사연 소개해드렸었죠.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앓는 승훈군은 올해 10살인데 큰 수술을 15번이나 할 정도로 많은 병과 싸우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방송이 나간 후에 많은 분들이 후원금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엄마 안미정 씨의 감사 인사 함께 들어보시죠.
1: 네, 그 아기가 그 치료를 위해서 그 도와 많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가족 그 많이 관심해 주셔서 그 아기가 병원비나 뭐 우유비 도와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아기도 잘 키우고 그 더 노력하고 아기 위해서 더 그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그 좋은 일 많이 생기고 그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0: 지난주에 안미정 씨가 그랬거든요. 승훈 군이 아기 때 중환자실에 있던 거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요. 그간 힘든 시간을 보낸 이 가정이 이제는 웃으면서 다시 일어서길 바라고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김민우 사랑일 뿐이야.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어요?
1: 네, 바쁘게 잘 보냈습니다. 뭔가 이렇게 행사가 많고 가족 생일도 많고.
0: 맞아요. 얘기해 주셨었죠.
1: 네네.
0: 허윤희 리포터님 의상을 보니까 진짜
1: 여름이 돼가나요?
0: 네, 계절이 바뀐 걸 느낄 수 있네요. 네. 가벼워지셨습니다.
1: 반팔을 몸도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게요. 계절만큼 옷이 가벼운 만큼
1: 네.
0: 살들도 뚝뚝뚝뚝
1: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마음도 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네요.
0: 네. 네. 아니 AI 얘기 좀 했는데요.
1: 네.
0: 어떻게 AI 좀 활용 많이 하세요? 날씨 같은 거 볼 때도 오늘은 어떨 것 같니?
1: 그 날씨까지는 아닌데 뭐 좀 물어볼 때 뭐 예전에는 이제 초록창 윤희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집에서는 뭐든지 검색하느라고.
0: 네.
1: 근데 요즘엔 좀 바뀌긴 한 것 같아요. AI한테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0: 네.
1: 근데 언제 한 번은 이 친구가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다른 얘기로 이렇게 전환해서 얘기하더라고요.
0: 어머, 너무 신기하다.
1: 예, 그래서 이렇게 잘못을 꼭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 아무튼 이상한 그 AI의 그런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보긴 했는데.
0: 네.
1: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어떤 프로그램에 소설가 김혜란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AI에는 없는 것? 이래가지고 망설임이라는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정말 동의를 하면서
0: 네.
1: 그러니까 뭐든지 되게 다 상당히 매끈하게 답변을 하는 물어보면 잠깐의 그 로딩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그 실수에 대한 인정도 없고
0: 그렇네요.
1: 망설임도 없는 것이 AI인가?
0: 그렇네.
1: 근데 분명히 저희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긴 한데요.
0: 네.
1: 그걸 잘 분별해서 잘 도구로 사용해야겠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AI는 문명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기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또 하나의 문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0: 네.
1: 아무튼 실수는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 사용자가 잘 사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1: 근데 어렵긴 해요, 정말 저도.
0: 훈련을 좀 시켜야겠네요. 뭔가 네. 실수했을 땐 실수라고 이야기를 반드시 해라.
1: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저는 그것도 물어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라고 저희 아이가 한번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저를 너무 얘기해 줘서.
0: 네. 실수는 아니었겠죠.
1: 농담입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0: 예, 네. 아니 정말로 AI 활용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게 모든 거를 다 AI한테 의존하고 약간
1: 맞아요.
0: 모든 걸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뭔가 질문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게 없을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또 오늘 오프닝 때처럼 그래 AI를 보면서 아 인간은 또 실수를 인정하잖아.
1: 맞아요.
0: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기계도 실수하는데 나도 실수했어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니까 또 기계한테도 또 이렇게
1: 배우네요.
0: 네, 느끼고 느낄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AI 많은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때 참 다행인 거는 아사 하나만큼은 AI가 할 수 없다.
1: 아, 그럼 진짜.
0: 그렇죠.
1: 대신할 수 없습니다.
0: 그렇죠. 또 기부, 나눔 AI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참 해주면 좋겠는데.
1: 하면 어떡하지?
0: AI가 끊임없이 나눔을 많이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정말 여러분들만 해주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AI 활용도 좋지만 오늘만큼은 그리고 또 내일만큼은 아사 하나 함께 해주시면서 저희 함께 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은 어떤 이유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은 29살의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0: 네. 네,
1: 유선호 씨 가정인데요. 3년 전에 화상을 입고 지금 그 후유증과 또 계속되는 치료로 어머니까지 같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두 분이 의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요. 3년 전이면 26살이었던 거잖아요.
0: 네.
1: 정말 너무
0: 젊은 나이다.
1: 창창한 그런 네. 젊은 나이였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일을 하러 가던 그 차량 안에서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이 됐고요. 전복 사고로 그래도 차량에서 탈출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초기에는 이제 어떤 골절이나 이런 치료까지도 했어야 됐고요.
0: 네.
1: 그 얼굴하고 특히 이제 손 부분이 가장 화상이 심해서 그 당시에는 몸도 그러니까 종아리 부분 발목에서 발에서부터 종아리를 제외한 전신의 화상이었었는데
0: 네.
1: 지금 남아 있는 건 얼굴 그 안면 부분과 그리고 손 양손이 가장 아직까지도 심한 그런 상황이어서 일을 하러 이렇게 뭔가 도전

0: 을 해봐도 외관에서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자그마한 그 뜨개 공방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 선호 씨가 그동안 모아놨던 것도 치료비에 다 사용을 해서 앞으로 계속되는 그런 수술비에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가정이 저희와 만난 거는 이제 앞으로 열 하루 뒤면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1: 네,
0: 그
1: 그
0: 보증금
1: 선정되기도
0: 마련에 네네.
1: 어렵잖아요.
0: 이미
1: 보증금.
0: 치료비로 경제적인 여유가 어머니가 전혀 없으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당하면 일단 아직까지도 충격 중인 그런
1: 맞아요.
0: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그 보증금 마련과 또 보증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사 가려면 이사 비용이나 막 이렇게 알수 없는 비용들이 많이 이제 소요되게
1: 많아요.
0: 되잖아요. 치료비에도 물론 도움을 주시고 보증금과 그리고 이두 가구가 다시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1: 네. 유선호 씨가 화재 사고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났는데요. 구조되고 병원에 이송됐을 때 당시 그 상황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0: 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돼서 추락을 했고요. 나중에 그먼 발치에서 CCTV로 확인이 된 거는
1: 네.
0: 그냥 스파크가 갑자기 그 차량에서 일어났다로만 사고 경위에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뭐 차량의 그런 결함이나 이런 걸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차량이 전소됐거든요. 빌린 차였다고 하는데 그 차량에 대한 비용 뭐 치료비 다 고스란히 선호 씨의 몫인 거예요.
1: 너무
0: 네.
1: 억울하겠다.
0: 차가 전소되는 정말 큰 화재였었다고 하고요. 다행히 선호 씨는 조수석으로 간신히 탈출을 했는데 거기가 낭떠러지였고 그러니까 한 20m 정도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증 외상센터로 그 외상센터가 있는 곳으로 실려가서 한 3, 4일 정도 입원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화상병원으로 옮겨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곳이 119였었고 급하게 병원에 왔을 때온 몸에 그 전신에 붕대를 감은 아들 모습이 아들인지 확인조차 할수 없었다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고 아들의 그 나중에 딱 정신이 들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첫 말은 엄마 죄송해요였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할 일이 아닌데요.
1: 더 가슴
0: 그니
1: 아팠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마음
1: 엄마가.
0: 아파하시고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아들은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는 어떻게든 너를 고쳐줄게, 살려줄게.
1: 네.
0: 예. 의료진이 당시에 했던 얘기는 손가락 6개를 잘라야 할 수도 있다.
1: 아이고.
0: 또 폐혈증이 오면 위험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제
1: 네.
0: 극단적인 얘기를 의료진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
1: 맞아요.
0: 얘기 듣고 어떻게든 살려만 달라. 손가락이 어떻게 되든 어쨌든 우리 아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 수밖에 없었다는 어머니 말씀 들어보시고요. 아들의 모습이 그날 아침에 나갔던 살갑게 인사하지 못했던 그날 아침이 설마 마지막 모습인가라는 그런 후회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선 선우 씨 목소리부터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2: 갑자기 이제 훅 뜨거워져가지고 살려고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조수석으로 탈출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아무 기억이 없었고 그 옆에 그 낭떠러지 같은데 이제 20m 밑에 떨어져 있었다고 제가 크레인 같은 걸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저지만 어머니도 옆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우르셨다고 죄스러웠고
1: 이제 응급차를 해가지고 탔는데 제가 첫 마디가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저도 눈물이 나는데 그랬어요. 엄마 고쳐줄게. 오늘이 고비다. 죽을 수도 있어요. 폐혈증 때문에. 그리고 손가락을 보니까 여섯 개는 자를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냥 살려만 달라고. 아, 이게 마지막인가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냥 무작정 죄송해요. 슬프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제 못 보면 어떡하지? 아, 아침에 조금 더 살갑게 인사할 걸 그랬나? 그냥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 아기 때뭐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 얼굴이 마지막인가? 네, 아, 이 생각한 것도 잘못했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3: 사고가 나고 지금 3년 정도 지난 거죠. 유선호 씨 몸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요. 얼굴이랑 손이 가장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0: 그래서 이제 얼굴이 외관에도 드러나기 때문에요. 모자를 좀 쓰기도 하고 네. 또 처음에는 마스크도 쓰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귀에 걸어야 되는데 귀에 걸리지 않고 귀가 아이고. 많이 녹았었기 때문에
3: 엄청났구나.
0: 그래도 예, 네. 귀가 조금씩 그 피부가 재생이 이렇게 잘한다는 표현으로 어머니랑 선호 씨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를 쓸 수 있을 만큼 귀에 걸쳐지기도 하는 정도인데 안면과 손은 진짜 특히 저는 이제 손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전체 손가락이. 네. 근데 그걸 그래서 만약에 펴는 수술을 하게 되면 기능적으로도 더 어려워지는 거죠. 물건을 아. 집을 수가 없고 네. 더 떨어뜨리기가 그렇게 되면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정형외과에서 보면 이게 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예.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구부린 상태로라도 있어야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소한 거 뭐 하나하나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뭐 네. 반찬 뚜껑이나 이런 것도 열어달라고 해야 하고 일상생활이 그럼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
3: 아니 뭐 일을 하고 뭔가를 하기는커녕 진짜 기본적인 생활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씻고 밥 먹고 이런 생활도 진짜 네.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서는.
0: 사고 나기 전에 다니던 직장은 그 화상 사고 이후에 바로 퇴직 처리가 돼서 네. 네. 치료로 바로 들어갔던 거고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그리고 수술을 몇 차례 하고 나서는 이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직장을 구해야 돼서 요양병원 같은 데 채용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거절의 표현이 이제 완곡하긴 한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면접을 보러 온 선호 씨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이제 선호 씨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거절 의사를 이제 들었다고 하는데요.
3: 네, 그것도 그래도 상처였겠다. 네.
0: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네. 그렇죠?
3: 네, 맞아요.
0: 아파보고 사고를 당해보고 그러니까 더 아픈 분들을 그런 상황도 얘기를 해주는데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현실을 상황을 이제 나의 현실을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거라면 다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라면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입원하고 이제 퇴원한 이후에 사회복지사 과정을 공부해서 어쨌든 그 요양병원에 그 이제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까지는 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네요. 사실 대단한 거죠. 네. 예. 선옥 씨 얘기 직접 들어볼까요?
2: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찬을 연다던가 막 그런 거가 좀 이거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고 손가락 구부러진 거는 필수는 없다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손가락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수술 좀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한번 면접을 갔었는데 뭐 되게 이렇게 안 좋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침대도 끌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막 다쳐버리면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채용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조금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이제 좀 제약이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안타깝고 다치기 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보진 않았어요. 가끔씩 몇 번 들긴 들어요. 근데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는 없으니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갖고 더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 3년 전 차량 전복사고로 증증 화상 환자가 된 29살 유선호 씨. 손가락은 펼 수조차 없고 얼굴엔 심한 흉터가 생기는 등 한순간에 많은 걸 잃었지만 희망 하나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유선호 씨를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세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임기훈, 당신과 만난 이날.

0: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한순간의 사고로 얼굴과 손에 심한 화상을 입고 자립하려 노력하는 유선호 씨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얼굴이랑 손을 심하게 다쳤으니까 본인도 그렇고 또 그걸 보는 엄마도 그렇고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요. 게다가 또 인터뷰 듣기로도 그냥 네. 진짜 성실하고 착한 아들 그쵸. 청년이라는 네. 게 느껴지거든요.
1: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그 아르바이트 하면 받은 돈을 엄마한테 드리면서 이건 꼭 엄마가 쓰세요.
0: 어머 네. 너무
1: 엄마를 위해서만 쓰세요. 가족을 위해서 뭐 생활비에 보태 쓰시지 말고 엄마를 위해서만 쓰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엄마가 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시던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때 이제 아들이 늘 걱정을 하면서 약속이 있는데 친구들과 놀다가도 엄마 걱정돼서 바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걸 뭐 엄마 위해서 일부러 막 이렇게 뭔가를 내가 한다라는 그 티를 내지도 않으면서 엄마 네. 곁에 있는 그러니까 아들 형제를 어머니가 키우셨는데 작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딸 같은 아들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옆에서 어머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어요? 라고 내가 뭐 무릎을 막 이렇게 제가 짚었어요. 어머니 인터뷰하다가 그랬더니 다 드린 것도 아니에요. 뭐 이러는데 어떤 아들인지 가늠이 되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고 나고 며칠 만에 깨어난 아들한테 엄마가 고쳐줄게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머니가요. 네. 어머니는 그 약속을 꼭 지킬 거라고 하셨고 그 마음으로 지금 아들 곁을 지키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 화상 치료라는 게 평생 해야 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 뭐 약도 그렇고 계속 발라야 되는 보습 연고, 크림도 네, 그렇고
0: 네. 크림도 그렇고
1: 또 그때그때 구축이 올 때마다 또 이 수술을 재건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것도 큰 일인데요. 가장 최근에 했던 수술이 2024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는 손등을 좀 더 네. 힘있게 이제 물건을 잡을 수 있도록 손등의 구축을 좀 해결하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요.
0: 돈이 네, 없어서.
1: 그렇죠.
0: 아이고.
1: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7~8번의 큰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네. 적게는 뭐 300만 원, 뭐 500만 원, 뭐 그 천 단위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머니가 그 작은 뜨개공방 하신 걸 처분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사를 앞두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들을 위한 치료비에 당연히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도 뭔가를 나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에 그런 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힘으로 돈을 벌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얘기 들어볼 텐데요.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우리 아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수술을 계속 해주고 싶어요 라고 당연한 어머니의 말씀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어제가 어버이날이어서 더 이런 사연들이 가슴에 이렇게 꽂히는 것 같아요. 청취자 맞아요. 여러분들께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최미순 씨 얘기입니다.
2: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구축이 이제 왔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이 화상 수술은 그러니까 일반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 손을 딱 보고 이거 피면 돼요, 어머니. 이거 꼬부리면 돼요라고 하는데 인대도 없고 안에 연골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피면 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한 번 하면 뭐 300, 500 이러니까 또 최소 단시간 한다 그래도 전신 마취 7시간. 알바하면은 알바비도 저한테 갖다 줬어요. 엄마 이거는 나 주지 말고 엄마가 써요. 꼭. 엄마가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불안함이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좀 무서운데? 그러면 놀다가도 들어와요. 엄마 오늘 뭐 드실래요? 이거 먹었더니 맛있어요. 제가 살까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진짜 고마운 거고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수술을 계속 해주고 싶어요.
0: 유선호 씨가 화상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열흘 뒤에 사실 이사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임대주택 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 와 이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속상하고.
1: 저 기회가 왔는데.
0: 맞아요.
1: 아드님이 신청했는데 그래도 돼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 해결되면 또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데 거기에 충족되지 않아서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걱정이 크실 것 같고요.
0: 네.
1: 지금까지는 친척집, 먼 친척집이 친척집에서 방 한 칸을 빌려줘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셨대요. 다행히.
0: 네.
1: 그러다가 지금 이제 사고 이후에 어떻게 임대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게 당첨이 돼서 5월 20일에 이사를 갈 수 있게 됩니다.
0: 어떡해요?
1: 오늘 5월 9일, 네, 열 하루 남았는데요. 그 전날까지 해결해야 되니까 열흘이네요. 예.
0: 얼마나 마음이 막 진짜 막 조마조마할까요?
1: 90%는 이제 대출을 나라에서 해주는 LH 임대기 때문에 받는데 이제 그 200만 원 정도이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0: 네?
1: 그 비용조차도 사실 너무 버거운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은 네. 카페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간제로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참 그런 것들이 어느 가정에서는 200만 원의 보증금 아 그거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가정에서는 정말 너무나 큰 비용이어서
0: 맞아요.
1: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를 한다는 건 그 보증금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이사 비용에 또 어떤 새로운 그 가전제품들도 없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남의 집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여서 뭔가를 갖춰놓고 사시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하다못해 지금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이미 여름인가요? 선풍기도 없고 네.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도 필수 과전 제품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
0: 네.
1: 근데 특히 일반 분들에게도 이 점점 더워지는 여름철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화상 환자에게는 이 적당한 온도 관리나 이 위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0: 중요하죠.
1: 안 그러면 땀이 더 차거나 이러면 그 화상 피부에 더 안 좋기 때문에요. 모든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증금과 뭐 그 이상의 기타 등등
0: 네.
1: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이 가족에게는 이런 이사가 새롭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1: 터닝포인트가 되는.
0: 맞아. 우리 이제 잘해보자.
1: 네.
0: 다시 으쌰으쌰할 수 있는.
1: 그 환경이 주는, 장소가 주는 힘도 분명히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여러분들의 진짜 시원한 나눔으로. 뜨거운 나눔하면 더워질 것 같고요.
0: 네.
1: 시원한 큰 나눔으로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누군가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그 사람의 내일을 함께 열어줄 수 있다는 것도 진짜 큰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유산호 씨가 이번 방송을 발판 삼아서 정말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었으면 또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씨도 화상 환자가 돼보니까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게 화상이라고 들었던 말을 진짜 이해하게 됐고 실감한다는 얘기 해줬고요. 지난 3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사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나아가고 싶다. 네, 뭔가를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그런 바람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들 치료에만 지금까지 너무 얽매어 계셨는데 어머니의 삶을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괜찮다라는 그 착한 아들의
0: 진짜 효자다.
1: 이야기를 네. 어머니 서로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0: 네.
1: 그런 얘기들이 전달이 되는데 어머니를 위한 바람도 선우 씨가 얘기해 줬고요. 이 가정을 추천한 병원, 그 화상병원의 김화원 사회복지사님도 좀 많은 나눔 부탁한다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3: 화상이라는 것 자체가 한순간에 뭔가 삶이 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장애를 얻게 되고 가족도 같이 무너지고 새로운 또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 살아가는 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가전제품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있습니다.
4: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통 중에 제일 심하다 그러잖아요. 화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나 혼자 나라는 자체만으로 좀 삶을 살아가고 싶다? 집도 어떻게 보면 편해지는 공간이 되니까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집안에 좀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엄마 혼자서 좀 너무 힘들게 막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똑같이 할 생각이고 엄마도 엄마의 이제 삶을 자유롭게 그렇게 좀 살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0: 자동차 사고로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청년 유선호 씨. 임대 아파트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기본적인 가전제품도 없어 어려움을 겪는데요. 유선호 씨가 절망을 딛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 허은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1: 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3입니다. 가운데 1909 두 번 들어갑니다. 1909을 예약하는 번호로 쉽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0: 네. 유선우 씨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사고가 나서 화상을 입었을 때 그 마음 어땠을까요? 아, 그걸 지켜보는 엄마는 또 어땠을까요? 참 화상 치료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들었는데 지난 3년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열심히 막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그래서 더 마음이 짠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힘들 텐데 3년 동안 사회복지사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엄마 고생한다고 또 열심히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겠다고 하는 우리 선호 씨 너무 대견하지 않나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좌절하지 않고 임대 아파트 신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지금 부족해서 못 들어갈 수도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 많은 나눔해 주셔서 지금 당장 돈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사히 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힘내서 다시 일자리 좀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함께 나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유선호 씨의 사연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하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죠. 고맙습니다.
1: 네, 여러분 내일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올게요.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화상병원의 외래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길 출입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들 바쁘게 지나가는데 나만 멈춘 듯한 이 느낌, 내겐 익숙한 느낌이죠. 3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시간은 내게만 느리게 흘렀습니다. 차가 뒤집히던 순간, 그리고 나를 뒤덮은 불길. 내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구부러진 채 굳어버린 손가락과 흉터로 일그러진 얼굴. 기가 녹아내려 마스크를 걸 수도 없었죠. 화상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심한 통증이라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하지만 몸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언제나 그렇듯 마음의 통증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나이. 나는 다니던 직장도 잃고 매일 이력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몇 번 면접을 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완곡한 거절뿐. 이대로 주저앉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 세뇌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주문처럼 몇 번이고 되뇌어 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드디어 임대 아파트에 이사 갈 수 있게 됐거든요. 냉장고도 세탁기도 여름을 버틸 선풍기조차 마련하지 못했지만 내가 희망을 놓지 않는 한 희망도 날 놓지 않을 겁니다. 나는 끝내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유선호 씨는 3년 전 사고로 중증 화상 환자가 됐습니다. 계속 치료를 이어가야 하지만 막대한 치료비 앞에 주춤하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려면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 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에어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엽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4: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3: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5: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3: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7: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8: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7: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8: 뭐라고요?
7: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사드리며 소통하는 남자 미소남 3인방의 수다가 시작됩니다. 신부들의
1: 신부들의
2: 신부들의
1: 수다.
0: 5월 가정의 달 메인 이벤트 하면 단연 어버이날이죠. 이 어버이날에 부모가 받고 싶은 선물 무려 100명 중 71명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가 용돈이라던데, 어제 다들 물질적 효도 좀 하셨습니까?
1: 물질적 효도, 그 용돈 그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뭐 그거 말고 설문조사에서 2위를 한 선물은 어떻습니까? 바로 의류.
2: 용돈 다음 인기 선물이 옷인가 보네요. 아이고 얘야, 내 오늘 친구들이랑 설악산 갔는데 등산바지 아직 담이 들어있네. 아 개안타. 마 땀띠가 나든 잘라가 쇼팬츠로 입으면 된다. 아버지는 개안타. 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어버이날 인기 선물 1위는 용돈, 2위는 의류. 그렇다면 3위는 무엇일까요? 시민대 힌트 주시죠.
0: 3위는 일치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저는 노래로 하겠습니다. 푸른 언덕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1: 부모님들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집구석에 있기 싫고 어디 가야 됩니다. 어디 가는 걸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정답 아시겠죠?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샵 2340, 무료인 유튜브 빵톡 댓글로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정답 확인하러 돌아올게요. 뉴진스의 쿠키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아, 첫 곡 유진스의 쿠키. 예.
2: 아, 급하게 바꿨습니다.
3: 내가 만든 쿠키. 예.
2: 네.
3: 작가님.
2: 작가님이 네. 바뀌었습니다.
3: 바뀌었습니다.
2: 네. 네.
3: 김자, 국자, 희자 쓰시는 김쿠키 작가님.
2: 작가님. 환영합니다.
3: 환영의 뜻으로. 예.
2: 환영합니다.
3: 신수다의 쿠키.
2: 네, 그 쿠키.
3: 예. 오셨습니다.
2: 네.
3: 예.
2: 네, 당황할
3: 신수다의 만한... 쿠키. 쿠키 작가님 환영하고요. 네네. 자, 우리 수다 식구들 가정의 달이 벌써 9일이나 지났습니다. 다들 가정 파탄의 달 잘 지내고 계십니까?
2: 네.
3: 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2: 스승의 날도 있는데.
3: 스승의 날, 또 노동절, 결혼 기념일.
2: 부처님 오신 날.
3: 예, 결혼 기념일까지 있죠.
2: 그래서 아, 맞네. 결혼하신 부부들
3: 예, 축하하고 기념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유튜브 댓글로 안부와 함께 여러분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 신부님들은 예, 노동절 연휴 뭐 하셨습니까?
2: 뭐 했지?
3: 아니 저는 저기 네. 우리 본당의 구역 분과에서 네. 그 구역 봉사자들 소공동체 봉사자들하고
2: 맞습니다.
3: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2: 오. 네.
3: 미린의 성지.
0: 미린의 성지까지.
3: 예, 그래서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5시간 걸려요.
0: 당일치기.
3: 예, 당일치기.
0: 오. 차에서만 10시간.
3: 그렇죠. 아니 10시간 넘었어요.
0: 10시간 넘겠죠.
3: 예, 아, 6시 출발해가지고 거의 11시 다 돼서 도착을 해서 미사 드리고
0: 네.
3: 또 그 옆에 있는 은희 성지 또 들러서 그렇게 해서 오후 5시에 야. 다시 달맞이 성당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몇 시에 도착한 줄 아십니까?
0: 몇 시에 도착하시죠?
2: 다시 출발해?
3: 예, 밤 12시 반에 도착. 아니 그날 고속도로에 무슨 차가 그리 많아요. 와 완전 그 버스 기사님께서
0: 네네.
3: 그 교통 관제 센터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2: 아, 그 정도로
3: 아, 무슨 사고가 났냐? 왜 차가 많이 밀리냐?
2: 사고 안 나는 이상은 이래 안 걸리는데 네,
3: 무슨 공사를 하냐?
2: 그치.
3: 왜 이래 차가 많이 밀리냐 하니까 공사도 아니고 뭐인데 차들이 이 시간에 다 몰려 나온 거라고. 그래서 거의 귀성길을 방불케하는 그런 시간을. 5월 1일 날 보냈습니다.
2: 지금 이거 빨간 날이라
0: 네네.
2: 그 대체 공휴일 뭐 그렇게 걸리고 있으면 어디 멀리 가면 안 됩니다.
0: 아니 미린의 성지에 5시간 야 사실
2: 진짜 밀리네.
0: 여기서 후쿠오카까지
2: 너무 또 그 그래 생각하면
0: 통과,
2: 안 되고
0: 통과를 다 그 공항 2시간 전에 나가서 그
2: 수속하고
0: 네, 수속 다 밟고 비행기 타고 네
2: 도착해서 짐 빼고
0: 공항 나오는 데까지 5시간에 안 걸리거든요.
3: 네. 아 어쨌든 네. 저도 미린의 성지는 처음 가봤는데 좋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은희 성지도 가보고 그 거기에 김강 성당이라고 저기 김대건 신부님 소품 받았던
2: 아, 네네네
3: 그 상해에 있던 그 기둥을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복원해서 만든 성당이 거기 은희 성지에 있었는데 그것도 참 좋았고 했는데 내려올 때가 야 차가 이래 밀리니까
0: 네.
3: 다들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2: 버스 지겨워요. 그 뭐 이게 한두 시간이면 괜찮은데
0: 그렇죠. 5시간
3: 예. 넘게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야. 7시간 반 걸렸네요. 7시간 반. 5시 출발해가지고.
0: 예.
3: 두 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 아, 제 뭐 수원에 뭐 비슷한 그걸로 수원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0: 네.
2: 저도 차를 끌고 갔거든요. 오. 미리 그거를 못해갖고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비단노에바 제 모임이 있어갖고 가는데 잘 갔어요. 차도 안 막히고 이렇게 올라가서 저 상주 뭐 경북을 가로질러 가는데 차가 없어요.
0: 네.
2: 2000 넘어가면서부터 이서
0: 아.
2: 꺾이거든요. 이렇게 경기도 딱 들어가면서부터
0: 네.
2: 차 양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는 부산에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2: 쇽쇽쇽쇽 하니까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다.
0: 네.
2: 도로는 그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지만 막힌다고 나와 있지만 쇽쇽쇽 하니까 문제 없었다.
0: 네. 쇽쇽쇽이 아니잖아요.
2: 와. 아, 차 소리만 그렇군요.
0: 배기 열고.
3: 네. 아니, 우리 신부님들은 저기 뭐 네. 어버이날 행사 동기 모임 때 뭐 네. 하셨습니까?
0: 아 저희는 이번에 못했습니다.
3: 아 못했고.
2: 네. 저희는 따로 이게 부모님 때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부모님들 시간이 다 안 되셔갖고.
3: 저는 저 지난 월요일 날
2: 네.
3: 예, 동기 모임 때 부모님 모시고 같이 예, 식사했고 교포 사목에 나가 있는 우리 동기 신부님이
2: 맞습니다.
3: 그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빨랑카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거금에 맞게끔 마음껏 먹어라 이래가지고
0: 달러. 달러로
3: 아니 아니요
0: 아 네. 원화로
3: 네 원화로
0: 네.
3: 아, 네. 원하는 만큼 원 없이 먹고 왔습니다.
2: 외화 성금
3: 그래서 사랑을 많이 느끼고 왔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0: 네.
3: 일단 오프닝 퀴즈 예, 정답부터 이야기 좀
2: 네, 오프닝 퀴즈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여행입니다.
3: 네,
0: 여행. 네,

0: 자, 오늘 선물 당첨되신 분들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최인사님 축하드립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0: 최인선님이 부모님 결혼 기념일 겸 여행 보내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네. 아까 유튜브에 또 다른 댓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1: 뭐요?
0: 최악의 선물은 부부가 같이 여행 가는 것이다.
2: 왜, 왜?
1: 둘이서.
0: 둘이서.
1: 둘만.
2: 아, 둘만 가면 둘만. 좀 그런가요?
0: 네.
1: 네, 둘만 가면
0: 그런 이제... 댓글이 하나 있었거든요.
2: 네.
1: 집구석에 있는 게 낫지. 네네. 나가서 또 싸우려고 생각하니까.
0: 따로 가는 게 최고죠.
1: 네.
2: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가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로 1위가 용돈.
1: 70%.
2: 예. 2위가 어류 말고 의류.
1: 의류. 예. 25%.
2: 예. 그리고 3위가 여행 관광 상품.
0: 네. 네.
2: 4위가 건강식품. 네. 5위가 카네이션이었다고 합니다.
0: 사실상 1위부터 3위까지는 한 묶음 아닌가요?
2: 아, 한 번에.
0: 여행을 옷, 가실 때 옷을 한번 해드리고 또 가서 또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네네. 용돈 드리고.
2: 네.
1: 세트구만.
0: 네, 세트인 것 같아요.
2: 아니, 우리 본당에 그 네. 어버이날 행사를 했어요.
1: 아.
2: 그래서 75세 이상 되는 이제 어르신 분들한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드렸는데 카네이션을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 왜요?
2: 이걸 다는 순간 나는 이제 늙은이다.
1: 늙었다.
2: 약간 이런 표시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1: 사실은 저도 수영성당이었나 그 있을 때
2: 네.
1: 이게 행사 어버이 행사하는데 65세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네네. 욕을 들었습니다. 65세가 어떻게 카네이션을
2: 가당치도
1: 않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실 청소 이제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네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2: 네. 저희 본당에 저희 한 분이 보니까
1: 하더리라고.
2: 저희 성당 성모상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 성모님 어머니니까 성모상에 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더라고요.
0: 짜국 남는 거 아니에요?
1: 짜국 남는 거 아니에요? 3M.
2: 그 끈으로.
1: 아, 끈으로.
2: 예, 끈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돌에 달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네.
2: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리본 끈으로 묶어놨는데 사실 제가 좀 볼 때는 약간 포승줄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1: 아, 선택을 잘못했네.
2: 흰색 리본 예쁜 줄이었는데
0: 왕사남이네요.
2: 포승줄 느낌. 왜냐하면 성모님이 또 손을 모으고 네네. 계세요.
0: 손을 모으고
1: 철컹철컹.
2: 네, 거기에 네. 이제 꽃이 달려 있어가지고 멀리서 볼 때는 되게 좋았는데
1: 안 됩니다.
2: 네,
1: 오해받습니다.
2: 깜빡하셨다면 오늘이라도 꼭 감사 인사 전하시길 바라고 네, 두 분도 짧게 음성 편지 하나씩 남겨두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섯 자로 부모님께 예, 하고 싶은 말씀. 예.
1: 다섯 글자로?
2: 예. 우리 김병희 시모님.
1: 부모님한테요?
2: 예, 예.
1: 뭐 고맙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식상할 것 같고.
2: 그러면
1: 내 부모라서.
2: 내 부모라서.
1: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참는다.
1: 어? 이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좋은 말 많거든요.
2: 네, 네. 내 부모라서.
0: 내 부모라서.
2: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사랑합니다.
1: 네, 하고 싶은 네. 말이 너무 많죠.
2: 우리 주신 분이면 다섯 글자.
0: 다섯 글자.
2: 네, 네.
0: 뭐
2: 살려주세요. 적응이 안 돼요.
0: 적응이
2: 안 돼요.
1: 문자 톡 금지.
0: 네네. 잘 지내시죠?
1: 어갱기 됐을까?
2: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신스타 오프닝 코너 속 코너. 오늘은 누구의 어떤 사진일지 신스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사진 한 장으로
1: 신부들의 일상에
0: 가까워지는 시간
1: 시스타그램.
2: 네, 한 주간 있었던 신수다 신부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시간 신스타그램입니다.
1: 예,
2: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예, 오늘 사진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데요. 포스터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신부님 무슨 사진인가요?
1: 일단은 추신부님이 사진이 많이 없어요. 일단 그걸 전제로 해서.
2: 네네.
0: 아니요, 틀렸어요.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1: 없어요. 네, 가지고 있지 네네. 않고 사진도 잘 안 찍고.
0: 사진 그 제 핸드폰에
2: 네네.
0: 사진 그 모아지는 갤러리 어플이 있잖아요.
2: 네네. 네.
0: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이란 게 없어요.
2: 사진이 다 문서, 뭐
0: 문서
2: 이런 거, 이런
0: 서류, 네. 네, 다 이런 것만 있습니다.
2: 네,
1: 네 느낌 아니까. 네. 아, 포스터예요. 일단은 천주교 네. 부산교구 여성평신도 교육이라고 해서 부산교구 여성연합회에서 이렇게 네네.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 연례 행사죠.
0: 연례 행사긴 하죠.
1: 네. 네. 이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라고 알고 있고 대구교구 문화홍보국장 신부님께서 오시고 또 그리고 생활성가 밴드까지 또 오는 또 행사. 5월 12일 네. 화요일 1시 20분에 시작합니다. 네. 남천성당에서 네네. 하고 지금 이미 작년 신청자 수를 돌파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해 주고 계시고 네. 아마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요 방송이 나가는 거는 이제 요 전날 전 이제 토요일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지금 그 신수다 우지 방송에 낯익은 분들 이름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네. 저희 본당 신자분들입니다. 그 저기 여성연합회 네. 관련해 가지고 네. 신수다에 지금 홍보를 한다. 많이 들어가서 응원을 해 달라.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 쳐들어왔네요.
2: 예, 윤인자님, 예, 뭐 저기 김민희님, 예, 최성자님, 예, 다 우리 본당 신자분들,
3: 다 사람들이고
1: 다른 사람들.
2: 네, 네, 네. 불꽃 아펠라님은 또 뭐 저희 애청자시고 아이스 아메님, 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예, 또 와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1: 네.
2: 유튜브에 안소민님, 예, 피다 제모임 좌표 여기에서 찾아왔어요.
1: 네, 지금 계속.
3: 여러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 모였네요. 예. 지금 여성연합회 관련된 예. 분들 또 비다, 비다 네. 노예바, 네. 네. 제모임까지.
1: 네. 네, 제모임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2: 네.
3: 여자만 올 수 있냐?
1: 아닙니다.
3: 아, 아닙니다. 네.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주체가 우리 부산교구 여성연합회인 거지.
1: 네.
3: 네. 네.
2: 그래서 그 포스터에도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1: 얼마나 외롭든
2: 예.
1: 표가
3: 그럼 외롭지 않은 사람은 올 수 없는 건가요?
1: 외로울 걸
2: 대신에 당신이 누구든
3: 아 당신이 누구든
2: 당신이 누구든
3: 아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2: 다 됩니다.
1: 다 됩니다.
2: 네네. 네, 네. 그 든이면 오아의 뜻이거든요.
3: 오아
1: 예. 뭐든
2: 예. 그래서 그 강사가 박병규 요한 보수코 신부님이신데
3: 네.
2: 신부님께서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성서 강의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1: 성서 전공을 하셨겠죠.
2: 네네. 네. 하시고 심지어는 예 그 생활성가 밴드 토크 이너스
3: 네.
2: 이 팀과 같이 이렇게
3: 같이
2: 하셔서
3: 뭘 작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그냥 강의를 네. 하시지 않고 토크 콘서트처럼 그 신부님 노래도 하신다 그러네요.
3: 네.
2: 아. 그래서 굉장히 좀 그냥 약간 5월에 성모성월에 좀 피정하는 느낌이 아닐까.
3: 그렇죠. 예. 일일 피정.
2: 예, 일일 네. 피정. 예.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누구든지 상관없고요. 그 다른 지역에서도 예, 부산 남천 오시면 됩니다.
3: 맞습니다.
2: 예,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예, 함께 또 하고 파견 미사 때는 또 신호철 우리 총대리
1: 주교님께서
2: 미사 네. 또 주례를 또 하셔서 또 의미 있는 예, 시간이 되리라 싶습니다. 그 궁금해하시는 게 추신부님도 오시냐 계속 이걸 물어보시는데
1: 아,
2: 추신부님 말씀해 주시죠.
3: 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1: 저희 방에 있겠죠.
3: 궁금하신 분은
2: 이사라 이사라님께서 추신부님 하루 종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들었다고.
1: 아. 네. 관계자
3: 하루 종일
1: 네. 주최 측
3: 하루 종일은 아닙니다. 오후 시간
1: 반나절
3: 네네 네.
1: 반나절 볼 수 있습니다.
2: 네.
3: 오후 시간 대입니다.
2: 우리 네. 인스타에 올라온 또 댓글 한번 볼까요? 예.
3: 네
2: 메이짱님 예 오호 가서 사인 받을까요?라고 또 해주셨고요.
3: 아니 홍신님 그날 뭐 하세요?
2: 그날 미사 준비
1: 해야죠.
3: 오후인데?
1: 아 맞네. 여러분들이 가서 추신부님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럼 이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2: 제보를 좀 해주세요.
1: 네네.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안 찍어요.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네네. 추신부님 차례 때 띄우면 되겠네요.
3: 네. 저는 웬만하면 사진 찍히지 않습니다. CCTV도 다 비껴나가려고 최대한 노력.
1: 여러분 대포 카메라 준비하시고
2: 병신부님도 오시면 좋겠어요.
1: 멀어요. 네.
3: 저 오늘 댓글 보내주신 분들 중 한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당첨자는요. 유튜브 김민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 본당 신자분인데.
3: 아 그래요?
2: 네네.
1: 네, 달맞이 독식.
3: 아, 네. 네.
2: 자 오늘도 신스타 오프닝에서 신나게 수다 떨어봤네요. 예. 아, 저희는 즐거운데 여러분도 재미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0993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0: 3400번님 하윤이 학생 제주도 보내주세요. 비용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하윤이 부모님 방송 들으셨죠? 가톨릭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1: 못 들었다, 안 느낀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0: 과연 들으셨을까 못 들으셨을까.
1: 아유 들으셨겠죠.
0: 예. 혹시 문자 왔어요?
1: 아 아직? 문자 예.
0: 아, 아직 소식이 안 닿은 것 같습니다. 네.
1: 가정의 달에
2: 네.
1: 예.
2: 네네.
1: 좋은 선물이 되지 않았나 예, 하는 생각입니다.
0: 네.

0: 네, 명색이 가정의 달이라고 또 우리 수다 식구분께서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6818번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노래가 5월 가정의 달에 가족분들께 큰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가사를 찬찬히 되새기며 부르면 더욱 뭉클한 법이지요. 라고 하시면서 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노래 가사를 2절까지 싹다 올려주셨는데요. 이 방송 분량상, 예. 좀, 요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가사들을 올려두고 올해는 다 함께 한 소절씩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지의 푸르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초록초록으로 번져가는 5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성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어린이날 노래 기억나세요?
1: 어떻게 불러요?
0: 아, 날아라 새들아 푸르, 그 고무줄뛰기 할때 썼던 그 노래. 5월은 푸르구나,
1: 푸르구나.
0: 우리들은 잘한다.
1: 아, 그 노래가 그
0: 5월은,
1: 노래구나.
0: 예. 우리들 세상
2: 새해사.
0: 달아라.
1: 잔잔잔잔잔잔잔잔잔.
0: 원래 어버이날 노래랑 그 스승의 날
1: 스승의
0: 노래랑
1: 날은.
0: 그걸 제일 많이 헷갈려
1: 네,
0: 하잖아요.
1: 후렴 부분에서 바뀌죠.
0: 네. 그 우리 신학생들이 그 사제소품 천미사 할 때,
1: 맞아요.
0: 예, 부모님께 불러드리는데,
1: 정신 못 차리면
0: 나
1: 일체.
0: 실제게 아
1: 파리
0: 보답하리
1: 스승. 예, 그렇게 끝나요. 큰일 납니다.
0: 은혜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게 있습니다. 어쨌든 6818번님 말씀대로 그 가사를 좀 음미해 보는 것도, 예, 5월 가정의 달을 좀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음미하겠습니다, 아버지.
0: 음미 기죽어.
1: 네.
0: 네. 다음 사연 넘어가죠.
1: 네, 이번에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무려 13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젊은 청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5155번님.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저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 귀저귀도 갈아드리는 간병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서 13명의 어르신을 동시에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둘까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한 것이 죄송하고 저를 응원하고 기다리시는 어르신들께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일 아니거든요.
0: 보통 일
1: 맞습니다. 네,
0: 아니죠.
1: 어르신도 돌보시는 일이.
0: 이게 자기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야지 이게 좀 넓은 마음으로 어른들을 이렇게 잘 케어가 되는데, 내가 걱정이 많고 힘들고 이러면 마음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또 케어하는데 좀 많이 좀, 아, 그만둘까?
3: 그렇죠.
0: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3: 사실 이게 그 가족

0: 힘들어서
1: 가족도 힘들어하니까
2: 네. 맞아요.
0: 가족도 힘들어서 잘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거의 대다수죠.
3: 그래서 저는 그 가족들 케어하는 분들한테 어떻든 조금이라도 본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봐라.
1: 맞아요.
3: 예, 그걸 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쉬는 자기가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케어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 근데 참 20대 청년 대단합니다. 네. 우리 유영남님께서 20대 네. 청년이 대단하십니다. 큰일 하시네요 라고 해주셨고 아이스아메님께서도 진짜 대단하시다. 멋진 청년.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김민희님께서 진짜 아무나 못해요. 예. 진짜 멋진 청년이셔요.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1: 제가 이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 계시는 이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의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일 안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3: 네.
1: 그 신생아 약간 그 돌본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하셨어요. 되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아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3: 선이 아니고 아기다
1: 아기.
3: 죄송합니다. 네.
1: 오늘 가톨릭 수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미사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통이 마무리하는 소리거든요.
3: 네, 맞아요.
1: 네. 다음 코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속도 괜찮네. 신부들은 휴일에 뭐 할까요? 형이 뭐 합니까?
3: 네. 늘 바쁘지 뭐. 365일 아니야. 372일이었으면 정말 좋겠어.
0: 하, 저도 요즘 딱 그 심정입니다. 바빠요. 너무 바빠.
3: 신부들의 소소하지만 분주한 일상이 궁금하시다고요? 이 신부님, 저 신부님의 소소한 하루 들여다보기. 이신
1: 저신. 이신 저신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이미 화면 나가고 있지만.
3: 네. 이분은 거의 뭐 준프로 방송인입니다. 목미입니다. 목미.
1: 목미? 목미가 뭐예요?
3: 목소리 미남.
1: 아, 목미.
3: 예, 예. 그리고 노동사목 1년차. 예, 노동사목 부본부장으로 사목하고 계시고 청년들에게 사회교리도 전파하고 계시고 이 외모만 보면 쿼쿼처럼 생겨서 나뭇잎 뜯어 먹을 것 같은데
1: 나뭇잎 뜯어 먹을
3: 실상은 불의를 참지 않는 정의의 사제이시죠. 자, 이쯤 되면 누군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쿼카 중에 제일 강단 있는 쿼카 부산교구 MG사제 김진호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4: 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3: 야, 이걸 이렇게 받아주나? 네. 예. 반갑습니다, 신부님.
4: 반갑습니다.
3: 아, 예. 네, 네. 우리 수다 식구들께 인사 나눠주시죠.
4: 네, 현재 부산교구 노동사목 부본부장 또 대외적으로는 가톨릭 노동상담소 부소장으로 소임하고 있는 김진호 바오로 신부입니다. 네, 하하하가 아니라 신수다. 신수다. 네,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 네.
1: 네.
3: 네. 깜짝 놀랐네.
4: 저도 깜짝 놀랐네.
3: 입에 붙었어. 입에 붙었어.
0: 그렇죠.
3: 네. 앞에 신부님을 이게 드러내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별명들을 나이를 해봤는데 네. 어떤 별명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4: 저는 이 목미라는 별명을 오늘 네. 처음 들었는데
3: 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4: 네.
1: 방송국만 그랬어요.
4: 네. 네. 근데 그게 제일 마음에 네네. 드는 것 같습니다.
3: 아, 네. 또 아이사메님께서 얼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4: 예. 얼미?
3: 예.
0: 얼미
4: 얼굴이 예. 미숙하다.
3: 아, 아니에요.
1: 얼굴 많이 미안하다.
3: 얼굴 미안하다.
1: 얼굴 미안하다. 얼굴 많이 미안하다.
3: 아, 그런 뜻이었나?
1: 네. 네. 나는 목미가 목소리 미남이라고 하길래
3: 네.
1: 난 목미트로 미남인 줄 알고. 목미가 그건가?
0: 목미트로 미남.
1: 네. 네.
4: 아, 요즘 살이 쪄서 목 밑으로도 별로.
0: 별로. 네. 얼굴은 미안하고 네. 목 밑으로도 미안해. 네.
1: 얼굴 많이 미안해. 뭐 이런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신저신 김진호 신부님을 설명할 첫 번째 키워드는 네. 쿼카를 닮은 부산교구 MG 사제입니다.
3: 네, 이게 저 화면에 쿼카가 사진이 나갔습니다.
1: 아, 쟤예요?
3: 아, 쟤입니다.
1: 아, 이거 인형 같

0: 같은 거 받는 것 같은데.
1: 아 우리 김지우님께서는 네. 코알라 닮으셨어요. 코가. 아, 네.
0: 예. 코가 많이 미안하다. 네. 네.
1: 어 멸종 위기종인데 신부님도 보존되시나요? 어 그리고 유행자님께서 어 진짜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 인형 제 가방에 걸고 다니거든요.
0: 그러니까 인형 있어, 근데 봤어. 네네. 네.
1: 뭐 코카 닮았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2: 이것도. 그 제가 전에 해운대 성당에 네네. 보좌로 아, 수임하고 있을 때 그 유치원이 있거든요 성당.
0: 아, 맞습니다 네, 해운대 유치원. 근데
2: 거기 있는 유치원 선생님이 갑자기 코카를 밀기 시작해서
0: 아, 유치원 발.
2: 네네네. 어느 정도 이렇게 네네. 좀 여론몰이가 된
3: 아, 여론몰이가 된
2: 없지 않아 있다.
1: 어, 근데 많은 분들이 닮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네. 그냥 뭐 여론몰이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근거가 있는.
2: 예.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니 지금 신부님이 지금 이제 연차가 지금 6년차.
2: 네 어느덧 6년차가 됐습니다.
0: 야. 시간 금방 갑니다.
2: 진짜 금방이네.
0: 진짜 해운대 있을 때 진짜 해운대 앞바다 누빌 때 그거 같은데. 진짜 금방 갑니다 네. 진짜.
2: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MG라는 타이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에게?
3: 본인의 MG인가?
0: 난 저, MG인가?
2: MG라는 이 타이틀이 사실 왜 붙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젊어서 MG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MG들의 그 약간 MG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것 때문에 MG인지 아니면 감이 좋아서 MG라고 하는 건지.
0: 그럼 영포티라고 생각하시나요, 보면?
2: 점차 이제 포티에 가까워지고 그렇죠. 있어서
0: 가까워지고 있죠.
1: 주포를 해도 포티가 안 나는 그런 나이가 되죠.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뽑아보겠습니다. 예, 이건데요. 어,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힘이 되어주는 사제입니다. 예. 노동사목을 맡으신 지 이제 1년 차신데, 우리 필리핀 교우들과 미사봉원도 하고, 얼마 전에 엠마오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 예, 어떻습니까? 뭐, 아까 사목회도 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특수사목을 맡고 있긴 한데 네네. 이 노동사목은 이제 이주 노동자 공동체를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본당 사목하고 조금 이제 비슷한 부분
0: 겹치는 그 공동체 사목이
2: 덜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어, 본당에서 하는 것들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1: 네. 그 신자수가 얼마나 되지요?
2: 일단 영어 미사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 네. 80명에서 오. 내지는 120명 그렇게 예, 예. 오시고 공동체가 많습니다. 네. 김해 공동체는 한 100분 정도 오. 꾸준히 나오시고 양산 공동체, 양산 영어 공동체 30분 또 이외에도 베트남어 공동체, 스페인어 공동체, 티모르 공동체 예. 많이 있습니다.
1: 다 다니시는 거예요?
2: 그 일단 제가 영어만 다니고 예, 예. 이제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베트남 이제 신부님이 네, 저희 교구와 계약을 맞은 이제 통 신부님께서 이제 사목하고 계시고 또 스페인어는 김무종 신부님께서 그렇죠. 하고 계시고 또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구 밖에 있는 선교의 신부님께 부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0: 본당 사목이랑 특수 사목이랑 아까 비슷하다고 했는데 분명히 또 다른 점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님 또 어, 해운대 계셨고 제가 알기로 당감에도 계셨고 본당을 이제 경험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특수사목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본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2: 네, 생활도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고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결론을 좀 미리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면 사실 뭐 본당이나 특수사목이나 이제 저마다 그 고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에 무게를 달면 똑같다. 이건 이쪽으로 좋고 저건 저쪽으로 좋고 이건 이쪽으로 힘들고 저건 저쪽으로 힘들고 그래서 뭐
3: 그게 둘 다 힘들다는 얘기죠.
0: 좋은 것만 얘기해줘.
1: 빠른 정리 감사합니다. 네.
2: 속마음 대변인.
3: 제가 그렇거든요.
0: 특수 가서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2: 그 특수한 곳에서
0: 특수 지내시려니까.
1: 그러면 이제 그 만나서 주로 대화는 영어로 하시겠네요.
2: 영어를 쓰는 경우가 잦은데 이제 그 제가 맡고 있는 교우분들께서 한국에서 오래 지내셨다 보니까 한국어 어느 정도 구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막 얘기하다가
1: 지기네 예. 뭐 이렇게 합니까?
2: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
0: 하실래 예.
1: 가뚝배기
2: 답답하면 한국어로 합니다. 아, 서로가 답답할 때 한국어가 나와요.
1: 어 여기는 어디지?
0: 아이씨 언어 제일 빨리 배우는 건 욕부터 배웁니다.
2: 막 영어를 하다 보면은 이제

0: 뜻다 못한 교우분들이 아, 신부님 그냥 한국어로 하세요 이렇게 할 때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1: 아 네. 그렇구나.
2: 자, 또 다음 질문을 드리면 네. 1년 동안 사목하시면서 저희 노동 사목에서 또 사목하시면서 가장 뜻깊었던 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0: 뜻깊었던 일도 제가 고민을 좀 네네. 답을
1: 써보려고 고민을 하세요. 그냥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2: 바로 기억, 기억에 남는 네. 일 이런 꼭, 그, 꼭 뭔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네. 그냥 네. 좀 기억에 남는 일
0: 좀 모먼트가 있다기보다는 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 본당에 있으면 좀 어렵고 네.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분들을 좀 애써서 찾아가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네. 뵙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본당에서도. 네. 그런데 이제 이 노동사목 특히 이주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을 만날 때는 뭐 그렇게 막 내가 애쓰지 않아도 계속 그쵸. 어려운 분들을 네. 계속 상대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보람을 약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분들하고 계속 그래도 함께할 수 있구나. 네, 그런 점이 좋았는데 여기서 약간 첨언을 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막 저희 공동체가 막 불쌍한 공동체,
1: 아, 네. 네,
0: 늘상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 그런 것도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2: 불쌍한 건 본인이 제일
1: 마음의 소리. 네. 네. 아, 그 인기가 얼마나 맞죠?
0: 그 잘 모르겠는데요.
1: 네, 불행. 혹시 제 생각하면 불행합니다. 네.
0: 제 임기를 아는 분이 계시다면 좀
3: 네. 우리 스테파노 에코님께서 네. 본당대 노동사목 어느 곳에서 일하기 좋으세요라고 했는데
2: 아까
3: 뭐 똑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 네. 장단이 있어요.
3: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 하실 것 같아요. 네. 똑같다고 하셨으니까
1: 아까 부본부장이라시니까 네. 네. 본부장까지 가고
3: 본부장까지 네. 오를 때까지 오르고
0: 네. 저는 이 또 부본부장 직함이 참 좋거든요.
3: 아 진짜요?
0: 멋있잖아요.
3: 아 본부장의
0: 아 그 본부장보다 네. 부본부장이 좀 더 멋있는
3: 거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멋있는 것 같아요?
0: 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3: 어떤 모먼트입니까?
1: 모먼트가 있을 것 같아요.
0: 아니 어떤 그
2: 드라마 이런 데서
0: 블라인드라는 그 어디 게시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약간 네. 나는 이거 자기 직업 회사 이름부터 약간 대토남 느낌이 나는 그런 남자가 좋다 이런 글을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노동사목 부본부장 네. 굉장히 대토적인데 이러면서 좀 남성미가 약간 풀풀
2: 약간 본부장은 뒤에 있을 것 같고 부본부장이 네. 나가서 이제 온 일을 다 그치? 이런 느낌인가?
0: 그래서 네. 아 마음에 든다는 네네. 게 결론입니다.
3: 부주인보다 부본부장이 더 낫다.
0: 그런 것 같은데요?
3: 아 그래요? 네.
2: 부주인 뭐 없어요.
3: 지금 그 지금 6년 차에 부를 네. 달았으니까 얼마나 네네. 기분이 좋겠어요.
1: 7년 차에 달아야 되는.
3: 7년 차에 달아야 되는.
0: 아 그렇죠.
1: 부 달아야 되는.
2: 아 또 그런 것도 있네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불의를 참지 않고 아하. 사회적 이슈에 행동하는 사제.
0: 오, 올 게 왔군요.
2: 네.
3: 올 게.
2: 저는 반대로 불의를 보면 참거든요.
1: 꼭 참지 그냥.
2: 꼭 참아요. 네. 네.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편이라고 하셔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밸런스 게임 하나를 네네. 준비했는데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꼭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지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야근을 당연하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가 있을 때, 이럴 때 상사가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동료들과 함께 야근하기 대 상사에게 대들었다가 나만 사직 전까지 야근하기. 자,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0: 상사가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동료들과 함께 야근하기. 그렇죠.
1: 네. 많이 참는데.
0: 많이 참습니다. 많이 참습니다. 네. 네. 요즘에 네. 저라면 그렇게 선택을.
1: 해운대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3: 부본부장이니까.
1: 네. 아, 해운대에서 안 그랬거든요.
0: 1년 차였다면 아마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네. 많이 참죠. 많이 참고.
3: 그게 많이 넓어졌다는 게 마음이 넓어.
0: 그런 것 같아요. 네.
3: 더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네. 생겼다.
0: 야근 뭐 같이 하면 좋으니까. 네. 함께 하면 고통이 절반. 네. 아. 네.
2: 야근 하면 또 야식.
0: 그러니까. 야식 제가 사고.
2: 네네. 네. 뭐 좋아하십니까 야식?
0: 야식으로 갑자기요? 네. 네. 뭐 치킨이라든지
2: 아 치킨
0: 돈가스라든지 아, 돈가스. 제육볶음 아,
3: 다 남담이네
0: 그러니까
2: 국밥
0: 좋습니다.
1: 사실 홍 신부님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거든요. 네. 야근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홍 신부님은 네. 직장 상사가

0: 하지 마라고 하는데 야근을 하는 스타일. 아. 왜냐하면 네. 좀 내일이 편하고 그러려면 오늘 할 일을 쳐내야 돼요.
1: 쳐내요.
0: 그렇죠. 이런 스타일이에요.
2: 팍팍.
0: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야근을 하더라도.
2: 잠이라도 좀 푹 자지.
0: 네. 네. 그래야지 잠자는 스타일. 아. 저희랑 좀 다릅니다.
1: 그러게요.
2: 저는 그래서 실장이었어. 부본부장은 아니었고.
1: 아, 그렇죠.
2: 실장.
0: 네, 실장님.
1: 실장도 되게 멋있어요.
2: 아, 그래요?
1: 직함이. 예.
2: 하느님 들으셨죠? 우리 김진호 신부
0: 실장이랍니다. 네.
1: 아, 그런 건 아니지만.
0: 네. 주교님, 네. 다음 실장 가고
2: 실장,
0: 싶답니다.
2: 실장, 실장.
1: 네. 직함은 예. 멋있네요. 네.
3: 자, 지청장은 어떻습니까?
0: 청장. 네.
1: 아, 청장.
3: 지청장.
1: 너무 높은 느낌이에요.
3: 지청장.
1: 아, 너무 높은 느낌이에요.
0: 안 높은데.
2: 또 연차가 쌓이면, 그것도 괜찮게 들립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0: 10년 전 나오면. 네.
2: 우리 신부님께서 또 네.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고 계신데, 특히나 올해가 우리 정평이 40주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진전도 기획되어 있다고. 아. 네. 네.
1: 올해가 네, 부산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제 설립 네네.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진전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 비화가 뭔가 하면은 네네. 이제 어느 날 그 정의평화위원회 이제 월례회 중에서 작년에 그 국장님이 이런 40주년이 됐으니까 사진전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이 번거롭잖아요.
0: 본부장님께서.
1: 네. 할게 많아지고 뭐 복잡하고 이러니까 근데 또 올해 40주년을 그냥 넘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네. 주저주저 하셨거든요. 네. 40주년을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굳이 또 제가 아 이거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0: 역시 구호본부장
2: 야근이 있으니까
1: 네, 될 것 같은데요?
2: 동료들과 함께하는 야근이 있으니까
1: 그래서 이제까지 또 사회교리 교육 진행하면서
0: 네, 네. 맞아요.
1: 이제 모아두었던 청년들을 조금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지금 계속 구애하고 있습니다.
2: 주부님도 약간 일을 키우는 스타일이죠.
1: 일을 제가 키우는 스타일인지는 잘
2: 키운다는 같은
3: 그런 사람들
2: 저와 결이 약간 비슷하다는
1: 본인이 모르더라고요.
0: 본인이 몰라. 네. 청년들한테 물어봐야 돼.
1: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0: 청년들한테 술 먹을 때 물어보세요.
3: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말을 꺼냈는데 인상을 찌푸린다. 네네네.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됩니다.
1: 또 시작이 그런 건가요?
3: 네.
1: 아 어쩐지.
3: 내가 뭔가 말을 한마디 꺼내면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인상을 찌푸리고 네. 네. 그리고 자꾸 나를 외면하고
1: 그렇죠. 회의 때 뭐 꺼내면은 네. 대답이 또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3: 그렇죠.
1: 다들 침묵하고.
3: 침묵하고.
0: 해야 되겠네.
3: 똑같죠?
0: 똑같죠?
2: 우리 본당 느낌 아프다.
0: 닮아진 느낌.
3: 네. 네.
2: 제가 본당 가서 알았거든요. 아 일을 많이 벌리구나. 아 신부님 일을 안 벌리세요. 그냥 있는 거에 하나 던지고 그런 이제, 거지. 뭐 일을 벌리는 스타일은 아니죠.
3: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네. 은퇴 직전에 알았으면
0: 큰일 나죠. 아 사진전 좀 요거 좀
3: 아 사진전 얘기하죠.
1: 그렇죠. 네, 네.
0: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어디서
1: 아
0: 뭐
1: 그렇습니다.
0: 언제까지 좀 홍보 좀
1: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5월 11일부터요. 11, 네. 12, 13, 14, 14일 목요일까지 이곳 가톨릭 센터 1층 갤러리에서 네, 열립니다.
0: 짧게 하네요.
1: 네, 짧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겠지만 이 대관료의 압박 이런 것들 어른의 사정 이런 네, 것들 네, 네. 있기 때문에
2: 어른의 사정
3: GDC 안 해주던가요?
0: 네. 중요합니다.
1: 아무튼 그렇게 네네. 진행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한두 마디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네네. 있다면 정의평화위원회는 86년도에 이렇게 그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87년 6월 달에 한국 이 민주주의 운동 역사에 대단히 중대한 일이 있었죠. 그 네. 6월 항쟁. 근데 87년도 6월 달에 이곳 가톨릭 센터 1층의 그 갤러리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제 실상을 알리는 그런 사진전이 있었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정말 부산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제 실상이 이제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그 사진전을 보러 오기 위해서 줄을 선 인파가 요 가톨릭 센터 입구에서 저기 저 메리노 병원까지 이렇게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진도 전시가 될 예정인데, 네 그래서 이번 사진전도 약간 그 87년도에 그 사진전을 약간 오마주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모로 특히나 청년들의 힘으로 청년들의 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 정치자분들께서 또 시간 내어서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우리 전 3억 기획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기획 어떻습니까? 이런 기획.
2: 좋은 것 같은데.
3: 혹시? 네네. 네. 보러 가십니까?
0: 보러 가십니까?
2: 전 본당 20주년 때문에.
0: 여기 40주년, 여기 20주년. 20주년. 네,
2: 맞아요. 네. 20주년입니다.
0: 20주년 차이 납니다.
1: 중대하죠, 20주년.
0: 네. 계속 1년 내도록 준비하고 네. 있어요. 네.
2: 20년 전과 오마주를 할 네. 좀 생각을.
1: 그러니까 언제나 초심을 이제 되돌아보는 거 네. 네, 중요하니까.
0: 둘 다 비슷해요. 일 벌리는 건 비슷해요.
2: 네. 죄송합니다. 네. 네.
0: 정평이 이제 신부님 이제 사제로 활동하시면서 이것도 뭐 또 모먼트가 나오겠는데.
1: 모먼트. 예, 예, 예.
0: 최근에 가장 불의를 참지 못했던 그래서 행동하게 만들었던 행동했던. 요거 한번 에피소드 있으시면.
1: 요거 사실 언제 참았느냐라고 아마 물어보셨으면 좀 더 재밌는 네네. 대답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정의라는 것이 대의에 관한 정의들 있잖아요. 이제 네. 큰 네네. 규모의 커다란 이제 그 범위를 커버하는 그런 정의도 있지만 사실 일상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내가 하루하루 정의롭게 살아갈 때 이제 뭐 큰 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불의를 참지 못했던 거, 제 안에 불의를 보고 한 번씩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2: 아, 스스로
0: 네, 스스로 네. 뭡니까?
1: 가까이는 어젠가 엊그제였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일어나기가
3: 네네. 피곤해서
1: 피곤하고
2: 야근을 줄여야지.
0: 야근을 줄여야지. 어제 야근했나?
1: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싫어서 약간 변명을 하고 민기적 하고 있는 제 모습이 굉장히 불의해 보였다. 이 시간 당연히 하느님께 속한 시간이고 내가 하느님께 이 시간 바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불의를 참지 않았던 그런
0: 저도 매일 싸우고 있죠.
1: 매일 싸우죠.
0: 네. 네. 아침에 헬스장 가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3: 전 매일 네. 지고 있습니다.
0: 어? 너 7시 미사잖아.
3: 네. 그냥 끌려 나갑니다. 생각 없습니다.
0: 아 물론 7시 미사.
3: 이기겠다는 그쵸. 생각도 없고.
1: 아 그럼요.
3: 지겠다는 생각도 네. 없습니다.
0: 빠른 포기에. 네. 네.
1: 생각 없이 이렇게 네, 네. 수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0: 네. 비워냄 내려놓음이지.
1: 그러니까요.
3: 근데 딱히 그 생각 없음이 별로 좋진 않다.
0: 사실은 뭐 네네. 사실 이 질문을 보니까 아까 뭐 비슷하지만은 저는 자주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난 남양산 아이씨 들어갈 때 항상 퇴근 요 방송 마치고 들어갈 때마다 한 1, 2km 줄 서 있어요.
3: 맞습니다.
0: 근데 항상 끼어든 차들이 있거든요.
3: 그렇죠.
0: 아, 1cm도 안 내줍니다.
1: 정의로우시네요.
0: 제 정의입니다.
3: 저기를 울부짖죠. 차가.
0: 어떻게 기다린 그러니까요. 이 2km의 네, 기간인데 네, 네,
1: 네. 그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거니까.
0: 원래.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내 뒤에는 비워줍니다. 내 앞은 안 됩니다. 내 앞은 안 됩니다. 네. 아 그럼 그 눈도 못 봅니다. 아, 저 부끄럽네. 아, 부끄럽긴 합니다. 네.
2: 저는 축복하면서 끼워줍니다.
1: 아, 또 이렇게.
0: 그래서 아직 야이. 제가 아직
1: 너그럽게.
2: 네. 너그럽게.
3: 너그럽게.
2: 복 받아라.
1: 그렇죠.
0: 아, 복 받아라.
2: 에라이 복 받아라.
0: 야이 선물아. 아, 네. 네, 독일 말로 게쉔크라고 하죠. 야이 게쉔크야.
3: 아니요. 복 유.
2: 네. 복.
0: 아, 너에게 복이 있기를.
3: 복이 있기를.
0: 복 유. 네.
1: 지금 충격적이어가지고.
2: 자. 네. 김진우 씨는 오늘 네.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소감드려야 될 것 같아요.
3: 저희는 고민 안 해요. 고민은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거지. 네.
0: 아유. 하하랑 분이 달라요.
1: 네네. 그러니까요. 네. 아유.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 방송은 네. 항상 제작진이 양복을 그러니까. 준비하는 네. 방송이라서 아, 네. 네.
2: 복유.
1: 그러니까 복유. 제가 요즘 이제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80년대 이제 90년대 초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네, 오늘 네.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2: 격세지감
1: 정말 격세지감이고
0: 사실 여기 이 자리도 사실은 항쟁과 마찬가지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저희한테는 네. 방송에 이거 썩어빠진 그 제작진들과 싸움 네, 투쟁 문화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그렇습니다.
2: 자, 마무리하실까요?
3: 네. 아,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 또 들어보면서 또 끝곡까지 추천을 해주실 건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하도 한번 해보시고 또 저희 방송 이렇게 오셨는데
1: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 나왔는데 네, 확실히 다르다.
3: 수준이 낮다.
2: 격세지감이다. 네.
1: 수준과
3: 이런 것도 방송
1: 그런 이제 어휘라든지
2: 이런 것들 네.
1: 굉장히 달라서 아 그게 네. 정말 또 격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이 좋은 네. 수단이지 않을까.
0: 제 생각에는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전국 방송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1: 아, 전국 네. 방송이에요 심지어 그렇죠.
0: 네. 네. 네. 근데 서울 평방 쪽에서는 저희 녹음본을 안 들을 거예요.
3: 그렇죠.
0: 안 들을 거예요.
3: 들었으면 이미 몇
0: 들었으면 번... 이미 지방 방송으로 네. 그냥 누구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했을 건데 네. 내가 봤을 때 안 들으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전국 방송하는 것 같아요.
1: 아니면 그렇죠. 사투리라서 자, 못 알아들으시죠.
2: 네. 우리만의 암호로
1: 네. 있지 않나.
3: 복음 못 알아들으려나.
0: 못 알아들어. 그 맨날 찬미 예수님 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
1: 네. 그렇습니다. 네.
2: 실수가 끝곡 추천해 주신다면
1: 아, 끝곡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예. 예. 그냥 별 생각 없이 제가 요즘에 자주 듣고 있는 노래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0: 아, 네.
1: 네. 그 1983년도에
3: 83년도
1: 네, 발매된 네네. 이제 송창식 예. 씨의 네. 우리는
2: 빚이 없는 어둠
0: 아, 그렇죠. 이거를 왜 요즘 많이 듣고 계세요?
1: 모르겠어. 알고리즘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듣다 보니까 계속 듣게 돼서
3: 네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 더 얻는다면 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좀 세대 간의 연결 좀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제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것들로 우리를 묶을 수 있을까 그런 도구를 찾는다면 보통 노래
3: 그러니까
1: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노래 들으면서 그 윗세대의 감성을
0: 그 송창식까지 간다고요?
1: 그러니까요. 근데 83년이야
0: 왜 불러?
2: 왜 불러? 네. 네. 자 우리 부산교구 신부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이신 저신 오늘 우리 김진호 신부님의 마지막 키워드는 저희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그에게 가라. 소문의 김신부 모먼트 김진호 신부. 예. 이렇게 하랍니다. 예.
0: 네. 네. 제작진에서. 예. 그래서 저는 한번 덧붙이자면 신부님이 지치고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아.
0: 네. 좋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이신 저신 김진호 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너무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네, 심스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생록방은요 5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알람 설정해 두시고 꼭 놀러와 주세요. 마지막으로 문자 메시지 빵톡 손편지 홈페이지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선님, 예. 남천동 만두전골 맛집 무궁화에서 만두전골 식사권, 그리고 김민희님, 예. 깊은 맛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산 참어묵에서 고품질 부산 어묵 세트 드립니다.
0: 네, 8575번님, 맛의 명태자 최고급 젓갈을 만드는 대경 F&B에서 큐브 명란 드리고요. 0767번님 신선한 한우와 한돈의 정성을 듬뿍 축산물 해썹 인증 단체 급식 전문업체 요세푸드에서 LA 갈비 2kg 드립니다.
3: 네 그리고 3160번님과 5606번님께 BSJHMB에서 콜라겐 고트밀크 앰플 마스크팩 드리고요. 그리고 6070번님께 용호동 W스퀘어 1층 재료가 최고의 기술이다 100% 우리밀빵 아빠와 소풍에서 맛있는 베이커리 상품권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번호 #2340으로 성함, 주소, 닉네임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끝곡으로 1983년도에 네. 발매된 송창식의 우리는 들려드리겠습니다.
2: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황정한 베드로, 작가 김국희, 기술 김예은, 제작의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저희는 부산교구 홍영택 베드로,
0: 김병희 도미니코,
3: 이추성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0: 행복!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엄청나게 바쁜 일을 해치우고 나면 홀가분하면서도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죠. 아마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몽땅 다 써버려서 그런가 봐요. 지난 화요일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제 어버이날까지 대표적인 가족행사를 연달아 치르고 나니까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좀 기운이 빠진 듯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날을 잡아놔야지 핑계 삼아서 서로 챙기고 얼굴도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챙기고 부모님도 챙기신 여러분, 오늘만큼은 나 스스로도 좀 챙겨보자고요.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첫 곡입니다. 심규선이 부릅니다. 소중한 사람.

김규선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가족들 챙기느라 나름 힘들었다. 아유, 오늘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하다가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챙겨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간 아, 얼마나 이분들이 큰 기둥이었나라는 걸 뒤늦게 느끼곤 하죠. 그래서 진짜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소중하지만 나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들 또한 진짜 소중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고 그걸 또 쑥스럽지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가족의 행사가 많은 5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 재밌는 세상 이야기와 신나는 음악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신상지기 김현정입니다. 이번 주 잘 보내셨어요? 어린이들 있는 집에는 어린이날 보내느라고 진짜 바쁘셨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에 그 아이들이 많이 노는 곳이 있는데 와, 어린이날 아침부터 근처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버이날은 오늘까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표정 보면서 뭐 위로도 받고 좋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여기도 저기도 해당되지 않는 나는 누가 챙겨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겠지만은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이 시간 함께하는 동안만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도 풀고 재미난 얘기도 들으면서 함께하시죠. 오늘 코너 안내해드릴게요. 개편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코너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과 매주 함께하는 이야기 손님과의 만남

5월 첫날부터 어떻게 하면 좋아? 창고방을 도배하고 앵글에 그릇과 냄비를 다 정리하고 토요일에는 오일장 가서 검은 느타리 버섯을 사셨다고요. 오, 세상에. 검은 느타리 버섯이 더 맛있나요? 그러면 따님은 또 느타리 버섯으로 브런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탁 어머니께 대접을 하셨더라고요. 사진도 있었는데. 와, 진짜 건강하면서도 화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과일에 요거트에 빵. 이렇게 있는데 빵도 호밀빵이고요. 고구마, 삶은 달걀 이런 거다 준비해서 아주 예쁘고 건강하게 다 갖춘 주말 브런치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우, 저도 버섯 넣어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율리안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함께 하시면서 방송 내용이 정말 공감한다면서 손자, 손녀는 없지만 딸이 아이들 상대하는 직업이라 마음이 많이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독박육아라는 표현 좀 자주 듣는데, 진짜 예전에는 막온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친척도 많았고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엄마, 아빠만이 이제 아이들 육아를 좀 책임지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그래도 말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예전보다 아이들 육아와 교육에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또 그렇게 아이들 성장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 예뻐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대건 안드레아님은 축구 홈 경기 보러 왔다고 지난주에 자랑해 주셨어요. 아유, 연휴에 출장 가지 않고 홈 경기를 지인들과 함께 보는 이 기분. 아, 이것도 정말 또 다른 휴식의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함께 음악 퀴즈 했었잖아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가사 중에서 뾰로롱에 들어갈 단어를 맞히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작은 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뾰로롱.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이런 가사였는데 제가 문제를 내면서 약간 고민했거든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아이, 그래도 또이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노래 워낙 좋아하시니까 맞히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제가 힌트를 너무 안 드렸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었을 때그 순간 뾰로롱이 잘안 들릴 수 있지. 그쵸, 그쵸. 아, 그렇습니다. 율리안나님은 정답은 못 맞히셨지만 그 뒤에 들려드린 작은 별, 두 개의 작은 별이라는 윤형주의 노래 들려드렸더니 아, 이 노래는 친구들과 냇가에 앉아서 많이 불렀던 곡이에요 하면서 추억을 이렇게 더듬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김세환, 윤형주 이런 가수들 노래는 뭔가 좀 자연에서 부르면 더 좋지 않나요? 저 별은 나의 별이 노래도 그렇지만 조개 껍질 묶어 이런 노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편안하게 부르면 진짜 좋은 노래들이고 그 추억이 막 살아나는 그런 노래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이죠. 지난주에 그 문제 정답을 맞히신 분은 한 분이었습니다. 0323님, 네이처파크 초대권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는 다를 겁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정답 맞히실 수 있게 제가 힌트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드리는 기프티콘, 가정식 이태리 레스토랑 마리아 쿠치나에서 드리는 파스타 2인 식사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시작해 볼까요?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누군가 노래를 멜로디와 함께 듣는 한 편의 시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편의 시와 같은 노래를 정말 시처럼 낭송해드리며 함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한발 늦은 퀴즈, 가사의 발견. 여러분들의 귀에 익은 우리 가요를 시처럼 낭송해드립니다. 낭송해드리는 노래 가사를 듣다 보면 갑자기 효과음 뾰로롱 하는 게 들릴 텐데요. 이 효과음에 들어가는 단어를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CPBC 빵앱의 빵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한발 늦은

퀴즈답게 당첨자 발표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노래 들려드립니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 낭송 시작합니다. 우린 확신 속에 숨은 불확실함. 우리란 꽃말을 지닌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시간이다. 던질게 이 청춘의 끝까지 날. 깊이 잠겼어도 떠오른 때, 쓰러졌어도 벅차오른 때, 많은 어제를 지나왔으니 점이 돼버린 출발선에 무모했던 날의 날 데리러 언젠간 돌아갈 거라 믿어. 푸르른 공기가 나를 사무친다 가득.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듯한 밤이다. 잔요동이 헤엄쳐오는 곳이 어딘지 몰라 안 가는 건 아니야. 따사로운 온기가 닿을 구름을 향하는 비행이 망설여지기도 하겠지만 한 번뿐인 이 모험을 겁내진 않아. 오늘보다 오래된 날은 없으니 어서 날아오르자. 시처럼 낭송해드린 노래 이무진의 청춘 만화였습니다. 노래 낭송 중에 효과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부터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31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CPBC 빵의 빵톡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효과음에 들어가는 정답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원곡 힌트를 드릴 텐데 거기에 앞서서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 원곡은 이런 얘기였죠. 우리란 꽃말을 지닌 뾰로롱이었습니다. 그래서 꽃말 중에 우리라는 꽃말을 가진 꽃을 찾아봤거든요. 이러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꽃 하면은 아이유 노래 제목이기도 해요. 아이유가 근데 노래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렇죠. 아이유가 만든 노래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 이문세 노래 중에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라는 노래가 있죠. 여기에 보면 뾰로롱 꽃향기 맡으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꽃향기가 뭘까요? 이 뾰로롱이 뭘까요? 아마 이 향기가 너무 좋아서 추억을 떠올리기 좋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색깔도 약간 보랏빛으로 싹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잖아요. 물론 보랏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힌트를 좀 드릴까요? 발음으로 따지면 이런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닿을 듯 말 듯하다 할 때 다일락 말락 이런 표현 쓰죠. 다일락 말락 이렇게 쓰죠. 요거랑 발음이 비슷합니다. 다일락 말락 이렇게. 야, 너무 많이 들었나요? 자, 가사를 지금부터 음미하면서 노래를 들으시면서요. 그리고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원곡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원곡까지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한 편의 시처럼 낭송해드리는 가사의 발견. 오늘 낭송해드린 노래 속 가사의 효과음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였죠. 정답은 바로바로 라일락이었습니다. 와,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겠죠. 저도 막 기대가 됩니다. 네, 정답자는 다음 주에 발표를 하고요. 아, 이무진의 청춘 만화였잖아요. 이무진은 싱어송라이터지요. 2020년에 방영된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63호 가수로 참가해서 누구 업소를 부르는데 얼마나 맛깔나게 부르든지 그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정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음악을 만드는 가수죠. 정말 다양한 곡들을 발표하고 있고 정말 청춘을 노래하는 가수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싱어송라이터들이 대체로 자신한테 어울리는 노래를 잘 만들지만 노래를 잘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은 좋은 노래를 잘 만드는데 대신 남이 따라하기는 힘든 노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와, 이분의 노래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몇 번 흉내내다가 아유 그냥 듣자 이렇게 포기했었는데 어쨌든 오늘의 정답 라일락이었는데 라일락은 보통 4월에서 5월 사이에 꽃을 피우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올해는 꽃들이 다 비슷할 때 확 같이 폈다 지고 이래가지고 라일락이 제가 있는 이 계산동 근처에는 한 4월 초순쯤에 거의 다 폈다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벚꽃이 피고 질 무렵에 펴서 향기로 쫙 또 봄을 알려야 되는

피는데 비슷할 때 같이 피고 같이 져가지고 꽃잔치를 한꺼번에 즐기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라일락이 보라색하고 흰색 꽃이 있어요. 이 계산성당 근처에는 보라색 라일락과 하얀색 라일락이 다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너무 향기로워서 정말 행복한데 이 보라색은 첫사랑, 사랑의 시작 이런 꽃말을 갖고 있고 흰색은 순수함, 젊은 날의 추억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꽃말의 라일락이라고 표현을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데 했더니 그게 아니라 순수한 젊은 시절을 의미했던. 그래서 이 꽃말이 우리다 이렇게 이무진은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도 저는 막 정확하게 제가 만약 가사를 썼으면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진 라일락 이렇게 썼을 텐데 우리라는 꽃말을 가진 라일락. 와, 이것도 진짜 멋지네요. 네. 아, 그래요. 젊은 날의 추억들, 순수했던 젊은 날의 추억들.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내가 그런 때가 있었나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그 시절로 가잖아요. 어떤 추억이 있어요? 저는 이 순수했던 시절이 조금 어떨 때 보면 약간 찌질했던 추억 같은 순간도 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도 젊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아예 아우 그렇게 보일까 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자꾸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막는데 주변에 보면은 여전히 순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순수한 그런 분들은 지금도 아이처럼 행동하시는데 그게 나쁘지 않던데요. 그런 순수한 모습, 여러분의 순수한 시절 같이 얘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를 한곡 듣고 순이와 정이 옛날 옛적에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라일락.

0: 순이와
1: 정희의 옛날 옛적에 순이 선생님이 해주시는 재미있는 옛날 얘기도 듣고 교훈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거기다 정희와 함께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때 그 시절 추억까지 같이 나눠보는 순이와 정희의 옛날 옛적에 홍명순 말글 연구소 대표 홍명순 소화 대리사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순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정희님.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해마다 진짜 봄은 날씨가 좀 변덕스러운 게 또 매력이긴 하잖아요.
2: 네.
1: 근데 이번 봄은 참 유난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적응을 하느라 그런지 유난히 피곤하고 유난히 졸리고 특히 토요일에는 계속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데 좀 네. 게을러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2: 예.
1: 선생님 어떠세요?
2: 그렇죠, 저도.
1: 그러나 누울 시간이 없다.
2: 네. 네, 우리가 이 게을러지는 건 우리 의지보다 계절의 영향이 더 크다고 말하고 싶죠?
1: 그렇죠.
2: 예, 그래도 이 좋은 계절에 조금만 더 힘내서 바지런히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관련된 이야기로 준비해왔습니다.
1: 네.
2: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입니다.
1: 아, 굉장히 직관적인 예. 그런 얘기인데요. 예.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가 어떤 모습으로 농사를 지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2: 네.
1: 그러면은 아, 마음이 급하니까
2: 네.
1: 너무 얘기가 듣고 싶거든요.
2: 네.
1: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2: 네.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가 살았어요. 부지런한 농부는 매일 아침 일찍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하지만 게으른 농부는 그때 달랐어요. 늦잠을 잔 날이면 일을 미루고 너무 덥거나 추운 날에는 일을 쉬기도 했지요. 어느 해 가뭄이 오래도록 이어졌어요. 논밭을 새로 갈아야 하는데 봄이 되어도 비 소식이 없었어요.
1: 허허, 도대체 비가 언제 오려나? 비가 와야 논밭을 갈 텐데.
0: 게으른 농부는 자기 집 마루에 누워 하늘만 바라보며 투덜거렸어요. 이제나 저제나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부지런한 농부는 논밭에 나가 마른 땅을 갈았어요. 바싹 마른 땅을 갈자니 힘이 몇 배나 더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하루는 게으른 농부가 부지런한 농부에게 물었어요.
1: 자네는 뭐하러 그리 힘들게 마른 땅을 가나?
2: 힘들어도 이렇게 땅을 갈아야 씨를 뿌리지 않겠나?
1: 비가 오면 그때 갈아도 되지 않나?
2: 언제 올지 모르는 비만 기다리다가는 땅을 갈 시기를 놓칠 걸세. 자네도 어서 땅을 갈게나.
1: 난 자네처럼 사서 고생하기는 싫다네. 비가 오면 그때 갈겠네.
0: 게으른 농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 뒤로도 부지런한 농부는 몇 날 며칠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지요. 게으른 농부는 부지런한 농부를 보고 혀를 차며 말했어요.
1: 미련한 사람 같으니. 비도 오지 않는데 씨를 뿌리면 어떡하나. 보나마나 말라 죽을 텐데.
2: 여보게,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곡식이 없을 걸세. 그러니 자네도 어서 씨를 뿌리게.
1: 난 비가 오면 하겠네. 어차피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니까.
0: 이번에도 게으른 농부는 부지런한 농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가뭄은 계속되었어요. 부지런한 농부는 먼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 논과 밭에 뿌렸어요. 때마침 지나가던 게으른 농부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1: 허허, 왜 그리 고생을 하나? 그렇게 물을 뿌려봤자 소용없다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어차피 곡식들이 다 말라 죽는다고.
0: 게으른 농부는 부지런한 농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2: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농부가 곡식이 죽어가는 걸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비가 왔을 때 곡식들이 조금이라도 살지 않겠나.
0: 부지런한 농부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의 아내도 열심히 먹을 것을 가져다 나르고 틈틈이 밭일을 도왔지요.
1: 정말 답답한 사람이군. 비도 오지 않는데 일을 해서 뭐 한다고. 차라리 나처럼 쉬면 몸이라도 편할 텐데.
0: 게으른 농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루에 누워 빈둥거리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자 부지런한 농부는 기뻐하며 지금까지 정성껏 가꾸었던 농가 밭의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빌었어요. 그 후로도 비는 자주 내렸어요. 가을이 되자 농가 밭을 열심히 가꾼 부지런한 농부는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었어요.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지요. 추운 겨울이 되자 게으른 농부는 먹을 것이 없어 굶는 날이 많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부지런한 농부는 곡식이 가득 담긴 자루를 들고 게으른 농부를 찾아갔어요.
2: 여보게, 이번 겨울은 이걸로 나시게나.
1: 내가 어찌 이것을 받을 수 있겠나.
0: 게으른 농부는 부지런한 농부가 준 곡식을 보고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식구들이 굶고 있지 않나. 어서 밖에. 내년에 부지런히 일해서 갚으면 되지. 부지런한 농부는 게으른 농부에게 곡식을 건네주었어요.
1: 고맙네. 나도 내년에는 자네처럼 부지런히 일하겠네.
0: 그 후 게으른 농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지런한 농부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답니다.

0: 네.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 이야기였습니다.
1: 예.
0: 와, 이야기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 와닿는데, 약간 개미와 배짱이가 생각나기도 하고,
1: 그죠?
0: 예.
1: 예.
0: 근데 이제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요. 그한 10여 년 전이었나요? 전원주택이랑 막 귀농에 대한 바람이 좀 불었던데, 10년 좀더된것 같은데, 어쨌든. 그맘때 저도 이렇게 막 그런 TV 프로그램 보면서, 나도 시골 가서 농사지면 살고 싶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1: 네.
0: 근데 누가 하지 말라고, 게으른 사람은 농사 못 짓는다고 했는데. 이 게으른 농부를 보니까, 아, 가서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제가.
1: 그러셨군요.
0: 감정이입 엄청 했습니다. 네. 자,
1: 네.
0: 게으른 농부, 또 부지런한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는지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선우정아가 불러요, 뒹굴뒹굴.

0: 네, 순이화정의 옛날 옛적에 순이 선생님이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 함께했습니다. 노래 듣는 사이 또 잠깐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옛날에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가 살았죠.
0: 네.
1: 부지런한 농부는 가뭄이 들어도 열심히 농사일을 해서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어들였어요.
0: 네.
1: 그런데 게으른 농부는 게으름을 피웠죠. 그래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어요. 추운 겨울이 오니까 이 게으른 농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었죠.
0: 네.
1: 그때 이 부지런한 농부가 곡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0: 네.
1: 그 후에 이제 게으른 농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열심히 농사를 잘 지었다는
0: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 할머니들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1: 네.
0: 이 얘기는 들으면서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뭐 하기 싫어, 뭐 귀찮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르쳐주니까
1: 예.
0: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1: 실제로 정말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0: 아이들이
1: 가뭄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수돗물은 틀면 나오는 것. 쌀은 마트에서.
0: 네.
1: 그래서 이 가물기 때문에 농사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개념이 아이들한테는 없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진짜.
1: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잘 못하고 말씀처럼 부지런하면은 결과물이 있고 게으르면 결과물이 없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인대요. 항아리를 모르는 항아리 이야기를 했을 때 항아리가 뭔지 모르는 거랑 비슷한. 네.
0: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게으른 농부가 나중에 겨울에 먹을 게 없었다 했을 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1: 그럴 수 있죠.
0: 네. 네.
1: 이제 이야기 흐름 안에서 맥락 안에서 아이들이 전체를 듣고 이해는 하지만
0: 네.
1: 현대의 경험으로 가져왔을 때는 아이들의 경험에서 이해되지 않는 옛 이야기들이 실제 있어요. 특히나
0: 그러니까요.
1: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0: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1: 이게 이제 조선 전기 때 성현이라는 분이 수필로 쓴 거예요. 이게 탄홍설이라는 이 고전 수필이에요.
0: 네.
1: 이제 고전 수필인데 실제 이제 이걸 쓴 배경은 이 두 농부의 이 모습을 대비시켜서 농부의 일화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선비들이
0: 네.
1: 극심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학문을 정진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글 공부하는 건 가뭄에 농사 짓는 저 힘든 농부보단 훨씬 덜하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교훈을 주려고 이제 쓴 수필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0: 아, 요즘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부분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진짜.
1: 네.
0: 뭐 선비들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니까.
1: 예, 예.
0: 근데 그 당시 선비들은 이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는 알았으니까.
1: 실제 또 이게 탄홍설은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됐어요. 2024년도에.
0: 그렇군요.
1: 네, 네. 이제 요 문장하고는 좀 다른데,
0: 네.
1: 그 당시 쓰여졌던 문장처럼 이렇게 수필이 소개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다른 문장과 대비되는 어떤 것을 찾아내는 그런 문장이 출제가 됐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예.
0: 옛날 이야기를 잘 알아놓으면 수능도 잘 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이 탄홍설에 나온 이 이야기가
1: 네.
0: 지금 우리 옛날 이야기에서는 이제 부지런한 농부가 결국은 잘 되고
1: 네.
0: 게으른 농부는 배고프고 이렇게 결론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지만
1: 네.
0: 탄홍설에 나온 이 비유는 조금 더 달랐다고요, 이미지가.
1: 그렇죠. 어차피 농사를 지어도 죽고 안 지어도 죽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농부가 선택한 것은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포기하고 부지런한 농부는 안 될 것이 전제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쪽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옛날에 과거시험 한번 떨어지면 바로 포기해버리고 두 번 떨어지면 바로 포기해버리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에 대한 권장이었죠. 예, 그러니 이제 포기하지 말고
0: 네.
1: 가뭄에 농사를 지어 이 결과를 내는 것처럼 부지런히 한번 해보라. 예, 그래서
0: 섣불리 포기하지 말라.
1: 네.
0: 이런 이야기였는데
1: 네.
0: 그 옛날 얘기 나온 그 상황은 그렇지만 실제로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1: 그쵸.
0: 가뭄이 들면
1: 네.
0: 진짜 뭐 열심히 했더니 먹고 살만 하다가 아니라
1: 네.
0: 완전 다 말라버리는 거죠.
1: 그렇죠.
0: 이런 흉년.
1: 7개월간 비가 안 왔대요.
0: 허.
1: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상황인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예. 네.
0: 와.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예.
1: 이제 땅을 계속 팍팍한 땅을 갈아놓고 하니 비가 오니까 확 스며들겠죠.
0: 네네네.
1: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어떤 의지와 정성을 가진 분이시죠. 이
0: 그렇죠.
1: 부지런한 농부가. 네.
0: 그러면은 똑같은 질문을
1: 네.
0: 우리한테도 좀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정말 했을 때 성공 확률이 뭐 30% 20%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나는 이거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안 되겠다 싶은 일은 포기하는 게 맞는가
1: 네.
0: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1: 저는 이제 요행을 바라는 일 같은 거 복권이라든가 뭐 이게 요행이라고 하면 되나? 그
0: 나름은 노력입니다만
1: 네,
0: 매주 그렇죠. 복권을 사니까
1: 네네네 그래서 이게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희박한 어떤 걸 하더라도
0: 네.
1: 제가 굉장히 노력해야 될 일이라면 저는 노력하는 쪽입니다.
0: 네. 아하, 그렇군요.
1: 네. 네.
0: 아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우리 신상 가족들도 여기에 대한 네. 대답을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네.
0: 예를 들어 지금 농사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막 가뭄이 7개월이 이어져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1: 그렇죠.
0: 네. 저는 농사 말고 딴 일을 찾아볼 것 같은데 농사는 비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딴 일을 찾아보지 않을까라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마 그 아까 게으름 농부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나도 이런 면이 있긴 한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많이 부지런한 사람들도 뭐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 정도는 좀 미루는 게 있다.
1: 그렇죠.
0: 이거 하나는 내가 좀 거리를 좀 두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1: 예.
0: 제가 아는 홍명순 소아대리사 선생님은 진짜 부지런하시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해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나도 이거 하나만은 좀 미룬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1: 저 병원 가는 건 미뤄요.
0: 주사 아플까 봐?
1: 저 주사 아플까 봐 못 가고 겁나서 못 가고 가야 하는데 못 가고.
0: 그리고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것보다
1: 네.
0: 지금 남과의 약속을 네. 좀 더 잘 지켜주기 위해서
1: 네.
0: 더 많은 시간을 자꾸 쓰시는 거죠.
1: 어제 6시에 병원에 갔더니 마감이라고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0: 요즘 병원은요 칼처럼 예.
1: 아,
0: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을 지키시더라고요.
1: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0: 아,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뭔가를 할 때 일이 먼저인 것보다는 나를 좀 챙겨야 될 때가
1: 있죠.
0: 예,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있습니다.
0: 네, 예. 그래서 그것만은 저는 선생님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 예, 네. 요즘 반성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게으른 농부와 부지런한 농부 두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 이제 결론 쪽으로 가보면
1: 네.
0: 결국은 게으른 농부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겨울에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1: 네.
0: 그렇다면 만약 내가 부지런한 농부라면 이 옛날 이야기에 나왔던 농부처럼 게으른 농부한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신상 가족들도 한번 내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은 겨울에 굶고 있는 그 이웃집에 있는 게으른 농부한테 곡식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한번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1: 저는 잘 도와주는 편인데
0: 네.
1: 그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0: 네.
1: 이제 열심히 농사 짓는데 계속 빈정거리잖아요.
0: 네.
1: 뭐 뭐하러 그 씨뿌리냐. 뭐 몸이나 편할 텐데 뭐 그렇게 하냐. 계속 네. 그러잖아요.
0: 네.
1: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 게으름은 개인적 게으름으로 게을러도 돼. 그 사람이. 근데
0: 네.
1: 굳이 부지런히 사는 사람한테까지
0: 네.
1: 그런 말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결과치에 이르렀다 했을 때 무작정 돕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0: 오, 네. 그렇군요. 네. 네. 실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1: 네.
0: 이 질문을 살짝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네. 나는 안 도와줄 수 있는데 하고 들어오셔서 네. 제가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1: 네.
0: 근데 아까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게으른 농부 역할하는데 굉장히 정말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내레이션 코웃음 치고요.
0: 아,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어떤
1: 그렇죠. 코웃음
0: 지문이 있군요.
1: 지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코웃음을 치고.
0: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잘 해주시지만
1: 네.
0: 이제 이게 이야기 할머니들을 위해서 준비된 이야기들이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 이야기 할머니들께서
1: 네.
0: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모든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잘하시진 않으니까
1: 그쵸.
0: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지금 디테일이 지문도 있고
1: 그쵸.
0: 이게 있습니다. 네.
1: 해설과 지문의 연계성을 굉장히 면밀히 들어봐야지 그래야지 이야기를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0: 네. 네. 오늘 순희 선생님과 함께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0: 날씨가 이제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또 올여름은 좀 빨리 오고 더울 거라는 전망들도 하거든요.
1: 예.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칫 정말 날씨를 핑계로 게을러지기 쉬운 네.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몇 달 동안.
1: 아.
0: 네, 그동안 너무 게을러지지 않고

0: 부지런히 우리 삶을 즐겁게 네. 또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홍명순 말글 연구소 대표 홍명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0: 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드렸던 옛날 얘기의 질문들 한번 내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각자의 얘기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퀴즈도 풀고 옛날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좀 아쉽지만 우린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지금까지 구성의 나유선, 제작 진행의 김현정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트라조맨 프렌즈의 농부가 되어봅시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오후도 신나게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탠딩 에그의 에브리데이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 2부는 과거의 차트를 살펴보고요. 추억 속의 음악을 들어보는 뮤직 올드 앤 뉴 함께 할 거예요. 뉴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곡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할게요. 양효섭의 브레인 그리고 김나영의 The Youngest Day.

과거 5월 두 번째 주엔 어떤 가요가 사랑을 받았고 또 같은 해 어떤 팝이 사랑을 받았는지 비교해서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요, 몇 년도로 여행을 떠나볼까나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88 올림픽을 떠올리면서 1988 차트 소개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두둥두둥둥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으로 렛츠고! 2002년은 온통 붉은 물결이었어요. 길거리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사람들이 온통 빨간색 옷만 입고 다녀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섬유 공장에 빨간 염료가 모자릅니다 라는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곤 했어요. 2002년의 가장 큰 이슈 역시 한일 공동 월드컵이었고요.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4강 신화를 쓴 정말 잊지 못할 해였죠. 하지만 프로야구는 사상 최저 관중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불황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02년 5월 첫째 주를 장식한 가요는 어떤 곡들이었을까요? 5위 신화의 퍼펙트 맨. 어머, 우리 신화 오빠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장가를 가서 아이 아빠가 되다니 세월이 실감이 나네요. 전국의 수많은 동안 부인들, 에릭 본처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신가요? 4위입니다. 포지션의 마지막 약속, 발라드 장인의 곡이었고요. 3위는 아시아의 별, 보아의 넘버원. 2위는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이었어요. 아니, 이때만 해도 알았냐고요. 이 그룹에서 조용히 기타 치던 분이 이효리 씨 남편이 될 줄. 1위는 바로 얼마 전 웨딩마치를 올린 신지가 있는 그룹이죠. 코요테 비몽입니다. 코요테 노래 제목은 거의 다 두 글자라서 일단 노래를 들어봐야 아 이거구나 알 것 같아요. 자, 그럼 2002년 5월 둘째 주를 장식한 노래들 듣고 오시죠. 신화의 퍼펙트맨, 롤러코스터 라스트 씬, 코요테 비몽.

주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뮤직 올드 앤 뉴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2002년 팝 차트에서는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는지 살펴볼까요? 5위입니다. 에미넴의 Lose Yourself. 에미넴 본인의 자전적 영화죠. 8마일의 OST인데요.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12주 동안이나 1위를 차지한 엄청난 곡이었어요. 4위는 크랙 데이빗의 Seven Days.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과 일주일 동안의 흥미진진한 로맨스를 담은 그런 노래고요. 3위는 넬리의 딜레마. 한때 유행했던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으로 많은 사랑받았죠. I love you, I need you, 넬리야. 아, 이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2위입니다. 아샨티의 Foolish. 이어서 2002년 1위를 차지한 팝은 바로 카일리 미노그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였어요. 휴대전화 CF 음악으로도 쓰였고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해외에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은 사랑받았던 섹시 섹시 뮤직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세 곡 들어볼게요. 크랙 데이빗의 Seven Days, 넬리의 딜레마, 카일리 미노그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

0: 지엔 만나 내가 용됐어. 안녕하세요, 태권토론맨 나태주입니다. 여러분의 오후를 책임질 상큼 발랄 라디오 CPBC 평화방송 김빈나의 2시엔 뮤직. 힘이 필요할 땐 태권, 흥이 필요할 땐 트롯, 그리고 기분 전환은 2시엔 뮤직이 딱이죠. 매일 오후 2시 김빈나 DJ와 함께 웃고 듣고 즐겨요.
1: 자, 올드한 노래들 쭉 만나봤습니다. 2002년의 곡들 만나봤고요. 자, 이번엔 따끈따끈한 신곡들을 만나볼게요. 첫 번째는 5월 5일에 발매된 이석훈의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입니다. 예능과 뮤지컬에서 활약하던 이석훈 씨가 본업인 발라더로 돌아왔네요. 요즘에 굉장히 신나는 노래들이 쏟아지고 있는

있는데 아주 편안하게 이 발라드의 템포를 유지하고 있는 곡이에요. 세상에 이석훈 씨처럼 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들어보고요. 이어서 소개할 노래는 쿠기와 베게린의 스톡입니다. 뭐랄까 이 성수동의 핫한 이 팝업 스토어에 가면 흘러나올 것 같은 그런 음악, 한마디로 요즘 친구들 노래 같은 힙한 느낌이 담겨 있어요. 성수 감성. 저는 약간 어렵지만 고개라도 일단 흔들어 볼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곡은 아주 핫한 곡입니다. 워너원, 우리 단종 오빠가 있는, 예. 유해진 씨는 워너원이라고 하던데, 예. 워너원의 We Wanna Go입니다. 데뷔 기념일에 맞춰서 깜짝 발표된 곡이라서 팬들이 난리가 났대요. 심지어 노래 시작부터 워너블 많이 기다렸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 우리 이 느낌 알잖아요. 우리 태지 오빠가 너에게 이런 거 불러줬죠? H 오빠들은 고마워, 미안해 이랬죠? G.O.D 오빠들은 하늘색 풍선 불러줬거든요. 우리 느낌 아니까. 자, 그럼 따끈따끈한 신곡들 들어볼까요? 이석훈의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쿠기와 베게린의 스톡, 워너원의 We Wanna Go.

저의 요즘 모든 SNS를 박지훈님이 다 떠요. 저의 모든 알고리즘은 다 박지훈인가 봐요, 요즘에. 예, 우리 단종 오빠 아리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따끈따끈한 신곡들. 워너원의 We Wanna Go 아마 팬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쿠기와 백예린의 Stuck. 또 이석훈님 팬들 너무 좋아하시겠다. 우리 다정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한번 취해 보셨나요? 따끈따끈한 신곡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정승환의 러브레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

0: 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딱히 철학자가 아니어도 또 늘 그런 건 아니라도 삶의 어떤 주기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묻게 되는 질문이 있다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아닐까요? 우리의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말씀이 답을 주는 듯합니다.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나를 지으신 분이 주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아주 명쾌한 답. 이 답을 마음에 품고 함께 걷는 오솔길 산책,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이면 좋겠습니다.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는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파릇파릇 정말 이 5월의 실록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부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도 괜히 울적해지기도 하고 왠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그리움이 이런 또 좋은 날씨에 밀려오지 않나 싶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두 좋은 날이었다는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이 5월이 가고 나면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볼 수 있는 풍경들 눈에 많이 담고 마음에도 새기고 매일 좋은 날 감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도 보시니 좋았다 하시지 않을까요? 나를 지으시고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그 감사의 마음 하늘로 날려 보내며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올리비아가 부릅니다. First of May.

네, 실록이 푸르른 이 5월,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보내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성모성월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함께해서 고마운 이들 떠올리면서 지내는 달이기도 하죠. 이렇게 감사함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 이 5월을 어떻게 또 그려나가고 계시는지 보내주신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송옥님, 크리스티나입니다. 5월이 되었어요. 성모님의 달, 어머니의 달, 저희 가족들에게는 바쁘면서도 축복의 달이랍니다. 손주들까지 합쳐 가족이 9명인데 4명이 올해 태어났답니다. 싱그러운 5월, 오늘도 감사드리며 두 손 모읍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님. 이 손주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9명인데 4명이 5월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5월 생일자들이 이 가족분에 많이 계시네요. 이 5월 축하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일, 어린이, 어버이, 스승 참 많은데 거기에 또 가족들 생일까지 이 기쁨이 배가 되는 5월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기쁨 마음속에 계속 품어내시고요. 또 가족들에게도 나누고 또 이웃들에게도 그런 나누는 삶 계속 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966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방금 나왔던 음악 제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음악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음악 선물, 노래 선물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제목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또 그 순간을 놓치셨나 봅니다. 보니까 아마도 이 성시경과 양희은이 함께 부르는 노래 제목 늘 그대의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5월과 참 5월에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서 이 5월의 풋풋함 속에 또 이렇게 잠겨보시면 좋겠습니다. 2511님,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성모당 다녀왔습니다. 3,000명이 와서 미사 봉헌하기 전 묵주기도 바쳤는데 레오 14세 교황님 문양 새겨진 장미색 묵주 가지고 묵주기도 바쳤고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성모 성월이라 뭐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이 성모님의 그 마음 또 그분이 보여준 이 믿음의 태도들을 마음속에 좀 간직하면서 평소보다는 더 묵주기도를 바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성모당이면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성모당은 그 대구 성모당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모님을 모셔놓은 뭐 장소를 뭐 성모당이라고 또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3,000명이 엄청 많이 모이셨네요. 어디서 이렇게 모였을까요? 예, 또 이렇게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 느낌이 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5월 정말 우리 성모성월 성모님의 삶과 잘 어울리는 성모님의 색깔을 그대로 담고 있는 5월이 아닌가 싶은데요. 묵주기도 한 번 더 하시면서 성모님의 그 마음에 계속 스며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511님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이노주사의 아버지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요. 저희 곧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나님, 성모성월 5월 시작이네요.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티나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5월 성모님의 품에 또 이렇게 안기면서 그 아픈 마음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호가니님, 오늘 복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뭐 매일 미사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독서에서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제 죽음과 부활 이후 이제 사도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초기 교회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사도행전을 좀 듣고 있고요. 복음에서는 요한복음 계속 읽고 있는 거 아시나요? 특히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고별사라고도 하죠. 그 마지막 메시지,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요. 그뭐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이제 마지막 모든 이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마지막 가르침과 메시지, 사랑. 이 부활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조금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머물고 사랑을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노래 선물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2511님의 신청곡이죠. 인호주사의 아버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뭐 사회적으로 또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생성형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지식과 기술들이 점점 이제 기계와 로봇으로 대체될 거라는 이야기가 그닥 편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든 궁금한 질문을 넣으면 즉각적으로 자세한 대답을 들을 수 있고, 기술의 발달은 인간 고유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었던 창작 행위들, 미술, 음악, 문학, 영화 등 분야에서도 이젠 이것이 더 이상 인간만의 영역이 아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남게 되는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우린 어디에서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해 나간다 해도 최후의 보루로 우리에게 보존되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 될까? 아마도 그건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식, 돈, 직장, 실력, 운에 따라 운명이 갈라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인공지능의 개발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삶을 가르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태도일 것입니다. 친절, 미소, 다정함, 인사, 배려, 환대, 기다림. 이와 같은 태도는 인간다움의 최종 울타리로 남아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태도들을 합하여 그중에서 단연 으뜸은 사랑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확실하게 살아남을 인간은 아마도 사랑할 줄 아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에 대한 의미를 저는 이렇게 이해해 보게 됩니다. 사랑은 열렬하게 타오르는 뜨거운 감정이라기보다는 나의 의지적 결단에서 발휘하는 담대한 태도, 오랜 습관에 의해 배어나오는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 태도는 금방 만들어지기보다는 아주 작은 괜찮은 선택들이 겹겹이 쌓여서 서서히 스며들고 배어나오는 인간다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불씨와도 같아서 사랑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또 다른 사랑의 불씨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만 보이는 게 있고, 사랑할 때만 알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을 알게 되는 지식일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친절함을, 불평보다는 감사함을, 비평보다는 격려를, 탓하기보다는 용서를, 오늘 하루도 참 괜찮은 선택을 더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사랑의 태도는 성장하고 나라는 인간다움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또 사연들, 또 기도 지향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37님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 들으러 주말 기도의 오솔길 들어왔어요. 주님, 암투병 등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2037님. 아, 짧은 화살기도 우리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남겨주셨네요. 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순간 어디에서 이렇게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또 투병 중에 있는 분들, 이 짧은 기도이지만 또 그것이 전달하는 위로와 위로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힘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믿어봅니다. 그래요. 이런 짧은 기도문 남겨주시는 것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하나의 신락 같은 하나의 빛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37님 화살기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라일락 향기님. 두 달 만에 재입원했습니다. 마음이 편하긴 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이번에는 일찍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라일락 향기님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성바오로 딸 수도회에서 아마 이제 만든 노래, 아마 수님들이 부른 노래, 성가 청포도 사랑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성바오로 딸 수도회와 김현성님이 함께 부르는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노래를 좀 찾아보았어요. 요거 잠시 후에 함께 노래 선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아, 이게 입원과 퇴원을 계속 반복하시나 보네요. 라일라 형기님 두 달 만에 다시 또 입원하셨는데, 그쵸, 병원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누워 있고 주어진 식사 이렇게 좀 챙겨 먹으면 되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편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라는 것이 많이 제한되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이 선물인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결정체는 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부여해주는 자유로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께 받은 이 자유로움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까요? 일찍 나가고 싶다는 그 바람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성모송을 5월 지내면서 우리 교황님,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공고하신 5월의 기도 지향으로 오늘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교황님의 5월 기도 지향 무엇인지 아실까요? 이번 5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이 음식이 낭비되지 않고 모두에게 이 풍족하고 넉넉한 이 음식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지향으로 기도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정말 저도 참 이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운데요. 이 식탁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낭비되는 것을 뭐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느 쪽에서는 여전히 많은 우리 형제 또 동료 인류 구성원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걸 또 보기도 하죠.
세계 식량 계획에 의하면 올해 최소 3억 1,800만 명이 식량 위기 또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중동 전쟁으로 추가로 4,500만 명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는데요. 우리 교황님의 5월 기도 지향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창조주의 신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섭리의 표시로 우리에게 비옥한 땅과 그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백만 명의 형제 자매들이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우리 식탁에서는 수많은 음식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깨달음을 일깨워 주소서. 모든 음식에 감사하고 검소하게 먹고 기쁨으로 나누며 땅의 열매를 당신께서 모두를 위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도록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기적인 소비의 논리를 연대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소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쪼개진 빵을 주신 주님, 정의에 굶주리고 형제의 목마른 새 마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누구도 공동의 식탁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빵을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친교와 사랑의 표징으로 여기도록 가르쳐 주소서. 아멘.

라일락 향기님의 신청곡으로 성바오로 딸 수도회와 김현성님이 함께 부르는 264의 청포도 들으셨습니다. 네, 어느새 이 싱그러운 햇살 아래 거닐었던 오솔길 산책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매호성당 보좌 박준환 신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5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생활성가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을 드높이라는 생활

0: 성가인데요. 그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만 당신을 알게 됨으로 얻은 자유, 평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이 가사말처럼 우리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쉬고 싶은 그 유혹을 제쳐두고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또 세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될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저 멀리 떠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속했다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먼 옛날 우리 신앙 선조들께서는 천주교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까지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그런 목숨의 위험은 없지만 여전히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뽑아 세우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잘 속해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듯합니다.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바로 너희가 믿는 나 때문이다. 내가 직접 너희를 이 자리로 부르고 내가 너희를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뽑아 세운 이들이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생활은 어떠하셨는지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잘 따라 걸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말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뽑아 불러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1: 부활제 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매호성당 보좌 박준환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만촌일동성당 백종호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드론도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7: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8: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7: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9: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7: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바쁜 주중을 보내고 드디어 돌아온 주말. 전날부터 생각했어요. 내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지. 그리고 맞이한 토요일 아침. 잘만큼 잔 것 같아 눈을 떠보니까 정확히 평일 기상시간인 거 있죠? 몸의 기억이란 게 참 놀랍죠. 휴일 아침엔 늘어지게 자야지 하는 마음을 먹어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깨는 일이 꼭 생겨요. 이렇게까지 직장인일 필요는 없는데 하면서 씁쓸해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의 이른 기상은 곧 그만큼 주말이 길어진 거라고요. 꿀 같은 휴일을 길게 즐길 수 있다니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하자고요. 코미들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나 좋은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0: 신인류 날씨의 요정 5월 9일 토요일 신나라의 달콤한 5시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휴일의 늦잠 얼마나 달아요. 특히 평일에 잠이 좀 모자랐던 분들이라면 이 긴긴 잠을 굉장히 기다리셨을 건데요. 저도 평일에 좀 늦게 자는 날들이 쌓이면 푹 잘 수 있는 휴일을 목 빠지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좀 자려고 하다가도 꼭 한 번씩 평일 출근 시간에 맞춰서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깨울 테고요. 그렇게 저 멀리로 날아가 버린 휴일의 늦잠. 그럴 때는 오히려 조화 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늦잠은 못 잤지만 휴일을 더 길게 즐길 수 있는 거잖아. 오히려 좋아. 오늘은 잠이 일찍 깨서 애들이랑 더 놀 수 있네. 오히려 좋아. 일어난 김에 볼일 일찍 끝내버리고 오후에는 신나라의 달콤한 5시 들어야지 오히려 좋아. 마지막은 좀 억지 같나요? 코미들이 얼마나 좋으면 이러겠어요? 하여간 오히려 좋아의 정신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빵 빵톡으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흉.

클래식화의 로미오 앤 줄리엣.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죠. 21세기 대군 부인에서 배우들의 얼굴에도 물론 눈이 가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궁들과 한옥들에 유독 눈이 가더라고요. 우아한 처마와 고풍스러운 나무문, 그 한옥에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죠. 혹시 서울과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5월에 한옥 명소들을 좀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관광재단이 5월을 맞아서 일상의 번잡함을 잊고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한옥 명소 4곳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북한산 자락의 선운각. 이곳은 궁궐을 제외한 서울 민간 한옥 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최근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본관의 2층 테라스에서는 북한산의 능선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인근에 있는 봉황각은 1912년 의암 손병희 선생이 독립운동가 양성을 위해 세운 곳이라고 하니 의미까지 각별한 한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한옥은 북촌 한옥마을의 백인재 가옥입니다. 이곳은 1913년 압록강에서 가져온 흙송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사랑채와 안채를 복도로 연결하고 유리창을 대폭 늘리는 당시 기준으론 최신 건축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영화 암살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와서 나머지 두 곳의 한옥도 소개해드릴게요. 이하나, 하얀 민들레, 장범준,

한옥을 걸으면서 들으면 딱 좋을 두 곡이었어요. 이하나 하얀 민들레, 장범준 회상. 한옥 명소 앞서 두 곡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종로 한복판으로 가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운현궁입니다. 운현궁은 흥선대원군 사저이자 고종 환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장소인데요. 건축미가 궁궐에 버금가는 품격을 보여준다고 해요. 경내에는 르네상스 양식의 2층 저택인 운현궁 양관도 있어서 다양한 건축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뭐 드라마 도깨비부터 궁까지 수많은 드라마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죠. 참고로 운현궁에서 백인제 가족 가옥까지 이어지는 북촌 한옥마을 도보 핵설 관광 코스도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신청하셔도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함께 발걸음할 곳은 성북동 언덕길에 위치한 수연산방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 단편소설의 선구자 이태준 소설가가 1933년에 직접 짓고 작업을 하던 공간이라는 사실. 특히 안방 앞 누마루에서 바라보는 정원이 백미라고 합니다. 정지용, 이상 등 당대 문인들이 모여 문학을 논하던 공간이라고 해요. 지금은 전통차 위주의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아한 멋이 있는 한옥들, 실록의 계절에 발걸음하면 참 좋겠죠? 화려하고 높은 빌딩도 좋지만 이 계절엔 아무래도 우리의 멋, 한옥이 딱 좋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두 곡 이어드려요. 모모랜드 뱀, 갓세븐 딱 좋아.

고통의 우리. 가정의 달이라는데, 계절의 여왕이라는데, 부모님은 저 멀리 계시고 형제 자매는 다들 바쁩니다. 나만 빼고 다들 활기애애한 것 같은 5월의 분위기. 그런 분들 계시겠죠. 가족은 멀리 있고 친구들은 각자 자기 식구들이랑 바쁘고 이 화창한 계절에 혼자 있으려니 더 적적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고립감이 밀려올 때 코미들은 뭘 하시나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가볍게 입고 강변에 나가서 마음이 좀 진정될 때까지 걷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산책로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오순도순 온 가족이 함께 걷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를 안고 천천히 걷는 젊은 부부도 있습니다. 혼자 걷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악을 들으며 빠르게 걷는 사람, 선글라스를 끼고 러닝을 하는 사람,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긴 사람, 나무를 보며 아주 느리게 걷는 사람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저마다 홀로 걷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그렇게 혼자 걷다 보면 침침하던 마음도 어느새 맑게 닦이거든요. 혹시라도 5월이 조금 힘든 분들 계시다면 오며 가며 산책로에서 만나요, 우리. 나무와 바람과 혼자 걷는 동지들이 마음을 달래줄 겁니다.

김동률 산책 보통의 우리에 이어드렸어요. 코미들은 손절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시나요? 손절, 손해를 감수하고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관계나 자산을 정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원래는 주식 관련해서 쓰이는 용어였는데 최근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끝낼 때, 그럴 때 많이 쓰이더라고요. 특히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나눌 때면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냥 손절해. 시간이 아깝다. 손절이 답이야. 라는 말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손절이 범람하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사회학 연구자 이승연의 책 손절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외로움을 호소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단절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조금의 상처마저도 피하고 그걸 건강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발적 외로움을 권하는 시대의 모순이 궁금하다면 책 손절 사회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한유와 보랏빛 향기 마로니의 동승로에서

한유와 보랏빛 향기, 마로니의 동숙로에서. SNS를 끝도 없이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아, 이제 진짜 그만 봐야 되는데. 만약에 통통한 고양이가 짠! 하고 등장해서 SNS 중독을 막아준다면 어떨까요?

한 인디 개발자가 공개한 캣 게이트키퍼라는 애플리케이션 이야기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1시간 정도 계속 사용하면 귀여운 치즈 고양이가 화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화면에 드러누워서 클릭을 방해하죠. 사용자는 그렇게 강제로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건데요. 소셜미디어 탭이 활성화된 동안에만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다른 탭이나 어플로 전환하면 타이머가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면서 당당해하지만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화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 나른하게 뒹굴거리는 고양이 때문에 SNS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생각할수록 기발하고 재밌는 고양이표 중독 방지 프로그램. SNS에 푹 빠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이 방법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쿨렐레 피크닉 작은 고양이.

선곡이죠? 우쿨렐레 피크닉 작은 고양이 이어드렸습니다. 이 앱은 제가 깔고 싶어서 검색해봤더니 미리 보기 사진이 너무 귀엽습니다. 엄청 뚱뚱한 양이가 바탕화면 가득히 누워버리네요. 저도 꼭 깔아야겠어요. 어느새 토요일의 오후도 저물어가고 이제 곧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코미들 맛있는 식사하시고 식후에는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주는 거 기억해야겠어요.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 조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날씨는 밖에서 걷기에 참 좋은 날씨잖아요. 저도 오늘 저녁에는 숟가락 딱 내려놓자마자 강가 좀 걷고 들어오려고요. 소중한 토요일 저녁을 졸면서 보내기는 좀 아깝지 않나요? 주말 건강하게 보내고 월요일에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오늘 끝곡은 르세라핌의 Unforgiven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내일은 더 달콤할 거예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수영할 때 물속에서 이 물이라는 게 무엇일까?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을까? 그런 거 굳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라앉지 않고 앞으로 쭉쭉 나아가려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몸에 힘을 쫙 빼고 팔은 계속 움직일 뿐이죠. 이렇게 뭔가를 잘하고 싶다면 결국에는 꾸준히 계속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라는 게 소나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확 쏟아지는 게 아니라 짙은 안개 속에서 어느새 옷이 젖는지도 모르는지 막 이렇게 가다가 보면 축축해져 있듯이 그렇게 서서히 쌓여가는 것이니까요. 눈에 띄진 않아도 천천히 시작되는 변화와 성장을 믿으면서 오늘도 씩씩하게 나아가 봅니다. 이웃집 라디오 시작합니다.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5월 9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첫 곡으로 백예린의 물고기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석 다니엘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셨나요? 아니면 효도 받으셨나요? 아무래도 5월에는 행사들이 참 많기 때문에 뭐 챙김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챙겨야 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이게 역지사지를 해보게 되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은데요. 모쪼록 이웃집 라디오에 함께하시는 우리 이웃 여러분들, 가족들 안에서 또 이웃 간의 정을 나누시면서 5월 풍만하게, 충만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이 시간에 만나고 싶은 이웃이 있으시다면 샵 1053번 한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기웃기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윤이 리포터의 이웃 기웃기웃.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허윤희 리포터님,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진짜 축제도 많고요. 행사가 네. 많습니다. 네. 선택하면서 취재할 수 있는 행복한 5월 보내고 있는데요.
1: 네.
2: 어버이날이 있는 한 주이기도 하고 네. 어린이날도 있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오가는 분들 늘 저도 어버이기도 하지만 또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선물이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1: 아, 그거는 매년 고민하는데 그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도 안 나옵니다.
2: 네, 어른들은 뭐 불변으로 용돈이나 현금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고요.
1: 네.
2: 다양하게 마음을 담으면 확실히 네. 어르신들은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2: 오늘은 일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서 지난 7일에 다녀왔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 카네이션 선물을 다른 형제가 한다고 해서 저는 안 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근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취지이기도 했고.
1: 현장에 가보니까 좀 그
2: 네.
1: 마음을 들어볼 수
2: 네,
1: 있었군요.
2: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것과 네. 어른들이 또 그걸 직접 받았을 때 기분은 또 다를 수도 있구나. 예, 저도 어버이인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1: 네.
2: 일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그 7일에 8시 30분부터 오전 선생님들 근무하시기 전부터 네. 이날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일이 그 프로그램의 시작이기 때문에 일찍 서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방문하시는 어른들께 카네이션을 직접 가슴에 이제 달아드리는데요. 저도 그 현장을 취재하고 싶어서 같이 좀 서둘러서 다녀왔고요. 어른들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은 먼저 들어보시고 또 어르신들의 이 어버이날 맞는 소감, 다양한 어른들 말씀해 주시는데 어린이날 자녀들이 왔다 가길래 그것만 생각했는데 어버이날 그러고 보니 꽃을 내가 안 받았더라고요. 뒷담화 조금 해주시는데 어른들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3: 사이다 달아드릴게요.
4: 네, 고맙습니다.
5: 나는 없네. 나는 없어.
6: 여기 있어.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나도 달아줬어.
5: 너무 고마워요.
8: 어버이날이라도 애들이 어린이날 왔다 가버리니까 생각도 못했거든. 근데 여기 와서 꽃을 달아주니까 어머, 기분 너무 좋아요.
5: 그렇지. 여기가 노인네들한테는 천당이야, 천당. 진짜.
9: 왔다 가면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아들 딸은 한 30분 내지 1시간이면 충분해.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손자들도 있고 할 말이 없어. 그 먹을 것만 갖다 주고 가야 돼. 지금 내가 82살이거든요. 살아가는 희망채. 복지관 오는 맛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복지관 눈만 뜨면 와요. 저는 8시 반이면 딱 와요. 왔다가 2시 되면 집에 가. 그렇게 복지가 나눠놓으면 집에서 매일 누워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복지가 나누는 날은 죽는 날이야. 목숨만 붙어있으면 오는 거야. 여기
10: 혈당은 체크했는데 아주 정상이에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건
11: 치매 검사를, 난 뇌종양 수술을 했거든요.

0: 해서 해봤는데 뭐 정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확신을 좀 갖게 되더라고. 혹시 뭐 이게 잘못될까 걱정했는데 거의 이상 없다 하니까는. 한번 죽어도 살아나가지고 그냥 장기 시신기든 다 하고 살아요. 그냥 미련 없이 다 죽고 가려고요.
1: 네, 오늘 어버이날 다음 날인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허윤이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 일산 노인종합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현장을 우리 허윤이 리포터님께서 다녀오셨고, 현재 그 울림이 좀 있었죠. 그 로비 앞에 처음 들어오시는 그 로비에서
2: 현장,
1: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그 현장음이었습니다.
2: 네.
1: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 건 없어 하시는 그 마음이 약간 그런 마음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뭐 농담 반 우스갯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진짜 진담 반 농담 반.
1: 약간 뼈가 있어가지고 아이구야 나도 안 했는데 어떡하냐.
2: 네, 이곳이 진짜 이곳이 아니었다면 그냥 집에서 누워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살아도 산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신가 봐요. 오전 네. 8시 반부터 매번 오후 2시까지는 식사까지 하시고, 여기가 점심 식사가 3,5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와, 복지관이.
2: 네, 등록된 회원분들 안에서 물론 그렇긴 하지만 다른 지역 복지관보다 좀 저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이제 가는 곳마다 노인복지관 가게 되면 점심 식사는 얼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1: 네.
2: 자녀들, 그러니까 멀리 사는 자녀들보다 가까이에 있는 지역의 노인복지관이 확실히 친밀하고 고맙고 고맙고 천국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1: 네.
2: 올해 어버이날 행사는 특히 일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 관련한 그 이제 프로그램 좀 주제를 정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12개의 지역 연계된 보건소를 비롯해서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뭐 한방병원까지 다양한 분들이 부스로 이렇게 12개 곳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뇌수술을 하셨다는 어르신 이제 치매 검사를 좀 하시는 거고요. 근데 괜찮다고 해서 마음의 안도를 이제 하셨다는 거랑, 또 뭐 피부과 다녀오시고 뭐 그 부스를 쭉 이렇게 순례하듯이, 그러니까 어른들은 왜 그런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있죠, 있죠.
2: 어른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도 약을 먹으면 뭐
1: 있습니다.
2: 그런 거잖아요.
1: 건강 염려증과
2: 네, 네. 그렇죠. 뭔가 괜찮다고 하면 안도를 하고 조금 더 내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다짐의 이게 시작이기도 한데, 그런 현장이기도 했고요. 기념 행사, 건강 부스 체험하시고 꽃 받으시고 식사하시고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버이날 전날 행복을 좀 가득 가져가신 게 아닌가. 일산 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에서 26년 동안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1: 네,
2: 비교적
1: 네.
2: 대형 복지관이라고 하고요. 2000년부터 시작이 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오고 계시는데, 지역 복지과의 한예현 사회복지사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 네.
3: 저희 복지관은 조금 대형 복지관에 사실 속해요. 그리고 2000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까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버이날 매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사실 당일에 누군가가 이제 카네이션을 전달해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자녀들도 크고 이제 떠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 행위만으로도 이제 아 너무 고맙다, 뭐 너무 좋다, 앞으로 쭉 하고 다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얘기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도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관, 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복지관, 즐거움이 가득한 어울림, 그리고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주 모토를 좀 가지고 있어요. 큰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어르신 삶에 큰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고, 저희는 그 옆에서 동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일산 노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과 한예현 사회복지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씀 들어보았고요. 근데 사실은 많은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자기의 앞길을 찾아서 가면서 독립을 하게 되고,
2: 맞아요.
1: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머니 아버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생겨나고,
2: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노년이 되면 결국 이 어버이날 같은 날에는 좀 쓸쓸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2: 맞아요. 맞습니다.
1: 그렇게 내가 직접 못 챙길 때 또 다 바꿔 생각하면 그 지역의 지역복지관에서 내가 해야 될 몫을 해준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마음의 안도가 조금 들지도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2: 맞습니다.
1: 전화 한 통은 꼭 해야겠네요.
2: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또 자녀로서 성장하면 내 가정을 꾸려서 거기에도 성실하게 하는 건 또 맞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네. 섭섭하지 않으시도록 잘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그리고 분명한 건 나도 어버이가 된다는 것.
1: 그렇죠.
2: 대부분은 어버이가 된다는 것. 네. 그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도 보여야 네. 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뭐 계산하자는 건 아니지만.
1: 네네네. 맞습니다.
2: 아무튼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른들 얘기 들으면서 좀 쓸쓸해 보이는 어른들도 분명히 계셨고요.
1: 예.
2: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80대 중반 이후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어른들이 저희 젊은 저는 중간인가요? 젊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손 아래의 사람들을 대할 때 나이가 가늠이 안 된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1: 네네.
2: 저희도 어르신들을 뵐 때 이제는 70대 정도시라고 뵀는데 이미 80 중반을 훌쩍 넘어가신 분들도 취재하면서 많이 뵀거든요.
1: 네.
2: 그래서 진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지역복지관 또 국가의 정책 더 세세하게 촘촘하게 마련이 돼야겠다는 생각. 그래야 저희도 혜택을 받잖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2: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네.
2: 분명한 건 카네이션을 꼭 해야겠다라는 것 개인적으로 다짐을 했고요. 아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놓쳤는데 요즘에는 ATM기 선물이 있대요.
1: 그게 뭡니까?
2: 뭐 이제 용돈 박스 나오는 것처럼 네. 뭐 줄줄이 막 이렇게 만 원권, 5만 원권 만드는 용돈 박스처럼
1: 네.
2: 그냥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뭐 꽃다발이
1: 네.
2: 아니라
1: 네.
2: 돈다발이 아니라 진짜 은행에서 저희가 ATM기 뽑는 돈을 뽑는 기계처럼
1: 네.
2: 판매를 한대요. 그게 어버이날 선물용으로. 요즘에는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용돈 박스처럼.
1: 그냥 뭐 봉투 하나로 끝나는 그런 느낌 아니고 조금 더 재미와
2: 네,
1: 감동을 줄 수 있도록
2: 네, 버튼을 누르면 돈이 현금이 나오는 거예요.
1: 부모님들이
2: 굉장히 내년에 그걸 한번 해봐야 되나? 그
1: 네.
2: 사이에 1년 뒤에 또 뭐가 나오려나요? 뭐
1: 아이고야,
2: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1: 네.
2: 부모님들은 정말 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선물할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1: 네.
2: 건강하게 진짜 복지관 아침부터 찾아오시는 모습들을 뵈면서 아 진짜 지역사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어른들 만나 뵌 김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라고 한번 철학적인 질문을 또 드렸거든요.
1: 네.
2: 저희가 초대석 시간에 이웃의 정의를 여쭤보는 것처럼 저도 공통 질문 어른들께 자꾸 하게 되는데
1: 네.
2: 뭐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좀 와닿았어요. 내외가 함께 있는 거 중요하다. 부부가 오래 손붙잡고 함께 사는 건 서로 자극도 되고 그 말씀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우선 어른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 네.
4: 나 필요 없어요. 건강하고 내외 같이 사는 거. 아직도 난 우리 집사람 같이 살아요. 87.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5: 내가 할 일 남한테 베풀면서 사는 거 그게 첫째예요. 그 저는 지금도 이렇게 오는 날마다 가자 뭐 이런 거 사다가 같이 논아 먹고 지금도 공부하는 데 가서 이거 논아 먹고 해피 나이스.
6: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살아온 게 후회가 많아요. 앞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면 그 후회되는 것을 많이 좀 하려고 하는데 자식들한테 제대로 못했다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베풀지 못하고 살은 거. 또 세 번째는 좀 가정을 좀 잘 지켜야 되는데 젊은 때는 그건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가정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되겠다는 거. 지금 그래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복지관에 와보는 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베푸는 걸 많이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받는 기쁨보다 베푸는 기쁨이 더 좋아요. 젊은 사람은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1: 네, 오늘 허윤이 리포트의 이웃기웃기웃 일산 노인종합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현장 다녀온 이야기 듣고 계시고요. 방금 어르신이 마지막에 한 말씀이 또 여운이 돼서 남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아 근데 참 현장 다니시면서 진짜로 느끼시는 게 많겠다.
2: 진짜
1: 이게 사실은 전해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잖아요.
2: 네, 네.
1: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해보니까 그러니까 허윤희 리포터님의 경험을 저희가 나눠서 갔지만은 또 한 번씩 저런 데 가서 봉사를 해보거나 해보면 더 느껴지는 것도 많을 수도 있겠다. 현장을 가보는 것도 그런 생각도 드네요.
2: 네. 우리 팀장님 근데 빠다니에 비디님 바쁘셔가지고 네.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 들고요. 네네. 언제 근데 같이 한번 제가 연락드려야겠네요. 취재 일정 정해지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어른들이 좀 사회의 지혜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어른들이 많아질수록 네네네. 앞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으면서도 앞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또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모든 세상의 어버이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또 기웃기웃하면서 담아오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토요일 저녁에 라디오 커뮤니티 CP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이석 다니엘 PD입니다. 네,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어요.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이웃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 시간.
1: 오늘은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근무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복지라는 게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일상의 든든한 파트너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구민수 자산조사 부장님과 양주열 홍보전략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나 와주셔가지고 제가 또 굉장히 든든한 분위기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이 어떤 것을 하는 곳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3: 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은 이제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 정보 서비스를 국민들 행복에 기여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전문 기관입니다. 저희 원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비롯한 8개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간 68조 원의 복지급여를 지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적정급여 지급을 통해서 복지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또한 23개의 부처에 360종의 복지를 촘촘하게 연결해서 빈틈없는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구민수 자산조사 부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진짜 나는 오늘 준비 많이 해왔다 라는 느낌으로 네,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네,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오늘 그 복지에 대해서 우리 구민수 부장님 그리고 양주열 팀장님께 제가 궁금했던 점들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꿀팁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요, 이 복지라는 말만 딱 들으면 그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뭐 유럽은 뭐 복지국가다 뭐 이런 얘기부터 떠오르면서 좀 그 연금이라든지 뭐 각종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나한테 와닿는 느낌은 아니고 우리 은퇴하신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복지 멤버십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뭐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3: 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이제 현재 만들어진 복지들이 뭐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상황에 맞게 복지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나 가입하면 그게 맞는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국민들이 청취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복지가 멀리 있다, 뭐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다 뭐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리실 건데요.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의 복지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발전하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복지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복지가 너무 많아요. 이래 많다 보니까 내가 복지를 찾고 싶어도 막 너무 많아서 못 찾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아도 예외는 아니고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네. 다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난 뒤에 제가 뭐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역 보건소에서 무릎 관절 수술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복지를 하고 있더라도 제가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병원비는 제가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0: 복지 멤버십 사업은 현재 2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22년도에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는 신청주의 복지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보자 라고 해서 한 발짝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맞춤형 급여 안내, 즉 복지 멤버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시작할 때는 71개 중앙부처에서 부처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현재는 163개의 복지 사업을 안내하고 있고요. 여기는 중앙부처 사업도 있지만 지자체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자,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의 그런 복지 서비스들을 한눈에 막 모아가지고 내가 어떤 걸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이제 지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멤버십이다. 라는 말씀을 네, 해주신 그렇습니다. 건데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뭔가를 누려볼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복지 멤버십. 네. 가입이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복잡하면 가입도 안 하게 되고 네, 이용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그냥 누구나 그냥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 네.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십니다. 네. 뭐 가입 방법은 뭐 근처에는 PC라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표 복지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신분증을 챙기셔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타운이나 아니면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쉽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복지들은 이제 재산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재산 조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게 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동의를 안 하시더라도 상태에 따라서는 안내는 드릴 수 있으나 그게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자산 조사를 하게 되면 일부 분들은 뭐 자기의 자산 정보들이 정부에 제공되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는 딱 단순히 안내를 위한 정보를 활용 외에는 제공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동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이제 구민수 자산조사부 부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조사부 부장님이 보증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떤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딴 데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네. 사실을 여러분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복지 멤버십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뭐 자연스럽게 내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가 추천이 된다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복지 지원이라고 하면 약간 금액성 같은 게 있잖아요.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 마일리지를 준다든지 그런 거 말고도 이런 것도 사실 복지였네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네. 들어보시면 좀 이런 것도 있었나라고 싶으신 것도 있을 겁니다.
1: 네네네.
0: 제가 봤던 것 중 제일 특이한 부분은 이제 출산 여성들에 대한 한약 지원이 있습니다.
1: 한약 지원이 돼요?
0: 네. 거기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출산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약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1: 우와.
0: 그리고 뭐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보건 이용권이라고 해서 치료비하고 환경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합 문화 이용권, 스포츠 광자 이용권 같은 문화생활 지원, 서울런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청년들에서 부동산 뭐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1: 우와.
0: 그렇게 좀 다양하게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저희 원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제가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 사업을 받을 경우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복지 멤버십 가입만으로도 이자율 감면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가 협의가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냥 알아봐서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복지 멤버십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비교해보고 네네. 그걸 통해서 또 접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와, 그럼 안 할 이유가 없는 복지 멤버십인데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 서비스 중에서 복지 멤버십 200% 활용법에 대해서 구민수 부장님 그리고 양주열 팀장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복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복지가 나한테까지 오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일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이런 분들도 복지 멤버십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이유를 드시겠습니까?
1: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들은 아직도 힘이 있고 뭐 젊을 때 고생 사수도 한다고 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0: 네.
1: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당장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해서 벌어가고 있지만 이 사회 초년생이라는 게 이제 다양한 위험을 앞에 눈앞에 두고 있고 항상 옆에서 같이 그런 위험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실직이라든지 질병 그리고 주거 불안 등 다양한 불안 요소가 있는데 이 불안 요소가 언제 어느 시점에 위기 요소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전에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걸 가입해 두면 일종의 안전 장치로서 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희가 뭐 미래를 암을 대비해서 암 보험을 들듯이
0: 네.
1: 내가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나에게 대한 복지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근데 보험료가 없는 복지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1: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험료를 받지 않는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신 우리 2030 청년분들은 복지 멤버십이 다섯 글자를 꼭 기억해야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우리 부장님께서 뭐 아까 그 월세 지원금도 되고 뭐 복비 지원도 되고 막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청년들한테 딱 바로 와닿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위기 사항들 뭐 취업이라든지 뭐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그리고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이 청년층들에게는 제일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고민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 멤버십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일자리나 생활비 지원, 저축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취업 제도에 대한 내용들, 또 취업을 했을 때 지원되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들,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뭐 생활비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주거 고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월세, 보증금들을 에 대한 부담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 지원이라는 게 이자 지원이 있고요.
0: 우와.
1: 그리고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월세라든지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결혼하게 되면 청년 부부에 대해서 결혼 축하 지원금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을 통해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그리고 충청도가 이쪽에서는 뭐냐면 돌을 맞이하면 돌 지원금도 있더라고요.
0: 첫돌 지원금이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와.
1: 뭐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다양한 복지들이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0: 와.
1: 뭐 경제적으로도 뭐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통장 사업들이 있습니다. 내가 10만 원 내면 지자체하고 정부가 뭐 10만 원씩에서 30만 원 이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요. 다양한 통장 지원 사업을 통해서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지금 안내 사업으로 들어와 있지 않나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0: 그렇죠.
1: 네, 이런 사업도 저희가 안내 사업 추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좀 많은 복잡한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0: 네.
1: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속적으로 더 좋은 복지 멤버십을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내시고 발굴하시고 또 연결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지금 163종을 올해 안내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해서 저희가 한 200종 이상을 좀 안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와,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건 알겠는데 조금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서비스가 많아지면 인간적으로
1: 네.
0: 힘들지 않으세요?
1: 입술이 부르텄는데
0: 조금 부르트긴 했습니다.
1: 네. 이 정도로 많이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불철주야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구민수 자산조사부 부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 서비스 중에서 복지 멤버십 200% 활용법에 대해서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구민수 부장님 양주열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느라고 지켜만 보고 계셨던 양주열 팀장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청년들이 이 복잡한 서류보다 그 좀 SNS 게시물이나 짧은 영상이 더 익숙한 세대이지 않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도 청년들한테 좀 더 이 좋은 서비스를 왜 이용을 안 할까 알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네. 여러 가지 시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시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그 컨텐츠 이용이 대부분 디지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SNS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진행 중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복지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20대에서 50대 가입률을 높이는 게 되게 목표예요. 그래서 아.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 좀 강점을 주고 이제 맞춤형 컨텐츠나 뭐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대 이제 30대들은 인스타그램 많이 이용하고 뭐 그 세대들도 페이스북 같은 거 운영을 하는데 특히 이제 20, 30대의 눈길을 끄기 위해서 약간 이제 최신 밈들을 활용한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보면 이제 얼마 전에 그 가수 이찌가 한 그 네. 인도네시아 그 어린이가 한 그 배 노젓는 그 챌린지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거는 저번 주에 이제 촬영을 해서 저희 직원들 같이 촬영해서 올리기도 하고 뭐 단순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들이 요새 최근 이제 그 콘텐츠 트렌드가 밈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배포해서 어그로를 끌고 그 안에 정책을 소개하는 형식이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쇼츠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제작비 측면도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이제 컨텐츠 제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복지로에는 복지니가 있고 이제 이복원서, 아이마중 그리고 이제 복지 위기 알림에 네 개를 이제 저희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AI로 지금 만들어서 이제 사업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설명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정보 컨텐츠가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게 공익 광고처럼 많이 만들었잖아요.
0: 아, 그렇죠. 좀 그렇게 만들죠. 예.
2: 근데 뭐 워낙 이제 저희가 경쟁 상대가 단순히 이제 유튜브면 유튜브 안에 있는 채널만이 아니라 뭐 넷플릭스나 뭐 여러 가지 운동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가 생활을 보내는 와중에 저희 컨텐츠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목도를 끌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뭐 옛날 같았으면 아 나는 복지로의 복지니야 5천여 종의 복지 서비스가 있으니 우리 걸 봐줘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예, 예. 지금은 야 너 지금 복지 서비스 찾고 있어? 나 복지로 와가지고 5천 종 있으니까 지금 당장 들어가 봐 이런 식으로 톤을 바꿔가면서 네. 좀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야, 그러면 지금 그런 어떤 노력들을 어떻게 보면 홍보 전략 팀장으로서 네네. 열심히 또 직원들 밀어주고 네네. 새로운 거 막 이렇게 아이디어 가져오면 그 되겠어라고 안 하고 일단은 해보자라고 네네네. 하는 그런 네네. 입장이신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그 솔직히 마음에 저항감이 있으셨을 텐데 그걸 이제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혹은 네. 준정부기관이 네.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2: 네, 실은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페이스북이 나오기 전부터 시작을 했던 멤버고 네. 트렌드에 대해서 좀 잘 읽는다는 평도 받고 있는데 단순히 그거 외에도 반응이 없다라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거든요.
0: 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렇죠.
2: 네,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뭐 정부 콘텐츠는 논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주요 기조여가지고 대변식 홍보팀과 이제 사업부서에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요.
0: 그럼요.
2: 근데 최근에는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뭐 정부 쪽 아마도 SNS 들어가 보시면 그들이 누구보다 더 빨리.
0: 그렇죠.
2: 이게 뭐 김선태님께서 아마도 제가 첫 단추를 꼈다고 보고 포문을 여셨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이후부터는 여러 이제 스스로가 셀럽이 되는 공무원도 많이 나왔고 아니면 이제 내가 나오는 게 좀 불편하고 탤런트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직원들과 이제 그 재원들을 마련해서 뭐 최대한 빨리 만들거나 최대한 좀 약간 뭐 다른 부처 좀 얘기할 좀 그런데 모 부처 같은 경우는 전신에 화장을 하시고 뽀로로 분장하시고 나오신 분도 있고 직원분들이
0: 아 그렇게까지 노력을
2: 네,
0: 합니까?
2: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지금 현재 뭐 그런 추세라 아마도 뭐 그 외에도 인플루언서 협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들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뭐 돈을 투자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이게 보고도 힘들고 뭐 세금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는데 정책 확산 효과도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인플루언서들 저희가 선택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요. 네. 딱 봤을 때 유명한 사람, 안 유명한데 싼 사람.
0: 비용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2: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뭐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협업한 인플러스 분이 계신데요.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인데 네. 칠판에 이게 뭐 설명하시는 분인데 네. 김종구 채널이라고.
0: 아, 저 그분 압니다.
2: 아시죠? 네. 네. 저희가 얼마만큼 빨리 컨택을 했냐면 매니저가 생기기도 전에 들어가지고 삼선유자 찍자마자 바로 들어왔거든요. 덕분에 조회수도 좀 한 50만 정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최대한 빨리 비용을 삭감해서 뜬다 싶으면 빨리 들어가고. 아니면 이제 이미 유명하신 분들 뭐 슈카나 김선태 뭐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은 뭐 인증됐으니까 돈도 투자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전략 짜서 진행하고 있죠.
0: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2: 네, 맞아요. 네,
0: 비용과 어떤 노력을 네, 잘 밸런싱 해가지고.
2: 밸런싱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노력을 하는 거고.
0: 네, 좋습니다. 아, 지금 팀장님의 어떤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홍보의 영업 비밀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뭐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겠죠. 여튼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준 정부기관 혹은 정부기관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만큼 2030들도 반응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자세히 보니까 오늘 왜 두 분이 나오셨는지 밸런스를 알겠어요. 이게 그 구민수 부장님께서는 어쨌든 사업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세팅이나 시스템을 마련을 하시고 딱 이렇게 예쁘게 제품을 만드시면 홍보팀장님은 또 열심히 이걸 알리시는 역할을 하는 건데.
2: 맞습니다.
0: 저는 좀 궁금한 점이 들어가지고, 이게 두 분이 다 마음이 맞으면 좋은데 열심히 만드셨는데 홍보 방식이 조금 아 좀 급진적이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시지 않으셨을까요?
1: 저도 인스타를 하지만 뭐 저희 딸이나 이런 걸 보면서 홍보팀에서 하는 전략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왜냐면 그쪽 부분 전문가고 저는 만드는 부분의 전문가다 보니까 잘 만들어서 잘하는 사람이 더 좋게 홍보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믿고 같이 일을 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0: 아 전적으로 이렇게 믿으면서 서로 서로 등을 봐주는 사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2: 카톨릭 방송이니까 할렐루야 한번 할까? 네 믿습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바로 따님의 반응을 보고 이제 그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아실 수 있다고 하니까 아 그럼 뭐 확실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양주열 팀장님께 홍보 관련해서 어떻게 SNS 혹은 2030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았고, 우리 팀장님이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영화관하고 협력을 해서 팝콘 통에 QR코드도 넣고 막 이런 것들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2: 아, 예, 맞아요. 그 작은 영화관이라고 해서 그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군단위에 있는 영화관인데요. 근데 이제 군단위에 있다 보니까 어떻든 이제 뭐 연령층이 많은 분도 있으시고 다문화에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복지 수요층이 많이 이제 포진을 했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MOU를 맺었고요. 저희가 운이 좀 좋았어요. 근데 무료로 이제 광고도 틀고 패키징 그 팝콘통에 이제 QR코드 패키징 들어가는 것도 동판 비용만 줘서 좀 했거든요.
0: 우와.
2: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전국에 67개소가 있는데 저희 협업을 맞은 데는 21개소를 운영하는 곳이고 작년 기준 그래서 44만 명 정도가 이용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좋은 게 영화 볼 때 대부분 이제 핸드폰을 보는 것 때문에 지하철 광고나 여러 5개 광고가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많이 나오죠. 근데 영화관의 이제 에티켓 중 하나 뭐죠?
0: 아, 그 영화 시작 전에 발로 차지 마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2: 핸드폰은 꺼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안 보고 광고 집중도 있게 볼 수 있다는 효과가 이제 가장 많이
0: 또 거기까지 떠올리셨군요.
2: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만 듣고는 내가 근데 가입할 때 까먹을 수 있으니까 팝콘통 보면 QR코드가 있으니 찍으면 넘어갈 수 있도록 근데 저희가 이제 유도를 한 거죠.
0: 근데 그거를 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2: 맞아요.
0: 정말 아주 경미한 비용만 드리고 했다라는 부분에서 팀장님 승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2: 작은여 대표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서비스 중에서 복지 멤버십 200% 활용법에 대해서 구민수 부장님과 양주열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지와 문화가 만나는 것들을 접점들을 찾아가지고 또 접근을 하시는 전략을 또 취하신 거잖아요.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느껴지셨습니까?
2: 대부분 이제 복지가 필요하지 않던 사람이 뭐 복지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는 그 되게 당황하고 허둥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0: 대부분
2: 사업이 잘 안 됐다던가 갑자기 뭐 한부모 가족이 된다던가
0: 막막하고
2: 이럴 때 이제 자신을 챙기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이 당장 일상에 하루라도 돈을 안 벌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순간에서 스스로 이제 서비스를 이게 받는다는 거 알림 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홍보가 좀 잘 되면 지금은 이제 163종인데 네. 저는 이제 더 넓혀야 된다는 생각하는 주이고 보험도 그렇잖아요. 먼저 가입한 보험이 나중에 가입한 보험보다 더 좋다.
0: 아, 맞는 말씀.
2: 예, 잊고 있으면 언젠가 알림이 계속 오는 거예요.
0: 네네네.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3종인데 나중에 5천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2: 대한민국 모든 정보소가 복지 서비스 거의 다 들어 있는 거.
0: 그렇죠. 그만큼 이제 부장님의 네. 입술은 부르트고.
2: 부르트고. 네. 네,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네, 네. 그때 그 순간이 뭐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오게 된다면 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아. 지금 일상에 이렇게 홍보가 잘 될 때 잊지 말고 꼭 가입하자 복지 멤버십.
0: 네, 끝까지 네. 홍보 전략 팀장님의 속임을 잊지 않으셨던 네. 우리 양주열 팀장님의 말씀이셨고요. 네, 네, 네. 자 이제 오늘 굉장히 복지 멤버십 관련해서 이게 뭐 그냥 단순한 홍보라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진짜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더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국민들의 어떤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럴수록 입술이 부르트지만 부장님도 더 보람이 있으실 것 같고
1: 아이고, 입술이 부러트셔서 뭐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가입하시고 많은 사업들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팀장님도 이 가입자 수가 많아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아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보람도 느끼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을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이 일을 하시면서.
1: 뭐 제가 최근에 복지 멤버십을 하면서 뭐 그 전에도 막 다양한 부분이 있었지만 멤버십 하면서 이제 작년에부터 이제 베이비페어를 좀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아. 베이비페어 가서 이제 부모님들의 설명을 드리고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하고 출생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뭐 이런 것 제도가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를 위한 선물로 미리 가입을 하시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0: 네.
1: 봤고요. 그리고 제 인상 깊었던 건 작년 부산에서 베이비페어 도중에 한 분이 뭐 찾아오시면서 공격적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오시면서 막 이게 제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하시는 얘기가 본인은 이제 매주 매달 이제 주민센터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뭐가 있는지 항상 찾아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제도를 설명을 들으시고 가입하시면서 너무 좋다면서 이제 집에서 핸드폰만 쥐고 카톡이나 문자로 옳은 안내만 받으면 되는 거냐라고 해서 그러시다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진 않았지만 그런 소소한 곳에서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우리 팀장님은 그 어떨 때 보람 느끼십니까?
2: 뭐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중후반에 넘어가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된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0: 아 있죠. 주변에 있습니다.
2: 젊을 때도 뭐 있겠지만 이제 직장 좀 다니다가 이제 사업 같은 걸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뭐 그래요. 이제 저가 이제 고민 상담 좀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딱히 어떤 복지 서비스 달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2: 예, 뭐 그것까지 다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럴 때 찰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려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0: 네. 네.
2: 그 사람도 당장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이 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뭐 어두운 캄캄한 곳에 있었다면 조그만 그 등불이라도 그러니까 켜진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그래도 활력을 좀 얻는 걸 보고 근데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고마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스스로도 지금 뭐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곧 연세가 드시니까
0: 아 그럼요. 네.
2: 나는 이제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걱정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더 잘 알게 되니까 안심도 되고 나의 삶에 대해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대부분 복지는 나랑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원이 한 68조 원 정도를 전 국민들 생애 주기별로 복지 서비스 제공하거든요.
0: 네.
2: 68조 원 진짜 큰 돈이잖아요.
0: 가늠도 안 되는
2: 가늠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 정도로 우리 삶 곳곳에 복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국가 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안심을 갖고 자기 삶을 찾고 열심히 사시길 좀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뭐 여러모로 그 뭐 복지를 진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고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서 못 누리고 계신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나와서 직접 복지 멤버십 이 다섯 글자를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막 꿀팁만 흡수했는데도 막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을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저희가 인사를 드릴 텐데 어떤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1: 제가 좀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0: 네.
1: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좀 위로를 받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이 노래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노래 추천드립니다.
0: 네. 자, 지금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서비스 중에서 복지 멤버십 200% 활용법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구민수 자산조사부 부장님 그리고 양주열 홍보전략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네, 지금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 역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웃집 라디오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 폴리텍 대학로봇 캠퍼스. 한국 폴리텍 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 가슴에 빨간 장미가 만발한 5월을 드립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오광수 시인의 5월을 드립니다 중에서 한 구절인데 이 시의 구절처럼 5월에 정말 좋은 느낌 가지시면 좋겠고 그 느낌 그대로 좋은 일만 가득하면 참 좋겠어요. 좋은 일 다음에 더 좋은 일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복한 일 그 다음에 또 더 기쁜 일 그리고 더 행복한 일 네 성모성활 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축복도 그랬으면 좋겠고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네 잘들 보내셨죠? 잘 자라준 아이가 엄청 감사해야 하고 또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부모님도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다 하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감사와 고마움이 두둑히 쌓이는 그런 5월 주머니도 두둑해졌으면 좋겠는데 감사가 두둑히 쌓인 만큼 주머니는 텅텅 비어가네요. 아 이게 정주머니와 돈주머니가 같이 풍성해지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실록도 부르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날이 많은 가정의 달 그리고 계절의 여왕 꽃의 여왕 장미의 달 5월 저는 성기환이고요. 주말의 음악 쉼터입니다. 명동연가 출발합니다.

루시아였어요. 5월의 당신은 이라는 노래로 오늘 성기현의 명동년가 시작했습니다. 5월 두 번째 토요일이죠. 이번 주에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었고 뭐 카네이션도 준비하셨었을 테고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받으신 분들도 있겠고 또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놀이공원 같은데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고 뭐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그런 일은 없고 자식들이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야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하여튼 일주일이 저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네, 왠지 분주하게 느껴지는 5월 초네요. 오늘만큼은 저녁 시간에 이 성기환의 명동년가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주말의 휴식 즐기시죠. 9시까지 여러분들의 휴식의 느낌 이어드릴 그런 음악들 그리고 편안한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도경수의 팝콘이라는 노래가 눈에 띄네요. 도경수의 팝콘. 네. 팝콘 하면은 우리가 바로 또 머릿속에서 연관 검색어로 이제 머릿속에서도 그런 말이 연관되는 걸 연관 검색어라고 부르게 될 수 있을 정도네요. 그만큼 인터넷 문화가 그냥 일상이 된 거죠. 하여튼 팝콘 하면 내 머릿속에 연관 검색어로는 영화, 극장이 떠오르는데 극장이 한참 뭐랄까 한산했다가 왕과 사는 남자로 다시 좀 활기를 띠죠. 주말에 극장 가서 팝콘 이렇게 앞에 넣어놓고 옆에 음료수 넣고

다비치의 타임캡슐이었어요. 작년 10월에 발매가 됐죠. 다비치의 노래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 전에 도경수의 팝콘, 정말 팝콘처럼 톡톡 튀는 그런 노래였어요. 이번에는 5월을 찬미한 그런 노래 두 곡을 들어볼게요. 멜로페이퍼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아주 익숙한 그런 팀은 아닐 거예요. 네, 그 5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 멜로페이퍼의 노래죠. 제가 들어보니까 참 분위기 있고 뭔가 편안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는 그런 노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뭐 요즘 가장 잘 알려진, 많이 알려진 락밴드 중에 하나죠. 잔나비. 잔나비 친구들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라는 노래가 있죠. 제목 참 멋있죠. 초록을 거머쥔 우리. 마치 젊은 그런 청춘 세대가 1인칭으로, 1인칭 복수로 우리니까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젊은 날은 초록을 거머쥔 날들이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5월이, 5월의 자연이 1인칭 복수로 이렇게 스스로 초록을 거머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때 초록은 그러니까 5월의 자연과 젊은 우리라는 두 존재를 동시에 가리키는 혹은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도 이 잔나비라는 팀이 가사를 얼마나 이렇게 좀 두텁게 다루는지,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두 곡의 5월 찬미곡입니다.

같이 걸을까요? 아마 그도 이 5월에 그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까요? 고소하고도 영양도 좋다는 아몬드가 그토록 그윽하고도 우아한 꽃을 피우는지 그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바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빈센트 반 고흐, 고흐의 그 꽃 피는 아몬드 나무를 만날 수 있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이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을 한번 걸어봅니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그 고흐의 삶과 미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에요. 그의 자필 편지도 만날 수 있어요. 또 초기 작품은 물론이고 동시대 화가들의 다른 작품들까지 고흐에 관한 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술관이죠. 37, 창창한 나이, 너무 이른 그런 나이에 생을 마감한 반 고흐. 생전에는 딱 한 점의 작품만을 팔았다는 게 참 유명하죠. 당대에는 어떻게 그렇게 이런 고흐를 외면했는지 불행하고도 안타까운 그런 비운의 작가가 아닐 수 없죠. 그런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미술관이 바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었어요. 고흐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전용 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네덜란드 정부가 나섰고요. 그게 이제 1973년의 일이고 그렇게 해서 문을 열게 된 이 미술관. 조카의 아주 또 결정적인 헌신이 있었어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상속받았는데 이 조카가 모든 작품을 암스테르담 미술관에 기탁해요. 대단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작은 나라 하나를 세울 만한 그런 금액 아닐까요? 작은 나라라고 한 건 좀 과장이긴 해요. 2층부터 4층까지 연대순으로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 그 초기 회화 중에 비교적 큰 사이즈로 여러 사람들을 그려넣은 최초의 그림인 감자 먹는 사람들. 뭔가 이게 어디서 본 분위기더라 싶은데 바로 그 장 프랑스와 밀레, 만종의 밀레. 그 밀레를 존경했던 만큼 농민의 애환과 일상을 담은 그런 작품이고 또 그 중에서 오래 머물게 되는 작품. 처음에 말씀드렸던 꽃 피는 아몬드 나무예요. 사랑하는 동생 테오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쁜 나머지 그 조카를 상상하면서 막 피어나는 아몬드 꽃을 그릴 때 그의 마음은 참 얼마나 행복에 들떠 있었을까. 기분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도 해보고.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저도 뉴스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암스테르담 그 고흐 미술관 안에 식당에서 김치가 들어간 메뉴인데 일본풍으로 이렇게 소개했었다고 해서요. 논란이 좀 됐죠. 김치 샌드위치가 있었나 봐요. 비스트로 빈센트에서. 김치 샌드위치라고 하면서 정통 프랑스 요리에 일본풍을 더했다. 식당 측에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렸는데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김치
만일 우리가 어떤 치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까망베르 치즈와 브리 치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가 어느 쪽이 본산인지 또 뭐 훈제 치즈 네덜란드 치즈 같은 건 훈제 치즈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모르겠죠. 하여튼 그 비스트로 빈센트 안에 김치가 들어간 그런 메뉴가 있다는 것도 반갑긴 하네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고흐미술관도 이 반가움을 좀 더 실감나게 해주시려면 빨리 메뉴를 시정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또 한국 사람의 우리의 생각 품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김치, 샌드위치, 아몬드꽃 우리가 사랑하는 고흐를 만나본 길이었어요.

들으신 노래는 로라 피지의 노래 Let There Be Love였어요. 이 노래가 그 미술관 옆 동물원 OST에 실려서 우리에게 또 많이 이렇게 친숙하게 된 그런 노래죠. 미술관 옆 동물원 참 추억의 영화죠. 오늘 암스테르담의 그 고흐의 작품이 많은 미술관을 걸으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같이 걸을까요? 코너였어요. 개편 후에도 토요일 요 시간에 일부에 한 중간쯤에 같이 걸을까요? 코너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뭐 그전에는 우리 한국의 여러 곳들을 구석구석 걸어봤는데 이제 좀 지도를 턱 피고 행동 반경을 넓혀서 전 세계의 여기저기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요새 뭐 유류세 그런 것 때문에 비행기 항공료가 굉장히 비싸졌다 그러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또 지난 황금 연휴 때 5월 5일까지 이어지던 황금 연휴 때 많은 분들이 또 해외여행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 하죠. 음악 프로그램이고 주말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음악을 듣습니다. 주중에는 안 와요. 주말 전용 명동연가. 저는 성규환이고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0286님 사람은 다 특별하지만 특출난 사람은 드물다 라는 문장 마음에 드셨다고 했네요. 다 특별한데 뭐 특출난 사람은 드물다. 그렇죠. 네. 굳이 특출남을 강조하는 것도 좀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함 자체가 특출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21세기 지금의 감수성이 아닌가. 0286님도 그런 마음이신가 싶습니다. 봄 개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저도 감사드리고 또 3324님 애청자신데 좋은 노래 많이 신청해 주시죠. 패닉의 정류장 신청해 주셨네요.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자, 오랜만에 패닉의 정류장 함께 들어요.

좋다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손잡아주던 그대

패닉의 노래였어요. 방금 들으신 노래 애청자이신 3424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패닉의 정류장.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어서 또 부모님 고마우신 그런 생각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네요. 또 어버이날을 추억하는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죠.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님의 된장국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2008년에 나왔던 그 당시에 여름쯤에 이 라스트 데이즈라는 앨범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님의 된장국 듣고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죠. 어머님은 짜장면을 하는 G.O.D의 어머님께를 야이야이야 같이 듣겠습니다.

두 곡의 어머님에 관한 그런 효심 가득한 노래들이었어요.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님의 된장국 먼저 들으셨고 방금 들으신 G.O.D의 어머님께도 이어드렸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꽃이 만발하고 처음에는 그 풀들이 꽃을 피워내더니 이제는 가로수들 그 굵은 그리고 높은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친구의 SNS를 보니까 마치 길에 꽃다발들을 쭉 꽂아놓은 것 같다. 이런 시적인 감상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요새 꽃길입니다. 어딜 가나 꽃길 같은 그런 느낌.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정말 꽃길을 밟아서 주단을 깔고 사뿐히 누가 와주면 참 좋겠을 그런 계절이에요.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1부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2부에서 또 음악 쭉 듣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뚝 하면 아빠가 함사 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 2부 시작했어요. 첫 곡 멋진 재즈곡이었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피너스트 밀로 이 노래로 2부 시작했어요. 5월 한 달 동안 토요일 2부 첫 곡으로는 마일스 데이비스, 일요일 2부 첫 곡으로는 존 콜트레인, 이렇게 두 재즈 거장의 노래들을 이어듣고 있어요. 왜냐고요? 마일스 데이비스, 존 콜트레인 모두 올해가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이죠. 이 두 거장이 동갑내기였던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들으신 바로 이 피노스드 밀로, 밀로의 비노스라는 노래는 역사적인 재즈 앨범이죠. Birth of the Cool, 쿨의 탄생이라는 진짜 엄청난 앨범이에요. 그죠? 이 앨범으로부터 진짜 쿨 재즈라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시작된 거죠. 한 장르가 앨범에서부터 싹을 틔어서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된 건데, 그런 큰 물꼬를 말하자면 튀어내는 그 예술가의 창의력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죠. 마일스 데이비스를 그래서 재즈계의 피카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Birth of the Cool, 1949년에 나왔던 앨범인데, 바로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던 밀로의 비너스, 비너스 드 밀로였습니다. 제리 멀리건이라는 그 바리톤 색소폰을 부는 뮤지션이 작곡을 했죠. 제리 멀리건은 참 연주도 잘하지만 곡을 훌륭하게 쓰죠. 제리 멀리건은 또 백인이죠. 이렇게 흑인 뮤지션이었지만 마일스 데이비스는 음악을 듣지 사람을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백인, 흑인, 뭐 저쪽 뭐 남미의 뮤지션, 아프리카 뮤지션 등등. 물론 굉장히 그 흑인 인권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흑인이 차별받는 그런 미국 사회에 대해서 강한 저항감을 갖고 있던 뮤지션이긴 하죠. 그러나 음악 안에서 그런 어떤 인종적인 편견이라든지 이런 걸 절대로 드러내진 않았죠. 이 쿨 재즈라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어떤 재즈의 흑인적인 리듬과 활력, 그리고 백인 음악적 전통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뭔가 잘 편곡된 그런 화성의 섬세함이랄까?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네, 내일은 2부 첫 곡으로 마일스 데이비스 플러스 존 콜트레인, 존 콜트레인의 어떤 음악이 나갈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음악 하나 들려드릴까요? 앤 머레이라는 뮤지션 있죠? You Needed Me. 이 노래 들으면 참 언제나 소화가 좀 잘 되는 것 같은, 밤에 들으면 잠이 좀 잘 올 것 같은 그런 노래죠. 그리고 또 라이오넬 리치의 노래 Hello라는 노래도 있죠. 중간에 참 그 기타 솔로가 짧은데 인상적이죠. 두 노래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우라는 곡이었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애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죠. 나는 너를 이렇게 헬로우 하고 싶은데 너는 왠지 외면하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헬로우 하면서 혹시 네가 바라본 게 나였어? 라고 묻는 그런 곡. 이렇게 애절한 곡인 반면에 그 전에 들으셨던 앤 머리의 곡은 왠지 초연한 느낌이죠. You needed me. 너는 내가 필요했어. 이게 지금 뭔가 자기 자신 착각은 아니겠죠. 네. 하여튼 앤 머리의 곡, 라이오넬 리치 사랑 노래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1부에서는 그 어머님에 관한 우리나라 힙합을 들려드렸습니다만은 2부에서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이 담긴 그런 외국 노래들 좀 들어볼까요? 폴 앵카의 파파라는 노래가 있죠. 폴 앵카의 파파. 우리말로도 번안이 됐었죠. 이게 아버지 하는 식으로 네. 말씀은 없어도 저는 이게 우리나라 노래인 줄 알았어요. 가사가 너무 절절해서 그죠. 아버지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렇지만 그 자식을 사랑한다 이런 폴 앵카의 파파가 원곡이었죠. 네, 이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엔 이탈리아어로 가볼게요. 클라우디오 빌라라는 유명한 이탈리아 가수가 있죠. 맘마라는 이탈리아 에서도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노래죠.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을 노래한 노래인데 그 베냐미노 질리라는 정말 역사상 카루소와 더불어 정말 미성을 지닌 테너가 있었죠. 이 베냐미노 질리가 원곡을 불렀었죠. 맘마의 원곡은 1941년도에 맘마라는 영화에 이제 테마곡으로 실렸었는데 그 후로 이 노래가 가슴 절절한 그런 어떤 감동을 주면서 여러 뮤지션들이 편곡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클라우디오 빌라의 이 리메이크 곡이 정말 가장 유명한 그런 느낌이죠. 아주 힘차고 그리고 맑은 그 고음이 노래의 어떤 감정이랄까 느낌을 참 잘 살리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의 말하자면 엄마에 대한 효심이 담긴 노래. 그 다음에는 마리아 베타니아의 노래 들어보겠어요. 사우다지 델라라는 노래인데 마리아 베타니아는 카에타노 벨루즈의 여동생이기도 하죠. 네,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우선 이 마리아 베타니아의 또 노래 역시 어머니를 정말 그리는 그런 노래인데 질베르토 지우하고 오빠인 카에타노 벨루즈가 같이 피처링을 해주고 있는 명곡이죠. 이렇게 세 곡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담긴 노래 듣고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세 곡 이어드렸어요. 전 세계의 노래들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담긴 노래를 좀 골라봤었습니다. 맨 처음 들으셨던 노래는 폴 앵카의 파파. 네. 우리나라 말로도 번안돼서 또 인기를 누렸었죠. 제목은 그대로 파파였어요. 1972년에 권태수 뮤지션이 파파라는 뮤지션 노래를 불러서 아주 큰 성공을 거뒀죠. 두 번째 노래는 이탈리아 뮤지션 클라우디오 빌라의 맘마였어요. 맘마미아 하는 바로 그 맘마죠. 네. 이탈리아 분들이 참 많이 하는 말 중에 맘마미아라는 말이 있죠. 그걸 흉내내서 또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뭐 예능 같은 데서 보면 맘마미아 하더라고요. 하여튼 맘마라는 그 뭐 이쪽 남부지방이어서 그런지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이 있죠. 노래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줄 압니다. 엄마라는 노래. 세 번째 노래는 브라질의 엄마를 그리워하는 노래였어요. 마리아 베타니아의 사우다지 델라. 사우다지 하면은 이게 참 번역이 잘 안 되는 말이라고 그러죠. 저도 그 어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슬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리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서려 있는 여러 감정이 우리말로 치면 약간 한 비슷한 거라고 하죠. 사우다지 델라 그러면 그녀에 대한 그리움인데 그녀는 바로 엄마죠. 마리아 베타니아나 카이타누 벨루즈나 둘이 남매인데 이제 브라질을 대표하는 최고의 뮤지션이잖아요. 엄마가 또 도나 카노라고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죠. 그래가지고 이 도나 카노 브라질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물인가 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브라질도 어떤 독재 정부에 탄압받고 막 이랬었는데 엄마가 어머니께서 말하자면 그런 정치 상황에 저항하고 했던 중요한 인물이었나 봐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쫓겨다니기도 하고 많이 괴로웠겠죠. 카이타누 벨루즈 자신도 어디 망명하고 그랬었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노래를 이렇게 남매가 불렀는데 리듬 자체는 참 또 흥겹죠. 아무리 한설인 노래를 해도 이쪽 브라질 사람들의 리듬만큼은 뭐 이렇게 처진다거나 이랬다가는 한두 즐겁게 한을 노래하는 유쾌하게 혹은 리드미컬하게 한을 노래하는 그런 느낌 사우다지델라에서 잘 드러나 있지 않았나 노래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성기환의 명동년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음악 듣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좀 수다가 많네요. 주로 음악 이야기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뭐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수단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네. 빵톡으로 용인 모니카 님 정말 애청자시죠? 세월의 빠름을 느낀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엄청 빨리 지나가네요. 서울 살 때 국악성가를 자주 했다고 하셨어요. 부활절에 국악미사를 봉헌하셨다고? 아, 네, 맞아요. 지난주에 그 국악성가 뭐 이런 이야기 들려드렸었는데 그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또 신청곡 있네요. 5153님 5월의 파리를 사랑해요라는 노래도 좋아하시고 샹송 많이 들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청해 주셨네요. 주말에도 선곡표 올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네, 저희의 성의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이로사님 여러 곡들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틈틈이 들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중에서 파리의 하늘 아래 슐루시엘 드 파리 이 줄리에트 그레코의 곡이 좀 더 유명하죠. 그리고 아마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도 그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줄리엣 그레코의 슬루 시엘 드 파리였어요. 시엘 하면 프랑스 말로 하늘이잖아요. 파리의 하늘 아래라고 직역해도 되는 그런 가사 제목이었죠. 왠지 이런 노래 들으면은 이게 바로 샹송이야 라고 샹송 자체가 노래 자체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슬루 시엘 드 파리 송볼 이렇게 노래를 하네요. 파리의 하늘 아래 무엇이 날고 있을까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 날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부근 PD님은 뭐가 날고 있을까요? 퀴즈 맞춰봐야 상은 김부근 PD님께는 없습니다. 죄송해요. 무엇이 날고 있냐면 가사가 참 재밌죠. 성볼 윈샹송 노래가 날고 있다 이렇게 새가 날 것 같은데 노래가 난다. 엘레네 d'aujourd'hui dans le cœur d'un garçon 이렇게 가사가 이어져요. 노래는 오늘 태어났어요. 어디서? 한 소년의 마음으로부터. 어휴 가사가 참 낭만적이죠. 매일매일 부르는 노래지만 매일매일 부르는 게 아니라 자주 듣는 노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가사는 정말 느낌이 아주 진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리프가 인상적인 락 좀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기타 리프라고 하면 왜 그 락 음악 앞에 이렇게 기타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음악 구절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너무나 유명한 짠짠짜 짠짠짜란 그러면은 스모크 언더워터잖아요. 기타 한번 잡았다 싶으면은 그런 리프 한번 안 쳐본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리프인데 그래서 어떤 곡을 우리 그 기억에 탁 각인시키는 그런 리프인데 그렇게 너무 유명한 건 말고 아 이거다 싶은 노래 세 곡 이어드려 볼게요. White Stripes라는 게러지 락 밴드가 있는데 Seven Nation Army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선 디디디디디디 하는 그 리프가 참 인상적이죠. 그리고 블론디의 Atomic 디다리 다리다 하는 Radiohead의 No Surprise는 이렇게 강렬한 건 아니지만 또 아주 세심하게 섬세하게 우리 마음에 꽂히죠. 세 곡입니다.

세 곡의 기타 리프가 인상적인 곡들이었어요. 뭐 영국 방송국 BBC가 뽑은 인상적인 기타 리프의 노래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BBC가 참 별걸 다 뽑네요. 잘 뽑았어. The White Stripes의 Seven Nation Army 그리고 Blondie의 Atomic, Radiohead의 No Surprises. 아까는 제가 No Surprise라고 단수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복수네요. 생각해보니까 No Surprises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와, 이렇게 또 5월의 두 번째 토요일 주말에 여러분들과 노래들을 들으면서 두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와요. 노래 들으면서 행복했고 또 여러분들 사연 읽어드리면서 공감했고 그랬습니다. 오늘 곡곡은 핑크 플로이드의 Fearless, 이렇게 겁없는 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참 재밌는 노래죠. 왜냐하면 끝 그리고 시작할 때 뭔가 군중들이 이렇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리버풀의 홈구장 그 안필드의 팬들이 노래를 하는 그런 거를 실제 현장에서 녹음한 그런 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축구장 응원가 소리가 노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Fearless라는 말도 그래서 뭐 이렇게 겁없이 덤벼서 승리하자 막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겠죠. 요즘 주말이나 또 쉬는 시간들을 통해서 축구장 가고 이러는 분들도 많죠. 야구장 가고. 네. 이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도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인데 그런 우리의 어떤 일상이 담겨있는 흥미로운 노래라서 토요일 저녁 마지막 노래로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단어들을 꺼내 예쁘게 포장하고 서로의 세상에 건네 모를 리 없잖아 어차피 사랑은 변해 차라리 영원을 믿는 쪽인 마음은 편해 휩쓸렸던 내려간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3: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2: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4: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2: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1: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딱히 철학자가 아니어도 또 늘 그런 건 아니라도 삶의 어떤 주기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묻게 되는 질문이 있다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아닐까요? 우리의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말씀이 답을 주는 듯합니다.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나를 지으신 분이 주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아주 명쾌한 답. 이 답을 마음에 품고 함께 걷는 오솔길 산책,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김은영이 부르는 날 지으신 이유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가 아닙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기도 청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회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한 일과 기쁜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는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파릇파릇, 정말 이 5월의 실로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부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도 괜히 울적해지기도 하고 왠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그리움이 이런 또 좋은 날씨에 밀려오지 않나 싶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모두 좋은 날이었다는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이 5월이 가고 나면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볼수 있는 풍경들 눈에 많이 담고 마음에도 새기고 매일 좋은 날 감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도 보시니 좋았다 하시지 않을까요? 나를 지으시고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그 감사의 마음 하늘로 날려 보내며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올리비아가 부릅니다. First of May.

네, 실록이 푸르른 이 5월,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보내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성모 성월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함께해서 고마운 이들 떠올리면서 지내는 달이기도 하죠. 이렇게 감사함과 그리움으로 가득 찬이 5월을 어떻게 또 그려나가고 계시는지 보내주신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크리스티나님, 안녕하세요. 베드로 신부님, 송옥님, 크리스티나입니다. 5월이 되었어요. 성모님의 달, 어머니의 달, 저희 가족들에게는 바쁘면서도 축복의 달이랍니다. 손주들까지 합쳐 가족이 9명인데 4명이 5월에 태어났답니다. 싱그러운 5월, 오늘도 감사드리며 두손 모읍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님. 이 손주 얼마나 이 이쁘겠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9명인데 4명이 5월에 태어났다. 5월 생일자들이 이 가족분에 많이 계시네요. 이 5월 축하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일, 어린이, 어버이, 스승 참 많은데 거기에 또 가족들 생일까지. 이 기쁨이 배가 되는 5월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기쁨 마음속에 계속 품어내시고요. 또 가족들에게도 나누고 또 이웃들에게도 그런 나누는 삶 계속 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966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방금 나왔던 음악 제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음악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음악 선물, 노래 선물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제목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또그 순간을 놓치셨나 봅니다. 보니까 아마도 이 성시경과 양희은이 함께 부르는 노래 제목 '늘 그대'의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5월과 참 5월에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찾아 들어보시면서 이 5월의 풋풋함 속에 또 이렇게 잠겨보시면 좋겠습니다. 2511님,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성모당 다녀왔습니다. 3,000명이 와서 미사 봉헌하기 전 묵주기도 바쳤는데, 레오 14세 교황님 문양 새겨진 장미색 묵주 가지고 묵주기도 바쳤고,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성모 성월이라 뭐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더이 성모님의 그 마음 또 그분이 보여준 이 믿음의 태도들을 마음속에 좀 간직하면서 평소보다는 더 묵주기도를 바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성모당이면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성모당은 그 대구 성모당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모님을 모셔놓은 뭐 장소를 뭐 성모당이라고 또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3,000명이면 엄청 많이 모이셨네요. 어디서 이렇게 모였을까요? 예, 또 이렇게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 느낌이 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5월 정말 우리 성모 성월 성모님의 삶과 잘 어울리는 성모님의 색깔을 그대로 담고 있는 올이 아닌가 싶은데요. 묵주기도 한번더 하시면서 성모님의 그 마음에 계속 스며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511님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인어주사의 아버지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요. 저희 곧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나님 성모 성월 5월 시작이네요. 행복하세요.

0: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티나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5월 성모님의 품에 또 이렇게 안기면서 그 아픈 마음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호가니님, 오늘 복음 참 인상 깊었습니다.
1: 지금 아마 이제 뭐 매일 미사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독서에서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제 죽음과 부활 이후 이제 사도들로 만들어지는 초기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사도행전을 좀 듣고 있고요. 복음에서는 요한복음 계속 읽고 있는 거 아시나요? 특히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고별사라고도 하죠. 그 마지막 메시지,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요. 그뭐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이제 마지막 모든 이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마지막 가르침과 메시지, 사랑. 이 부활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조금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머물고 사랑을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노래 선물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2511님의 신청곡이죠. 인어 주사의 아버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뭐 사회적으로 또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생성형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지식과 기술들이 점점 이제 기계와 로봇으로 대체될 거라는 이야기가 그닥 편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든 궁금한 질문을 넣으면 즉각적으로 자세한 대답을 들을 수 있고, 기술의 발달은 인간 고유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었던 창작 행위들, 미술, 음악, 문학, 영화 등 분야에서도 이젠 이것이 더 이상 인간만의 영역이 아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남게 되는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우린 어디에서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해 나간다 해도 최후의 보루로 우리에게 보존되어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 될까? 아마도 그건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식, 돈, 직장, 실력, 운에 따라 운명이 갈라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인공지능의 개발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삶을 가르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태도일 것입니다. 친절, 미소, 다정함, 인사, 배려, 환대, 기다림. 이와 같은 태도는 인간다움의 최종 울타리로 남아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태도들을 합하여 그중에서 단연 으뜸은 사랑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확실하게 살아남을 인간은 아마도 사랑할 줄 아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에 대한 의미를 저는 이렇게 이해해 보게 됩니다. 사랑은 열렬하게 타오르는 뜨거운

감정이라기보다는 나의 의지적 결단에서 발휘하는 담대한 태도, 오랜 습관에 의해 배어나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 태도는 금방 만들어지기보다는 아주 작은 괜찮은 선택들이 겹겹이 쌓여서 서서히 스며들고 배어나오는 인간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불씨와도 같아서 사랑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또 다른 사랑의 불씨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만 보이는 게 있고 사랑할 때만 알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을 알게 되는 지식일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친절함을, 불평보다는 감사함을, 비평보다는 격려를, 탓하기보다는 용서를, 오늘 하루도 참 괜찮은 선택을 더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사랑의 태도는 성장하고 나라는 인간다움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우리들의 바람과 어려움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간절함을 담아 함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또 사연들, 또 기도 지향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037님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 들으러 주말 기도의 오솔길 들어왔어요. 주님, 암투병 등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2037님. 아, 짧은 화살기도 우리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남겨주셨네요. 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순간 어디에서 이렇게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또 투병 중에 있는 분들 이 짧은 기도이지만 또 그것이 전달하는 위로와 위로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힘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믿어봅니다. 그래요. 이런 짧은 기도문 남겨주시는 것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하나의 신락 같은 하나의 빛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037님 화살기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라일락 향기님 두 달 만에 재입원했습니다. 마음이 편하긴 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이번에는 일찍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라일락 향기님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성바울로 딸 수도회에서 아마 이제 만든 노래, 아마 거의 수님들이 부른 노래, 성가 청포도 사랑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성바로 딸 수도회와 김현성님이 함께 부르는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노래를 좀 찾아보았어요. 요거 잠시 후에 함께 노래 선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게 입원과 퇴원을 계속 반복하시나 보네요. 라일락 형기님 두 달 만에 다시 또 입원하셨는데 그쵸 병원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누워 있고 주어진 식사 이렇게 좀 챙겨 먹으면 되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편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라는 것이 많이 제한되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중요한 이 선물인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결정체는 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부여해주는 자유로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께 받은 이 자유로움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까요? 일찍 나가고 싶다는 그 바람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성모송을 5월 지내면서 우리 교황님,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권고하신 5월의 기도 지향으로 오늘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교황님의 5월 기도 지향 무엇인지 아실까요? 이번 5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이 음식이 낭비되지 않고 모두에게 이 풍족하고 넉넉한 이 음식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지향으로 기도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정말 저도 참 이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운데요. 이 식탁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낭비되는 것을 뭐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느 쪽에서는 여전히 많은 우리 형제 또 동료 인류 구성원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걸 또 보기도 하죠.
세계 식량 계획에 의하면 올해 최소 3억 1,800만 명이 식량 위기 또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중동 전쟁으로 추가로 4,500만 명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는데요. 우리 교황님의 5월 기도 지향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창조주의 신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섭리의 표시로 우리에게 비옥한 땅과 그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백만 명의 형제 자매들이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우리 식탁에서는 수많은 음식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깨달음을 일깨워 주소서. 모든 음식에 감사하고 검소하게 먹고 기쁨으로 나누며 땅의 열매를 당신께서 모두를 위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도록 하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기적인 소비의 논리를 연대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소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쪼개진 빵을 주신 주님, 정의에 굶주리고 형제의 목마른 새 마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누구도 공동의 식탁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빵을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친교와 사랑의 표징으로 여기도록 가르쳐 주소서. 아멘.

라일락 향기님의 신청곡으로 성바오로 딸 수도회와 김현성님이 함께 부르는 264의 청포도 들으셨습니다. 네, 어느새 이 싱그러운 햇살 아래 거닐었던 오솔길 산책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제 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매호성당 보좌 박준환 신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5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생활성가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을 드높이라는 생활성가인데요. 그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만 당신을 알게 됨으로 얻은 자유, 평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이 가사말처럼 우리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쉬고 싶은 그 유혹을 제쳐두고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또 세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될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저 멀리 떠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속했다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먼 옛날 우리 신앙 선조들께서는 천주교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까지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그런 목숨의 위험은 없지만 여전히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뽑아 세우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잘 속해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듯합니다.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바로 너희가 믿는 나 때문이다. 내가 직접 너희를 이 자리로 부르고 내가 너희를 세상과는 다른 삶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뽑아 세운 이들이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생활은 어떠하셨는지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겠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잘 따라 걸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말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뽑아 불러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1: 부활제 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매호성당 보좌 박준환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만촌일동성당 백종호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에서 큰 산불이 났을 때 불길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한 농부의 밀밭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농부가 선택한 방법은 조금 의외였는데요. 어떻게든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 트랙터를 몰고 밭을 가로지르며 스스로 자신의 밭 일부를 갈아엎어버렸습니다. 타들어갈 쪽을 과감히 끊어낸 거죠. 결과적으로 일부 밀밭은 잃었지만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못했고 남은 밭과 주변 가옥까지 모두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키기 위해 먼저 포기할 줄 알았던 선택이었죠. 어쩌면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를 계속 갉아먹고 선을 넘는 인연인데도 정 때문에 미안해서 아까워서 붙잡고 있다 보면 결국 내 삶 전체가 더 크게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끊어내야 할 때는 단호하게 정리할 줄 아는 것, 그것도 필요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그래야 잃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양손에 쥐고 있는데 더 좋아하는 장난감을 앞에 두면 아이는 고민하다가 한 손에 있는 것을 내려두고 새로운 것을 쥔다고 해요. 아이도 너무나 잘하는 건데 어린인 저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걸까? 하루를 죽어가는 걸까? 보통 하루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게 더 좋다고 말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하루를 죽어간다는 의미 역시 소중한 것 같아요. 하루를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 때로는 그 허무함이 미치도록 가난해서 눈물이 날 것도 같지만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느님의 창조 신비 안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겠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람 사이에서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는 동안 마음이 점점 더 상한다면 그건 이미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걸지도 모릅니다. 물론 너무 쉽게 관계를 정리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관계가 나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소모시키고 있는지 한 번쯤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기준을 좀 더 분명하게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5월 9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이디나 멘젤의 Into the Unknown, 사라 브라이트만의 Dust in the Wind.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4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생애 첫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상사도 좋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습니다. 급여도 꽤 만족스러운 편이고 야근도 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퇴근길이 유독 힘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집까지는 환승 없이 지하철로 한 번에 가고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하철에 올라타면 머리가 닿기 무섭게 잠들어 버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몇 정거장을 지나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선 그런대로 버티고 있는 느낌인데 뭐가 그렇게 피곤한 건지. 집에 돌아오면 세수를 하고 자는 것도 버겁고 가끔은 씻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지듯 잠들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퇴근 후 한 달 동안 집에서 OTT든 게임이든 뭔가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영양제는 입사 선물로 많이 받아서 잘 챙겨 먹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퇴근과 동시에 피로가 몰려오니 원래 다들 처음엔 이런 건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첫 회사 생활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입사 한 달 차 신입사원인데 퇴근과 동시에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아. 영어를 처음 배울 때도 그렇지만 우리는 괜찮다는 말 이외에는 하기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연자님께서는 괜찮게 첫 직장을 시작하시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조금 무리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사람들도 좋고 야근도 거의 없고 급여도 만족스럽지만 우리는 분명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거죠. 신부가 되고 나서 미사하는 게 예전에 신학생 때나 부재 때도 그렇고 뭐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었었거든요. 신부가 되고 나서 미사를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새벽 미사 끝나고 나서 새벽 미사 하기 전에는 끝나고 나서 이런 것도 해야지 했는데 힘이 다 빠져서 그 아침 시간에 무언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럴까 생각해봤는데 그만큼 내가 거기에 되게 긴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들더라고요. 사연자님도 그래서 시간이 좀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오래되지 않았지만 또 저도 신학생 때부터 5번이 넘는 공동체를 옮겨 다녔는데요. 그때마다 조금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려면 몇달 이상 걸리곤 했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마음이 온전히 평화를 얻는 데까지 생각보다는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특별히 무언가를 막더 하지도 않았는데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 아주 작은 미션입니다. 지하철 하차 시간에 맞게 진동 알람 켜보기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겪으신 부분들이 나중에 선배가 되셨을 때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의 나와 같은 후배가 들어온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지금의 마음을 잘 간직해 보면서 오늘 주무실 때 편히 주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1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잘 때에 그만큼을 주신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적의 같이 걸을까?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6218님,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문자합니다. 저는 20년간 지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새로운 신입사원이 저보다 연봉을 300만원 더 받는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네요. 아무리 요즘 초봉이 올랐다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20년을 다녔는데 이제 들어온 신입이 나보다 연봉이 많다니요. 자존심을 떠나서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직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되네요. 현실적으로 저한테 의지하는 가족도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지만요. 보통의 회사라면 직급 안에서 그 월급 체계가 있을 텐데 그래도 그 20년을 다니신 분보다 300만 원을 더 받는 신입사원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체계의 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회사가 뭐 어떤 사이즈의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제가 아는 정보가 없어서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일단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는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뭐 그때 또 이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우리 예전에는 이직을 그렇게 자주 하는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요즘 시대의 친구들은 사실 이직을 자신의 어떤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커리어 상승을 위해서도 자주 이직을 하곤 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시기가 오신 것 같네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일단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받으면 너무나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요. 그 부분들 잘 다스리시면서 지금 받은 충격 그것들도 너무나 힘든 부분인데 또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이야기할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얘기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54 하나님, 신부님, 저희 언니가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매일 저녁마다 반주라면서 소주를 곁들이는데 두 병은 기본이에요. 술 없으면 초조해하고 짜증을 내요.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되고요. 어렵게 마음먹고 병원 가자고 이야기 꺼내봤는데 내가 무슨 중독이냐면서 화를 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좋은 날이니까 한 잔 이러면서 마시다가 금세 취해서 소란을 피워요. 온 가족이 걱정하고 조카들까지 우리 엄마 무서워하면서 피하는데요. 형부도 두 손 두 발 다 든 것 같고요. 아 진짜 우리 언니지만 왜 저러는지 속상합니다. 네, 요즘 20대들은 사실 옛날보다 술을 많이 안 마시는데요. 과거의 시대에는 정말 많이 술을 드셨죠. 근데 이제 이게 중독이 되면 참 위험합니다. 그냥 매일 술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가 있으신 분들은 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고립되는 부분들 마주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또그 분을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게 참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두병은 기본이시고 또 이제 주사도 있으시고 거의 매일 드신다면 최소한 알코올 의존증인 거는 맞고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싶지 않을 때, 먹지 않아야 될때 먹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면 참 우리가 좀 그것들을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이제 항상 중독은 본인이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어떤 상담도 받아봐야 되고 아니면 내가 또 어떤 그런 상담을 해드리는 분들을 어떤 가족이 먼저 만나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정확히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도움을 내가 먼저 들어보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것들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2363님, 역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계절 5월인가요? 요 며칠 연휴 보내면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 이상하게 청개구리 심리가 발동해서 또 반대로 첫눈이 오는 계절이 기다려지네요. 계절에는 안 맞지만 제 신청곡도 들려주세요. 박효신의 눈의 꽃 신청합니다. 네, 이 시기가 되면 참 좋아요. 물론 하루 종일 뜨거웠다가 시원해졌다가 하긴 하지만 꽃도 피고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계절이 있으면 우리가 또 마음도 더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북유럽의 백야라든지 하루 종일 해가 거의 안 뜨는 시기들을 마주하다 보면 그 인간은 참 그런 것들에 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날씨가 우중충하면 나도 우울해지고 날씨가 좋으면 또 반대로 되게 기분 좋아집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그 계절을 또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또 들어보면서 신청해주신 박효신의 눈의 꽃 다시 한번 눈에 오는 계절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효신의 눈의 꽃 듣고 올게요.

비밀과 고민, 걱정과 외로움, 잊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사라지길 바라는 시간, 음악과 함께 사라지다. 한 곡의 노래를 골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저의 바람을 담아 골라본 오늘의 노래는요,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입니다. 먼저 가사를 살짝 보면, 내가 우울하고 힘든 때, 내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눈을 감고 나를 생각해 줄래? 그러면 곧 내 곁에 있어줄 거야. 너의 가장 어두운 밤이라도 밝혀줄 테니 그냥 내 이름을 불러줘.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보러 달려올 거야.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불러만 주면 돼. 그러면 내 곁에 있어줄게. 내게는 친구가 있잖아.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입니다. 캐롤 킹은 1971년 Tapestry라는 앨범으로 그래미 4관왕에 이르는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녀에게는 음악 친구 제임스 테일러가 있었는데요. 그가 쓴 노래 가사 중에 친구를 찾을 수 없었던 외로운 시간들이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캐롤 킹은 그 가사를 듣고 여기 당신의 친구가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가장 순수한 영감에 가까운 것으로 스스로 곡이 써졌다고 표현하면서 말이죠. 상실의 체험에서 그런 우정의 노래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594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몇 달 전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다들 착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어서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른 선생님이 퇴사를 하면서 새로운 선생님이 왔는데요. 알고 보니 바로 제가 직전에 일했던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워낙 수가 줄어 어린이집 문을 닫게 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였는데요. 사실 원장 선생님은 사람들 귀를 누르는 스타일이라 그 분위기 속에서 너무 힘들어 지금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같은 공간에서 동료로 일하게 된 겁니다. 아직 크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출근길이 벌써 무겁습니다. 좋은 선생님들과 편하게 일하던 그 시간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힘든 분위기를 피해 이직한 현재 어린이집에 이전 직장에 까다로웠던 원장님이 동료로 새로 오게 되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2015년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영화인 인턴이 떠오르네요. 70세 노인이 젊은 스타트업의 인턴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줄거리인데요. 사실 요즘 시대에는 퇴직을 하시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기업에서 이사로 출근하시다가 퇴직하시고 택시 운전을 잠시 하시면서 좌충우돌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연자님의 상황은 길을 누르던 원장님으로 만나던 분이 이제 동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불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무언가 그런 분위기가 생기지는 않을까 겁나기도 하죠. 하지만 직책에 따라 사람은 달라지거나 그 직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기존의 이 어린이집의 분위기를 그분이 원장으로 오지 않으신 이상 쉽게 바꾸실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사연자님께서 원하시던 근무의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실 거고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시겠죠?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이 몸에 남아서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 긴장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반응은 긍정적인 새로운 경험이 쌓이게 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그 상처를 치료해 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신다면 이제는 그분이 원장이 아니니까 다른 동료들과 이곳의 원장님께 상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의 미션은 그분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기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곳에서 쓰임이 있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였겠죠? 분명 오늘도 아이들에게 참 좋은 선생님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르코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노을에 함께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모레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 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0: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카네기는 걱정을 두고 내일의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는 걱정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게 바로 사람 일이기에 걱정을 계속 정립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게 될 때마다 이건 또 내일의 구름이야 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의 맑고 푸른 하늘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9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해밀, 비온뒤 맑게겐 하늘 띄워드렸어요. 그리고 데일 카네기는 또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공감이 됩니다. 내일의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는 거, 그게 바로 걱정이다. 그러니까 굳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저도 사실 걱정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별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맨날 걱정하고 그래요.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 너무 공상에 빠졌나요? 그 뉴스를 이제 정오 뉴스를 가끔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저는 담당이라서 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에 뉴스를 하다 갑자기 기침을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요. 근데 지금 입사한 지 14년이 돼가죠. 4년 동안 한 번도 기침이나 뭐 딸꾹질이나 이런 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굳이 할 필요 없는. 네, 저도 오늘의 맑고 푸른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이번 주일 또 토요일 많은 맑은 하늘을 만 바라보셨으면 좋겠네요. 내일의 구름은 걷어버리고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샵 1053입니다.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이쪽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제가 고른 생활성가의 가사를 곱씹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곡을 골랐는지 기대해 주시면서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전유 투에븐의 향기가 나요. 그리고 제이팸이 부릅니다. 임마누엘.

내 노래의 모든 것, 주님 찬미하는 것, 피는 일도 지는 일도 주님 찬미하는 것, 내 노래의 모든 것, 주님 찬미하는 것, 피는 일도 지는 일도 주님 찬미하는 것, 해를 받아 잎새를 내는 일도, 비를 받아 줄기를 내는 일도, 그분의 손길 마주하며 눈길 바라보며 피는 일도 지는 일도 주님 찬미하는 것. 해를 받아 잎새를 내는 일도, 생명의 그분 말씀 안에서 비를 받아 줄기를 내는 일도, 생명의 온기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 마주하며 부드러운 꽃잎 그분을 바라보네. 그분의 눈길 바라보며 수줍은 얼굴 환히 빛나네.

네,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은 강훈 바오로의 꽃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이 곡도 제가 봄에 이 노래 꼭 듣고 싶다 하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곡도 좋고 목소리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꽃의 노래. 가사도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내 노래의 모든 건 주님 찬미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 가사로 함께하는 노래의 날개를 달고 시간이었습니다. 다둥이 요한님이 찬미예수님, 하느님 아버지께도 카네이션 한 송이 보내드립니다. 꽃가게 하시는 어머님, 벨라데타께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꽃가게를 또 하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바쁘시겠어요. 이 시즌에 이제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하면서 카네이션 많이 사러 다니셔서. 근데 이 마음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느님 아버지께도 카네이션 한 송이 보내드리겠다. 마르코 알콩달콩님은 찬미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께 주님의 은총과 가정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아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어제 어버이날 잘 보내셨죠? 저도 깜빡 잊고 있다가 어제 늦게 저희 시부모님께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냈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넘기셨다고, 넘어갔는데 뭐 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하루 늦었지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사연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고, 또 신청곡도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빵톡 있으신 분들 빵톡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이어드릴게요. 신청곡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야생화님이 신청하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듣고요. 또 손수민 스콜라스티카 기도까지 이어드립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띄워드렸습니다. 손수민 스콜라스티카의 기도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권성일의 목소리였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집필한 성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이 이름 자체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처럼 바빌론 유배를 겪고 있는 중에도 하느님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 있죠.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성인들은 성 파코미오, 그리고 성 베아토 등 12분입니다. 네, 혹시 축일 맞으신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함께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두곡 이어드릴게요. 김현희 마리아 수녀의 행복의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곡 이어드렸어요. 김현희 수녀의 행복의 날 들으셨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아멘 중창단의 아멘 그리고 아멘이었습니다. 네,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분명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만 속한 사람들에게 미움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또 주님 안에서 마음을 굳건히 다잡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재석 신부가 부르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띄워드립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2: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2: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2: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10일 부활 제6주일 오늘 미사는 대정교구 천안 구룡동 본당 주임 이정욱 다니엘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부활 제6주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며 고아가 아닌 늘 함께 하시는 당신의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 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아 정성대히 이 미사를 통해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2: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포스는 사마리아 골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0: 오늘 제2독서는 베드로 1서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0: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오소서 성령님. 네, 드러나게 하소서. 네, 요즘 마음이 가볍고 평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마음이 무겁고 지친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미사도 나오고 기도도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밝아지기보다 버텨내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일독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필리포스가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갑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울에 큰 기쁨이 넘쳤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 이후 그들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례력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 주님의 승천 대축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승천과 성령 강림에 앞서 당신의 거룩한 진리의 영 파라클리토스, 바로 우리가 고아가 되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바로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 바로 기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의 삶,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을지언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진리의 영, 성령 안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0: 귀에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과 또 주님 승천을 앞둔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또한 살고 있는지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공간 안에도 라디오 주파수는 분명히 있죠. 수없이 많은 라디오 주파수가 있지만 그 주파수에 우리가 정확한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그 주파수를 맞추면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다양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듯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신호를 우리가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현존의 의식,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늘 함께 있다라는 그 현존의 의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했지만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버텨내려 하기에 바로 그 시간 성령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힘을 믿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때로 메마르고 또 기쁨이 없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또 우리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잠깐이지만 다시 한번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또 잠시 머물러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보시고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지금 제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이 한 문장을 우리가 되뇌일 때 성령을 의식하는 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명이, 기쁨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 있습니다. 이웃의 말 한마디에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즉시 반응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잠깐이라도 우리는 호흡을 하며 바로 당신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의식하면 좋습니다. 성령님, 지금 당신이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짧은 멈춤이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표정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바꿉니다. 또 어떤 날은 하루가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과 또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가 아니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음을 현존을 의식한다면 그 기쁨은 살아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들을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세 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현존의 의식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우리네 삶에 화가 올라오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멈춰서서 성령님, 지금 제 안에 당신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우리의 짧은 고백이 바로 아버지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또한 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현존을 기억했는지를 또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오늘 만나는 하루의 삶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지식이나 말이 아니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기쁨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또한 우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령께서 저희 안에 머무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가 지치고 메마른 마음 안에 참된 기쁨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고 저희를 파견하시는 그 성령의 힘 가운데 기쁨을 살아가며 이웃에게 전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0: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정성대히 아뢰도록 합시다.
2: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3: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굽어보시어 세상의 흐름과 빠른 변화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하소서.
3: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스승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삶의 본보기가 되고자 애쓰는 스승들을 돌보아 주시어 진리를 좇는 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3: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일을 보살펴 주시어 그리스도를 본받고 저마다 직무에 충실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하소서.
3: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0: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맛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0: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2: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2: 박연성가 129번입니다.

0: 묵주 기도 영광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민들레라고 하면 보통 노란 꽃잎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는 하얀 꽃잎이 눈에 띄는 흰 민들레입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의 색에 따라서 꽃말에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노란 민들레의 꽃말이 행복 또는 감사인 것과 달리 흰 민들레의 꽃말은 내 사랑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인데요.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더 멀리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첫 곡으로 성 밴드의 사랑을 살아요 띄워드렸습니다. 그쵸, 민들레 꽃마레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하얀 민들레는 내 사랑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하는 감성적인 아주 아름다운 꽃말을 지니고 있네요. 오늘은 기도가 되는 시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김연기가 부르는 축복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상균 자유인입니다.

쬐그만 것이 노랗게 노랗게 전력을 다해 샛노랗게 피어있다. 아무것도 넘보지 않는다. 다만 혼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바위 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털을 잡고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 열심히 열심히 한 대세. 세상에 그 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 노랗게만 피는 꽃,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 쬐그만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서도 재일 수 없다. 아, 민들레.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한 대세를 짐짓 영원인 양하고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있다.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제8회 PBC 창작생활 성가제 음반에서 민들레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민들레의 날이네요. 또 요즘 민들레가 필때 됐는데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좀 숲이나 풀밭이나 이런 데를 가면 볼수 있으려나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현철 님이 로고송 이렇게 하면 어떻냐고 가사를 지어서 보내주셔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잘할수 있을지 느낌을 잘못 살릴 것 같아요. 안녕, 여기는 그대에게 평화를 이지. 처음 온 청취자들에게 환영합니다. 코너로 환영 인사를 전하지. 세상 사는 이야기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면 되지. 매주 주일마다 가톨릭 성가도 틀어주고 감상하지. 가톨릭 성가를 통해 내 세대에 대해 고민을 하기도 해.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마음 깊는 두레박을 통해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연 속으로 집어넣지. 매주 주말마다 내가 외치는 말, 클로징으로 하는 말, 그대가 소중하기에, 남도 참 소중해. 하지만 사소한 일로 다툴 때는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지. 이 라디오를 통해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멋지게 비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곳은 그대에게 평화를 김세례입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게시판에 사연 오랜만에 남겨주셔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알찬 어떤 로고송의 가사일 것 같은데 또 누가 여기에 음을 붙여서 만들어주실 분은 안 계신가요? 안 그래도 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게시판에 또 친히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렇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또 문자메시지 통해서 유료 100원이죠. 샵 1053.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FM 주파수 105.3이잖아요. 우물정 1053으로 이 시간에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소개해드리고 또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신청곡도 틀어드립니다. 신상옥의 고인의 기도 듣고요. 이어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쇄신연합의 아도라레까지 이어드릴게요.

싱상욱의 고인의 기도 이어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 쇄신 연합의 아도라레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아빌라의 성 요한이 있습니다. 좀 익숙하죠? 아빌라의 사실 아벨라에까지 들었을 때는 아빌라의 성녀 데르사가 나올 것 같았지만 성 요한이에요. 예, 생활성과 아무것도 너를 친숙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네. 16세기 스페인 가톨릭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전하면서 안달루시아의 사도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이 밖에도 오늘도 축의를 맞이한 성인은 구약 인물인 성 욥과 성녀 솔란지아 등 23분입니다. 아, 욥. 또 우리 CPBC 가톨릭 평화 방송 이사장이신 구요비 욥 주교님의 축일이 바로 오늘이네요. 아, 축일 축하드립니다, 주교님. 그리고 축일 맞이한 다른 분들도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축하하고 축하받으면 또더 기분 좋은 축일이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축일이네 축하해 하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바오로 달스도의 축하하오 먼저 듣고요. 이어서 나의 선 요세피나의 아무것도 너를 띄워드립니다.

네, 성바오로 달스도웨이 축하하오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나혜선의 아무것도 너를 이었습니다.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면 또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다고 덧붙이시는데요.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새로운 계명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네, 갓등 중창단에 우리 사랑 안에 하느님 사랑이 띄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에 또 공동의 집으로 만나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드깨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시 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5월에 이야기 나누고 있는 책, 과학 선생님이 읽어주는 기후변화 보고서 저자이신 김추령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책의 이제 1장 제목이 인류가 맞이한 절호의 기회예요. 저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기회라고 왜 표현하셨을까요?
1: 일단 이 기회라고 표현한 건 이제 저의 표현이 아니고요. 저도 한때 이제 기후변화 너무 힘들다. 이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하면서 되게 우울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한 대기과학자한테 이제 솔직하게 질문을 했죠. 제 고민을. 이게 희망이 있느냐. 나 너무 괴롭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후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이전 세상은 그러면 살만한 세상이었냐.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었고 수많은 생물종들도 사라지고 있고 각종 오염물질들 등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위험 경고 사이렌이 그 이전에도 시끄럽게 울리고 있지 않았냐. 그런데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기후위기가 닥치고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IPCC 6차 평가 보고서의 저자들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과도한 성장, 경제 성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런 성장의 속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그 과학자들이 무엇이 제대로 사는 삶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전에는 학생들하고 성장이 주는 문제점을 함께 토의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는 지나친 성장이 이런 기후위기와 같은 현실의 문제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사회의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인식론적인 측면에서는 수용되고 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대기과학자분의 말씀은 어쩌면 이것이 인류에게 허락된 절호의 기회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0: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 또 국제 정세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에 더 느끼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참여한 이란 전쟁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무려 500만 톤이 넘는 탄소를 내뿜었다고 네. 합니다. 이건 이제 아일슬란드가 1년 동안 내뿜는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한 번에 배출한 건데 전쟁을 하면 왜 이렇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걸까요, 선생님?
1: 네. 전쟁은 에너지를 세상에서 에너지를 가장 빠르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방식인 거예요. 전투기는 무엇보다 빠르게 날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장갑차, 어떤 것보다도 무겁고 튼튼해요. 거대한 전함, 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폭탄, 그리고 이런 전쟁에 사용되는 각종 무기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게 파괴되고 난 후에 다시 건설해야 하잖아요. 이제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비효율적이고 또 가슴 아프게도 가장 폭력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투기 한 대가 1시간 비행하는데 한 2톤에서 5톤 정도의 연료를 소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랑 같냐면 자동차 수천 대가 하루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단 1시간 안에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한마디로 에너지를 태워 없애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고 이제 가장 어리석은 방식인 거죠.
0: 그렇군요. 기후대응은 사실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협력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이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 하는 이런 목표도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1: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전쟁도 정말 큰 비극이긴 한데 제가 너무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제적인 연대의 힘이 약해지는 게 정말 큰 걱정이에요. 우리가 1987년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정말 바람직하게 연대를 해서 성층권에 있는 오존구멍이 넓어지는 걸 멈추게 하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실은 그거는 국제적인 연대가 없었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후위기에 정말 중요한 건 국제적인 연대예요. 작년 12월 말쯤에 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5도를 이제 일시적으로 넘어서는 걸 오버슛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넘어서는 오버슛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1.5도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이게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1.5도를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바로 바쁘게 해야 될 목표가 뭐냐면 1.5도를 넘어선 기간을 최소한으로 짧게 하고 그 넘어간 정도를 낮추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5도를 넘어섰어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아 다 망했네가 아니라 야 정말 바쁘겠다 더 빨리 더 많이 움직여야겠는데 이제 이렇게 바쁘게 서둘러야 된다라는 사인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더 많다는 걸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에게도 또 기후위기에도 좋을 게 없는 전쟁. 교황님 말씀대로 당장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김시령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2: 씨피비씨 FM
3: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동호 신부의 사회 교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부분들이나 이슈들을 사회 교리로 풀어보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서울대교구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박동호 신부의 사회교리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5월 10일이고 부활 제6주일입니다. 곧 주님 승천 축일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을 보내게 될 텐데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이제 아마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힘내라 격려하기도 하시기도 하는 그런 뭐 뜻이 담겨 있겠죠. 지난주에도 인간의 존엄함을 얘기를 할 때 통상적으로 그걸 신학적 근거 얘기하거든요. 세 가지를 들어요. 첫째는 하느님의 모상, 둘째는 새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새 인간,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결합한 인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인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인 한 분 하느님과 늘 하느님을 동행하는 사람, 인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억지로 이제 학자들이 분류하면은 이제 인간 존엄의 그 신학적 근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철학적 근거는 뭐 철학적 근거 혹은 인간학적 근거로 얘기도 하는데요. 주로 세 가지를 또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 또 인간에게는 두 번째로는 이성과 지성이 있다. 세 번째로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 철학적 근거. 그래서 인간 존엄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의 또 이 근거, 신학적 근거와 인간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인간 존엄의 세 가지 속성. 첫째로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는 점에서 보편성. 그리고 이 인간의 존엄은 사람이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거나 국가가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할 수 없다. 하느님으로부터도 왔고 철학의 어떤 속성으로도 인간의 존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존엄함을 훼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는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책 같은 걸 보면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맥락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만은 속성과 관련해서는 침해할 수 없는 무엇이다. 뭘 하려고 해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걸 인간의 존엄함을 폭력으로 얻은 또는 외부의 어떤 힘으로 얻은 것을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인간 본성에서 유래한 것이니까 외부의 어떤 무엇으로 그것을 없앨 수 없다. 그걸 침해 불가성이라 그러거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걸 나라는 한 주체가 인간의 존엄을 획득했다거나 또 내가 인간의 그 존엄이라는 것을 구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고 말해요. 양도 불가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자면 아예 난 더 이상 존엄하지 않을래 한다 그래서 야 나의 존엄을 내가 포기할 테니까 난 지금부터 존엄하지 않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존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간 존엄의 신학적 근거 또는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 존엄은 보편적이다, 치매 불가하다, 양도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 불가하다, 양도 불가하다 하는 것은 이제 존엄의 관점에서 말한 거니까 그것을 다른 시각에선 치매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양도해서도 안 된다. 또 어떤 경우라도 누구에게는 누구는 존엄하고 누구는 존엄하지 않다고 그렇게 단정 규정할 수도 없다 이런 겁니다. 이 인간 존엄함에서 다시 토대가 되어 존엄함을 토대로 해서 당연히 존엄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요구를 통상적으로 권리라고 말하고 그 권리에 관련해서 이것을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약어거든요. 이거는 줄임말이에요. 인간의 권리인데 그 앞에 우리말로는 이제 기본권이라고 그러죠. Fundamental Human Right 해가지고 기본 인간의 기본권 이렇게 얘기 번역이 되겠죠. 그걸 이제 줄여서 인권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회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사회라는 터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조건 혹은 사회적 한계라는 맥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도 열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인식하고 또는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그것을 실현할 때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계를. 그리고 또 물론 이 사회적 한계는 변화하죠. 그리고 다르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입니다. 인간의 삶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1948년에 이제 처음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하면서 발표하면서 그 목록을 만드는 거죠. 만들 사람들이 합의를 한 거죠. 근데 그 합의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영구 불변한 건 아닙니다. 사회적 맥락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전문가들은 세 개 정도로 나눴죠. 자유의 영역에서의 권리들, 평등의 영역에서의 권리들, 연대의 영역에서의 권리들로 나누는 거죠. 이 자유, 평등, 연대 이것을 세 묶음으로 해서 그 자유의 영역에서도 다시 둘로 나눠서 정치 영역에서의 권리와 시민의 삶의 영역에서의 권리 그걸 정치권, 시민권이라고 그러고 평등의 영역도 다시 또 세분화해서 경제 영역에서의 평등의 권리 또 문화 영역에서의 평등의 권리 또는 사회 영역에서의 그 평등의 권리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연대 영역에서는 이것도 이 연대 영역에서의 권리들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 인식되고 인정되고 구체화되고 법제화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발전의 권리, 발전권이라고 그러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평화의 권리 또는 건강한, 건전한 환경에서 살 환경권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들어와서 인식되고 자각되면서 구체화되는 것들이거든요.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인간의 권리들이 자라나고 그 권리들은 여러 영역으로 구별이 되고 자유의 영역, 평등의 영역, 연대 영역으로 구별이 되고 각 영역들 다시 세분화가 되고 또 세분화가 되고 또 세분화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권리하고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수반되는 게 의무이거든요. 나의 권리는 타인에 대한 의무를 항상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시민권, 양심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말하거든요. 그 나에게 표현의 자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권이 있음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목소리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평등의 권리도 이제 우리가 경제 영역에선 소유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 사유 재산의 소유권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사람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될 소극적 의무가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저 사람의 사유 재산 소유권을 보장할 적극적 의무도 발생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발전권을 말할 때 우리나라가 발전할 권리가 있다. 집단권이거든요. 그거는 연대권의 이제 집단권의 성격을 가져요. 단위별 권리, 나라는 개체가 아니라 그 주로 국가 단위로 요새는 말을 하죠. 국민국가 시대이니까. 그러면 우리 국가가 발전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의 발전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아야 될 소극적 의무에 더해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보장할 적극적 의무까지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환경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게 연대가 그러니까 인터제너레이셔널 앞세대와 뒷세대 동시대의 인트라제너레이셔널이 아니라 2026년을 사는 우리 사회 안에는 어른 세대도 있고 장년 세대도 있고 청년 세대도 있고 있잖아요. 이건 그 점에서는 인트라 제너레이션이에요. 한 사회 안에 있는 여러 세대. 근데 시대가 다를 수 있잖아요. 미래 세대. 앞으로 오지 않은 세대죠. 앞으로 올 세대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이 시대의 세대와 다음에 올 시대의 세대 사이에 연대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권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쾌적한 환경 조건에서 우리 집단이 이 시대가 살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한다면 앞으로 올 시대에 그 세대도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중립적으로는 부정적으로는 훼손해는 안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보장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후위기라든가 생태재앙이 이 연대권에서 환경권의 영역에서 미래 시대에 올 세대들에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이 현상을 불의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실용적 혹은 과학적 접근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접근하면 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인간의 존엄은 일종의 제가 그래서 다른 자리에서는 옥토에 비유했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은 그 비옥한 땅에서 자라나는 온갖 생물. 거기서는 뭐 식물도 있고 동물 가운데 동물도 있고 또는 뭐 곤충도 있고 여러 다종다양한 그러면서도 잘 조화롭게 아름다운 정원처럼 돼 있는 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리들을 생각하고

불변의 목록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옥토에서의 그 옥토의 정원에서는 다종다양한 동식물들이 자라고 또 태어나고 자라고 또 다른 게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변화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통상적으로 이제 발전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집적된다, 모이고 쌓인다, 많아진다 이런 거죠. 또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인식과 인정의 문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품위 있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현돼야 되는 것,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실현되지 않는 권리는 아무리 입으로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공허할 수밖에 없죠.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른바 소셜 리미테이션, 사회적 한계를 언제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속성으로는 네 가지를 말하거든요. 앞에서 인간의 존엄함의 그세 가지, 보편성, 그리고 침해 불가성, 양도 불가성. 근데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회적 한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뭐냐면 이른바 그거를 이제 제가 인간의 존엄을 옥토라 그랬고 그 옥토 위에 자라고 살고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공생하는 뭇생명들을 기본적인 권리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권리들이 전체로서 하나 정원인 거예요. 그걸 이제 통상적으로 전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체인 겁니다. 구성체. 단일체가 아니라 하나의 요소로 돼 있는 무엇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요소들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체예요. 단일 구성, 사람의 몸과 비슷한 거예요.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몸이 있고 머리에도 이목구비가 있고 팔다리에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것들이 건강하고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바울의 사도가 그러잖아요. 어느 한 신체 부위가 다른 신체 부위 보고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권리들도 그런 건데 전체성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회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권리들이 돋보이거나 어떤 권리들이 시급하거나 어떤 권리들은 실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말하는 게 이제 평등권의 영역이거든요. 거기서 경제적 영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권리예요, 그게. 평등권이기도 하고 또는 경제에 관련된 분이니까 자유권이기도 하고 평등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회가 너무나 가난해서 산업 자체가 아주 협소해요. 그럼 일자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때 권리를 아무리 주장하면 뭐 하겠어요? 그 사회적 한계가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조건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전체성의 원리와 함께 다종다양한 권리들이 한 몸과 같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권리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한계에 애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모든 형제라는 회칙에서 우려하는 게 그거죠. 리버럴리스틱 어프로치라.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접근, 권리에 대한 그러니까 나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불가피하게 힘이 센 사람은 권리를 향유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심각한 불평등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한계라는 이름으로도 지적되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노래 들을게요. 박우건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만이.

당신의 이름만이 박우건이었습니다. 5월 10일인데요. 5월은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죠. 근데 아주 옛날에는 이제 노동자의 날이어서 노동절이라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노동이 맞냐, 근로가 맞냐. 근데 이 언어 용어인데 그것도 참 이제는 좀 극복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 용어 자체도 예전에 그 미국하고 소련이 예, 그 서로 적대적 경쟁적 관계에 아주 첨예할 때 표현을 이제 냉전이라 그랬거든요. 미소 냉전. 직접적 그 무력 충돌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서로 적대적 경쟁을 한 거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뭐 군사력의 우위, 그다음에 뭐 과학 기술의 우위, 스포츠, 심지어는 스포츠에서도 우위, 이제 이런 모든 그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 배경으로서 뭐 철학적 배경도 있고 인문학적 배경도 있고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중요한 뭐 중요하다면 중요한 그 중에 이념인데, 한쪽에서는 자유주의를, 한쪽에서는 사회주의를 내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소개할 때에 좀 이렇게 약간 그 적용되죠. 새롭게 그걸 뭐랍니까, 응용된다고 할까요? 점잖게 말해서 응용, 나쁘게 말하면 그 왜곡이 발생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라고 말할 때 그 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회주의라고 말할 때는 시장에 대한 사회 개입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서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그렇게 대조가 된다면,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한쪽에서는 양쪽 다 민주주의를 내세웁니다. 미국도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소련도 민주주의를 내세웠는데,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양식이 한쪽에서는 다당제, 다른 한쪽에서는 한당, 공산당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럼 다당제가 반드시 옳으냐? 한 정당이 민주제를 운영하는 게 옳으냐? 정답은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뿐이죠. 다당제일 경우에는 다양성이라든가 권력의 견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효율의 단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야합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켜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일당,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공산이잖아요. 커뮤니스트, 커뮤니즘이요. 그 사회주의 시장을 사회가 개입한다, 컨트롤한다. 근데 사회의 가운데 가장 큰 게 국가고, 국가를 대표하는 게 이른바 정부고, 정부를 운영하는 게 행정부고, 그런데 거기서 공산당이 유일 정당으로 국가 행정을 담당하고, 그리고 시장을 컨트롤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럼 그것이

단점은 그 장점 뭐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집행이라든가 또는 효율이 아주 빠를 수가 있잖아요. 높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대체로입니다. 근데 극적인 단점은 뭐였습니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장점을 내세웠는데 결과적으로 효율이 아주 떨어졌죠. 그건 이제 전문성의 어떤 동기부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옆에 누가 있어야 이제 경쟁이라도 하고 경쟁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발전할 수 있는데, 보장돼 있는데 뭘 억지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단점으로, 또는 자율성도 떨어지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1990년에 드디어 이제 소 연방이 해체가 되고, 물론 89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90년에 소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제 사회주의의 실험이 끝났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했죠. 그렇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선하다, 그 자체로 자유주의가 옳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섣부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이데올로기는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는 어떤 리얼리티를,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를 서술하는 여러 양식들의 이론적 뒷받침인 거거든요. 이론적 뒷받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대시하는 것, 어느 하나의 그 이념을 절대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건 곧바로 역사가 보여주는 관점은 이제 전체주의로 치달을, 그러니까 토탈리테리안이즘이 전체주의로 치달을 위험은 굉장히 높죠. 그건 역사가 가르쳐주는 경험인 겁니다. 지혜와 같은 거죠. 자, 어쨌든 미소 냉전 때 이 이념이라는 것이 자꾸 동원, 양쪽에서 동원이 되고, 이념을 표현하는 게 언어잖아요, 용어들. 그 용어 가운데 한쪽에선 노동이라는 말을 쓰면 다른 쪽에선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란 말을 억지로, 근데 문제는 근로란 말이 또 일제강점기 때 또 쓴 말이고 하다 보니까, 또 용어 가지고 또 서로 얼굴을 붉히는 건, 하나의 리얼리티를 서술하는 두 표현이 불과한데 이 표현 양식 가지고 서로 말하자면 그 철학이 대립된다라고, 너는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너는 노동을 귀하게 여긴다, 너는 노동을 마치 그 하위의 무엇으로 여긴다, 근로 뭐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한동안 노동이었다가 다시 근로로 바뀌죠. 이제 그리고 그와 같은 예들은 좀 몇 가지가 있죠. 뭐 우리가 아마 시대에 따라서 기억이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세대에 따라서 동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친구로 바꿨잖아요. 근데 제가 국민학생 때 동무들아 나오노라 달맞이 가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를 동요 배울 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아로 바뀌었더라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좀 표현하기가 굉장히, 그 실제로 그 철학을 서술하는데 아주 어렵게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국민이란 단어입니다. 국민, 나라 국자 백성민 자. 근데 이제 또 북쪽에서는 국민이란 말 안 쓰고 인민이란 말을 쓰거든. 인민. 근데 이게 영어는 그냥 people이에요. 그 people이 국민이 앞에 국자가 나라니까 nation이고, 민이니까 people이니까 national people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민이라 그래서 human people도 아닙니다. 그냥 people인데 한쪽에서는 국민이라고 쓰고 한쪽에서는 인민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둘 다, 그 국민이라는 것은 또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죠. 국민 국가하고 옛날에 왕국의 차이는, 왕국일 때 피플은 왕의 소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커먼 피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왕의 킹이잖아요. 킹의 나라니까 킹덤이잖아요. 왕국. 왕이 그 집의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왕의 일종의 소유물, 서브젝트스였어요. 소유물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주체성이 없었는데 이게 물론 유럽을 배경으로 하지만 혁명적 변화, 시민혁명이라고 흔히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네이션 스테이트, 국가로 바뀐 거죠. 왕국에서 쉽게 말하면 민국으로 바꾼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민의 나라로 바뀐, 왕의 나라에서 민의 나라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민의 나라인데 그 민을 백성 민자로 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한자로. 근데 이 민자가 한자에서 백성민인데 이게 왕조 시대에 쓰던 거기서 나온 민자잖아요. 그 민자가 그 유래하는 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 슬픈 배경을 갖잖아요. 한자 백성민이 사람 눈 하나에다가 점을 바늘로 찔러서 이제 핏물이 피가 나면 눈 하나 멀잖아요. 근데 아래 것들은 두 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볼 필요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백성민자가 유래했다는 설명이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이게 한자를 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전히 민자를 쓰긴 쓰는데 그래서 서양에서도 피플이란 말하고 다시 시티즌이란 말하고 다시 매스, MAS 또 구별해서 써요. 피플은 이제 중세도 쓰고 근대도 쓰고 오늘도 쓰지만 그것을 그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에 이르러서는 보통 시티즌을 써요. 시민이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시민하면 행정적으로 무슨 시에 거주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참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데 시티즌이 새로 생긴 이유 그거는 주체로서의 정치 공동체 주체로서의 책임 있는 주인 의식, 그 사회 타인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책임, 그 책임은 옛날에 왕한테 있었는데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시티즌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또 그 시티즌인데 시의 거주민으로 또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대신에 이제 국민이란 말을 쓰는데 그럼 매스는 뭐냐면 그 국민이라고 쓸 때 그래서 한 1970년 80년대 이제 그때 이제 많은 그 지식인들이 민중이란 용어로 번역을 했죠. 피플을 민중 시티즌은 시민인데 시민 자꾸 그렇게 오해가 되니까 피플을 민중 백성 민자를 쓰고 민중으로 쓰고 그럼 매스 말하자면 매스는 이제 군중으로 번역을 했죠. 민중과 군중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군중은 말하자면은 격정에 따라서 책임감 없이 막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 교회는 그 비유를 쓰거든요. 군중을 비유할 때 매스를 얘기할 때 대중, 군중. 근데 이제 이 피플 민중은 주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의 피플을 민중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근데 요새는 그냥 국민으로 다 통일해서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국민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는 국민 저쪽은 인민이라고 쓰는데 저쪽은 인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지만 공산당의 어떤 그 통치 아래 놓여있는 인민에 불과하고 우리는 국민이라고 해서 보니까 주인 같지만 국가에 속한 국가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체제에 속해 있는 그래서 국가주의가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내셔널리즘이 이제 민족주의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또 다른 문맥에 따라서는 국가주의예요. 국가를 최상의 절대적 조건으로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거기에 종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근대의 국민 국가라는 개념에 따르면은 전혀 반대예요. 국가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을 위하여 백성이 존재했다면 그래서 왕권이나 왕국의 물건이었다면 지금은 국가가 그 성원인 국민
내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이란 말을 계속하게 되면 이른바 국가 우선주의, 내셔널리즘의 정서에 쉽게 이렇게 편향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 집단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어쩌면 더 나아가서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로 따지면 일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느님만을 섬겨라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5월 5일은 또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옛날엔 또 어머니의 날이었는데 요새 이제 어버이날로 또 바뀌었죠. 한참 전부터. 5월 15일은 이제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또는 근로자, 어린이 또 어버이, 스승. 근데 제가 왜 이 5월의 이 날들을 소개하냐면 십계명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라 있지 않습니까? 그 교리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담아요.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 관계는 한편으로는 혈연의 관계이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이고 한편으로는 기능적 관계거든요. 근데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반드시 염두해야 될 거 있다. 제가 벌써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자유주의적 접근, 나 중심의 나의 자유의 권리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설정하거나 형성하거나 해석하고 운영하려 하다 보니까 권리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양적으로 말하면 100을 주장을 한다면 권리와 따른 권리에 따르는 의무 또는 권리에 따른 책임에 관해서는 한 뭐 열 정도를 하나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린이날 얘기하면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져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통상적으로 양육의 책임 아닙니까? 양육에는 신체적인 조건도 있지만 주로 많이 이제 근대 이후에는 교육에 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를 거의 대부분 나라는 헌법으로 보장해서 적어도 기본 교육이라고 하죠. 그 엘레멘터리라고 하는데 또는 미들 하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걸 이제 국민학교라고 요새는 초등학교라고 초중고를 할 때 고등학교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게 교육받을 권리로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그가 사회 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이나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을 어느 대학을 나온 학력에 의해서 사회에 진출할 때 그 기회의 폭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면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고 한 번에 뭐 한 번이라는 건 지나치지만 좀 그렇지 못한 대학이라고 평가되는 대학을 나오면 이력서를 100번을 내도 잘 안 되고 말이죠. 어떤 데서는 그냥 막 스카우트 해가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교육에 있어서 이 좋은 대학이라고 알려진 학교에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부모들이 기울이잖아요. 책임감으로. 근데 이게 공교육에서 초중고에서 그걸 충분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팽창하고 사교육이라는 말은 교육 서비스를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그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품질의 사교육, 대학 입시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 사교육의 고가의 상품을 살 수 있는 부모와 다시 말하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형편의 부모가 두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한 부모는 책임을 다할 수 있고 한 부모는 책임을 지고 싶어도 못 지는 형국이 발생하는 거죠.
적어도 겉으로는. 그리고

또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의 책임이 있는데 학교에서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뭐 학습권하고 그 교육권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그게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서는 백을 주장하고 상호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서는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리고 뭐 노동자는 분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얼마 전에 뭐 노동자의 파업권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게 옛날에는 노동과 자본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산업 자본주의라고 흔히 그러거든요. 1800년대 중반 이때쯤에 처음으로 이제 그 자본주의가 출현했다고 그렇게 평가할 때에는 그걸 초기 산업 자본주의라 그래요. 그때는 자본과 노동이 아주 단순 명료하게 구별이 됐죠. 그냥 노동하는 사람과 기업을 회사를 그것도 그때 기업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기계 두고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면 끝나는 거죠. 그때 물론 대량의 잉여의 자본이 또는 잉여의 노동이 형성돼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됐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른바 그 마크스의 자본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했는데 시대가 벌써 150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노동의 디멘전 또는 구성 요소 또는 그 성분이라 그러죠. 또는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노동이라고 할 거냐의 경계를 정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쉽게 우리 청취자들의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전에 그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 그 사회 내에서 충격을 가져온 현상이 뭐였습니까? 선생님을 노동자라고 볼 수 있냐 없냐 이거였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말하자면 자녀 그 학생들을 교육을 하면서 임금을 받잖아요. 그 임금을 성격을 말할 때 두 가지잖아요. 말하자면 금융소득이 있고 말하자면 그 땅이라든가 또는 건물 월세라든가 이자라든가 상속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있고 또는 내가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을 통상적으로 임금소득 혹은 노동소득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공모도 있고 사모도 있고 그 공적인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았으니까 임금소득을 얻으니까 노동소득이니까 그것도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대학 교수님들은 노동자냐 아니냐 어느 쪽에서는 아니고 어느 쪽에서는 노동자 제가 드린 말씀은 기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노동의 성격과 노동의 경계가 굉장히 확장되고 다양해지고 변화가 무쌍해졌다. 초기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단순한 그 육체 노동만 가지고 노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리고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그때는 자본은 땅하고 공장하고 기계였어요. 아주 심플하죠. 단순하죠. 근데 지금요. 지금 자본을 얘기할 때 꼭 땅하고 공장하고 기계만 자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생산하는 물이 지식도 생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계를 통해서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자본의 성격도 노동의 성격만큼이나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딱 둘이었는데 지금은 오늘날은 다시 새로운 형태 금융 자본가들의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고 노동자가 있는데 거기에 금융자본이 또 개입이 돼요. 금융은 또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그 오계명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는 상호 책임인데 여기서는 그러면 자본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성격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형태도 많아졌고
노동도 마찬가지인데 본질적인 건 뭐냐, 상호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그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에서는 안 되고 편향적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그 10계명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 안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석소영이 부르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듣고요. 오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호자 성령과 함께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0: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뭘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인 성 카를로 아쿠티스는 천령성채날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 후에 그 시선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와 사랑으로 이어졌는데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이런 성인의 모범 안에서 각자의 삶의 목표를 잡고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길 바라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2주의 책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 성인 특집 지켜줄게 책방치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유투의 Beautiful Day 들었습니다. 오늘 2주의 책 특집 첫 곡으로 골라서 들려드렸어요. 책방지기 글 쓰는 아나운서 김지연 야고보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으로 준비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수호성인 중에 이분을 제일 처음 소개해야 해서 성 요한 바오로 2세를 소개했습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의 영성 서적 중심으로 만났고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소개를 해주셨죠. 세계 청년대회는 행사가 아닙니다. 축제도 아니고요. 순례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백만 명까지 추산되죠. 그 마음을 순례자를 맞는 마음으로, 맞아주는 마음으로 서울에 있는 시민들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대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호 성인도 선포가 된 거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성인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성인은 제가 일하는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아시죠?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고요. 이 성인을 소개할 바오로 딸 출판사의 책을 낸 만화가이시자 또 가톨릭의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자 개종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참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1년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분의 만화책과 카를로 아쿠티스 만화책 두개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만나는 북셰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만날게요.

0: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기 바빠서 정작 나를 잊고 점차 나를 잃어갑니다.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독창적으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복사본으로 죽는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빚으신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들인 나와 너, 우리 모두 각자의 빛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야 한다고 일깨워주는 영원한 청년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을 좀 더 가까이 만나겠습니다. 2주의 책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이자 인터넷으로 신앙을 전한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카를로 아쿠티스의 일대기가 담긴 만화입니다.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펴낸 카를로 아쿠티스를 품고 오신 정진하 비안내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직접 스튜디오로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정진하 요한 마리아 비안내입니다.
0: 아, 보고 싶었습니다.
1: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0: 야, 이렇게 또 만났네요. 정말 추억입니다. 아마 2주의 책을 매주 들으시는 분은 오, 이분 오랜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난 2025년 4월 6일에 비안내 성당에 가다라는 만화를 출간하고 네. 제가 모셔서 같이 얘기를 나눈 추억이 새록새록한데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1: 기억하죠. 왜냐하면 제가 책을 내고 첫 데뷔 무대와 같은 곳이 바로 여기 이 여기 스튜디오라고 할까요?
0: 데뷔 무대.
1: 네, 여기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네. 반갑기도 하고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예, 그 데뷔 이후에 바오로 딸 출판사와 함께 협력을 하고 또 뭐 요청도 있었을 거고 북토크를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1: 아, 예, 맞습니다.
0: 예, 어떠셨어요? 예.
1: 전국을 돌면서 북콘서트를 했는데 오. 이제 전국의 신자분들을 많이 만났죠.
0: 그리고 또 독자들을 만난
1: 네, 맞습니다.
0: 거기도 하고요.
1: 예. 네. 이게 처음에는 와닿지 않다가 이렇게 전국에 저 멀리 있는 분들까지도 제 책을 읽었구나 하시면서 또 제 책에 대한 소감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랄까 제가 책을 만들면서 했던 고생들 이런 것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 오. 저한테 북콘서트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고생 많으셨고
1: 감사합니다.
0: 그래도 뭐 다니는 거는 힘드니까요. 그냥 비안내 성당에 가다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 지금은 성인이죠. 아, 당시는 예, 아마 예. 복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맞습니다. 예,
0: 성인품에 오르실 거다, 또 뭐 기대감이 있다, 기도하자 뭐 이럴 때 같이 엮어서 북토크를 하신 적도 있다고 하시던데요.
1: 예, 맞습니다. 예,
0: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1: 거의 대부분을 그 성인과 감히 저를 엮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아쿠스트 성인의 활동들을 저의 SNS 활동을 비교하면서 네, 그렇게 아~ 좀 그런 식으로 북콘서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0: 예, 그렇군요.
1: 네.
0: 어떠셨습니까?
1: 부끄럽죠. 미디어를 통한 선교활동 아마 이거의 공통점 때문에 그렇게 엮으신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난 많이 부끄럽습니다.
0: 아, 뭐 저는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인플루언서라는 별명이 있는 카를로 아쿠티스와 SNS로 네컷 만화를 그리시고 또 개종하시면서 그 얘기를 만화책으로 또 만드는 도전, 투고하신 거잖아요. 도전
1: 네,
0: 이후에
1: 맞습니다.
0: 또 나온 것까지. 그 행보가 다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성체성사를 사랑하는
1: 예.
0: 그리스도인이라면 합당한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이시고 또 실제 행동으로 보이고 한 것도 닮아있고 그래서 그런 북토크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오늘 2주의 책 이 특집에 모신 겁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딱 맞춰서 와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오늘은 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그리고 쓴 작가가 또 다른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책을 두 권을 선물을 드립니다.
1: 오.
0: 예, 오늘 비안내 성당에 가다도 선물로 드리고
1: 네.
0: 또 카를로 아쿠티스 이 만화도 선물로 드리거든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세계청년대회가 내년 8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수호성인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과 영성도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작가님이 만화로 그리신 개종 이야기를 떠올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1: 네.
0: 천주교와 개신교가 부활의 기쁨은 같죠.
1: 같죠.
0: 예, 똑같이 달걀도 먹고
1: 네.
0: 알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다르긴 한데
1: 네, 맞습니다.
0: 뭐 이런 것들
1: 네.
0: 작게나마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1: 차이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 천주교에서는 보다 축제 같죠.
0: 축제.
1: 그 부활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고 나누는 축제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아무래도 저희는 미사가 저희의 중심에 있고 이제 개신교에는 아무래도 목사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아닌가 싶긴 한데 개신교 있을 때 시절의 부활절이라고 하죠. 그걸 생각해보면 뭔가 약간 다소 무거웠던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기쁨도 물론 말씀을 하긴 하시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금욕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0: 예.
1: 재해 수요일부터 항상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뭐 결국 부활은 하셨지만 그 기쁨보다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무게가 가서 뭔가 축제라기보다는 약간 반성하는 시간? 이런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저도 가톨릭 신앙을 가지면서 사순 시기에 좀 우울해질 수 있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기억을 하는데 개신교에서 비아느님이 생각하셨던 그 반성과 또 회개의 바탕에 있는 사랑도 천주교 안에서 같이 생각을 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개신교는 파스카 성야 예배 뭐 이런 예식은 있나요 없나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전날 하는 그날 밤 예식이랄까?
1: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던 건 기억을 해요.
0: 아하.
1: 그리고 어떤 해에는 성찬 예식 같은 것들을 그때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 행사를 했던 기억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네. 그런 차이도 그러면 있겠네요. 네. 파스카 성야 미사가 있다라는 거 가톨릭은.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개종하신 그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셨다 보니 이 얘기를 나눈 거고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주교를 마리아교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예.
1: 책에서도 다룬 이야기이긴 하지만 개상한 적개심이라고 하죠. 그 개상한 적개심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바울이라고 하죠.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개신교 분들도. 만약에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어떤 성지가 있다면 다 그곳으로 가서 아유 우리 바울 사도께서 걸으셨던 길이다 하면서 굉장히 공경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성모님 마리아는 입에 담기도 금기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여전히 그런 게 있고 근데 저는 뭐 그거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 쳐도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종교에 관심이 있는 개신교나 천주교는 어디에 적을 두지 않는 분들조차도 가톨릭은 마리아 믿는 교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오래 고민하긴 하는데 결국 평화방송처럼 이런 미디어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성모님에 예. 대해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주는 것들. 뭐 물론 저도 작가로서의 그런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 그 역할을 같이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1: 예. 열심히 해야죠.
0: 그렇죠. 예. 네. 그림과 또 글로 그러니까 만화로 보여주시는 건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카를로 아쿠티스도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의 신심을 실천한 소년이었죠.
1: 맞죠.
0: 예.
1: 이게 책에서 나온 부분인데 성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묵주기도는 죄와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만큼 성인께서는 이제 성모님께 많이 의지를 하셨고 굉장히 어리신 분이 성인을 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를 책으로 보면서 아 이분께서 성인이 되셨던 성인으로 만든 그 두 가지 뭐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중 하나는 이제 성취신심일 것이고 나머지

0: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다 이제 세례를 받고 그 아시겠지만 저희 첫째가 이제 복사를 이제 저번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남몰래 묵조 기도를 하면서 사모님께 기도를 요청한 거였어요. 저희 집의 사정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아이가 복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묵주기도에 그 마음을 담았었죠.
1: 지향을 뒀군요.
0: 지향을 뒀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 아이가 복사가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1: 감사한 일이네요.
0: 그럼요.
1: 예. 묵주기도가 더 좋은 이유는 그 27일 청원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27일 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기도를 또 잇는 그것 자체가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비안내님께 또 감사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카를로 아쿠티스의 성모신심을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인이 내년에 있을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으로 선포가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 연령대의 성인이기 때문에 이 세계청년대회 라는 이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청년들이 누린 후에 그 은총을 윗세대들과 또 공유해야 되는 뭐 그런 파견자이기도 한 그런 의도도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지금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진하 마리아 비안내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추천곡을 듣고 나서 이 특집 이어가죠.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드라마 OST인데요. 드라마 제목은 정작 모르겠습니다. 왈츠 폴문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드라마 OST 곡이어서 저희 와이프 들으라고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듣고 있나?
1: 아, 들으라고 말은 하셨어요?
0: 항상 듣죠.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노래는 아는데 드라마 제목은 또 모른다.
0: 와이프가 맨날 틀어놔요 집에서.
1: 아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아내분이 틀었다고 생각하고 듣겠습니다. 네. Watch for Moon.

0: 네, 호치의 Waltz for Moon 들었습니다. 드라마 이사랑 통역되나요? OST 중에 한 곡이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형수님. 정신아 마리아 비안내님. 예, 아내분 덕분에 저희가 한 곡 듣고 왔고요.
1: 네.
0: 이사랑 통역되나요라는 콘텐츠라는 거. 그것도 음악 들으면서 찾았네요. 찾았으면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이 성인에게 집중을 합니다.
1: 네.
0: 카를로 아쿠티스. 자, 특집으로 하는 이 시간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2주의 책 특집 지켜줄게 카를로 아쿠티스를 품고 오신 비안네 성당의 가다를 그린 작가입니다. 정신아 마리아 비안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인별계정 프로필 문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1: 성덕이죠.
0: 예, 성덕, 네. 성체 덕후임. 그래서 성덕이 됐죠. 성체 덕후인데 성체와 만났다.
1: 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됐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럼 미사 때마다 만나잖아요. 우리가
1: 방금도 만나고 왔습니다.
0: 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짜 성덕 잃었어요. 잃었어요. 근데 비안내님도 그렇고 성 카를로 아쿠티스도 성덕이네요.
1: 예, 맞습니다. 아까 그분께서 성인이 되셨던 그 두 가지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성체 신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성체 신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체의 성사는 하늘나라로 가는 고속도로다. 굉장히 그 말을 좋아해서 자주 마음속에 되새기는 편인데 이분께서 15세의 나이로 헌정하시고 성인이 되셨는데 지금 저희 성당에 이제 15세 아이들을 보면 미사가 끝나고 아니면 미사 전에 성체 앞에 이제 남아있는 친구가 제가 여태까지 천주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한 번이라도 있었냐라고 생각하면 없었어요.
0: 미사 예. 후에 감실 앞에 앉아있는 그런 청소년이 있었나.
1: 그렇죠. 예. 이게 성인께서는 항상 그러셨다고 해요. 미사 전에도 항상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성체 조배를 했고 그리고 미사가 끝나고 난 후에도 이제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 앞을. 왜냐하면 우리가 성체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분,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떠나고 싶잖아요. 미사가 끝나기 전에 다 이제 아이들은 우르르 나가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어린 나이에 성인이 되셨던 것들은 저 성체를 사랑했던 저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게 참 비교하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
0: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비안내님과 저의 차이점은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15세 그러니까 중2 정도 되는 거죠.
1: 네.
0: 예. 그때 단 한 번도 감실 앞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1: 어, 예,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0: 라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맞습니다.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 예.
1: 그리고 누가 저한테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야, 너도 성인 될 수 있어. 쉽잖아요. 성인처럼 성체를 사랑하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런 감히 그런 생각을 자주 하기도 하고요. 네.
0: 그러니까 이번 세계청년대회에서 청년들이 순례로 와서
1: 네.
0: 그런 성체 현시도 또 프로그램 중에 있기 때문에
1: 아, 네, 맞습니다.
0: 예, 그 성체 현시 중에 밤샘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성체를 향한 열망과 사랑도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1: 네.
0: 또 거기에 더해서 미사 끝난 다음에 파견 가는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고 또 믿고 은총을 받았으니까 그걸 나눠야 하는 건데 성인은 실제로 그 행동을 보였고 같은 반 학생 또 그리고 노숙인들까지 마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모습 같기도 한 그런 모습 뭐 그리고 레오 14세 교황님도 마찬가지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화에서 그림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특별히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1: 네.
0: 그 책자의 일부를 저희 비안내 작가님이 가져오셨어요. 예, 음악과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9살 때부터 노숙자들을 위한 나눔을 시작한 카를로의 활동은 점차 그 영역을 넓혀 나갔다. 처음에는 음식이나 물건만 나눠주었는데 차츰 노숙자들에게 샤워할 수 있는 곳, 무료 식사 제공 장소, 공공주택을 신청하는 방법, 옷을 얻는 곳 등을 알려주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훗날 카를로의 장례식에 많은 노숙자가 찾아왔다. 성당이 사람들로 가득 차 늦게 온 이들은 성당 밖에서 장례 미사에 참여해야 했다. 그들은 9살 소년의 나눔을 잊지 않았다. 카를로는 노숙자들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였다. 카를로는 밝고 유쾌한 성격이어서 누구나 그를 좋아했다. 소위 왕따를 당하는 친구, 내성적인 친구가 있으면 항상 옆에서 챙겨줬다. 또 부모님이 이혼한 가정의 친구,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들 집으로 초대하는 등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어 했다.

0: 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성인입니다. 성 카를로 아쿠티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입니다. 바오르탈 출판사에서 나온 카를로 아쿠티스 이 책 만나고 있고, 저희가 특별히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콘텐츠 중에 책자가 있어서 이 부분을 비안내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부분이랑 닮아 있어요.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
1: 맞습니다.
0: 대부분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참 그게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이 성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1: 성체라는 게 사실 하느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결정체고, 그리고 떼어져 나눔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분이 성체를 사랑하는 만큼.
0: 예.
1: 그래서 이분이 누구보다 성체를 사랑했다는 거는 누구보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했다라는 말과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0: 그렇네요.
1: 네.
0: 성체를 사랑한 것은 가난한 이들을 사랑한 것이다.
1: 맞습니다.
0: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요.
1: 맞습니다.
0: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카를로 아쿠티스의 어머니가 하셨거든요. 저도 너튜브 콘텐츠를 통해 그 말을 하신 게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 천령 성체 직후에 성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의 인생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하느님을 닮아야겠다라는 노력? 뭐 그런 것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열망으로 청년들이 올 거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홈스테이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만나는 청년들을 환대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신교에 계시다가
1: 네.
0: 또 천주교로 오시면서
1: 네.
0: 사실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사랑이신 건 마찬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그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1: 느꼈죠.
0: 예.
1: 네.
0: 그 느꼈던 순간들 중에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느낀 청년 때에, 물론 지금도 청년이시지만
1: 청년 아닙니다. 저.
0: 아이의 아버지시죠.
1: 네. 예.
0: 그 사랑이 있다면
1: 네.
0: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제가 청년기 전반을 개신교에 있었고 이제 후반을 천주교에 있었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천주교로 와서 하느님의 사랑을 여기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체성사였죠. 왜냐하면 이제 성인께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시다. 빵 한 조각에 숨어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빵 한 조각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믿는 순간, 아 이거는 이 빵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거는 사랑이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느님의 사랑이 보이고 느껴지고 심지어 이걸 먹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사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까 성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 두 종교를 다 경험했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은 천주교에 있다고 해서 너무 천주교쯤만 좋은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성체성사는 그만큼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하느님의 사랑이 결정체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먹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 청년들에게 어떤 말이 하고 싶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조금 더 성체성사와 같이 있으려 하고 오래 있어 보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낌으로써 결국 그 성체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는 청년기를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0: 예. 성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기적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복자나 뭐 하느님의 종일 때 그분의 전구를 청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 심사들이 통과가 돼야 성인이 되는,
1: 굉장히 까다롭죠.
0: 예,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매일 미사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매일 미사하면 매일 성체 모시고 성체와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순명하고 또 미사드리고 하는 그 순수한 신앙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비아네님도 그걸 열망하시다가 교부들의 책을 보고 그리고 가톨릭으로 또 오신 그 계기들이 전 생각이 나요.
1: 아, 네.
0: 얘기를 들으니까.
1: 네네.
0: 그 SNS로 시작한 만화를 책으로 만들어서 전교하는 비안내님이 성체 기적 성모 발현 웹사이트를 만든 카를로 아쿠티스의 길을 또 따라 걸어간다는 느낌도 들고요. 예, 그래서 아까 겸손하게 표현하셨지만 닮은 지점이 분명히 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다시 한번 부끄럽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면은 저희 때와 다르게 우리 아이들의 세상은 SNS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걸 떼놓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SNS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얼마나 그 자극적이고 그런 것들이 노출될 때 그러면 우리가 야 그거 나쁜 거야 하지 마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느님의 사랑에 관련된 콘텐츠 그런 것들을 우리 노력을 통해서 노출되게 할 수 있다면 누구 하나가 그거 보고서 이걸 알게 된다면 SNS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아마 성인께서 그런 걸 보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성인도 이제 성체 기적 그다음에 성모 발현의 기적 이런 것들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한테 그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몰랐던 것들을 보면서 심지어 많은 이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구한도 성인의 굉장한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성인들의 활동을 좀 본받아서 저 역시 이제 SNS를 통해서 만화도 그리고 하고 있긴 하지만 뭐 평화방송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천주교의 관심 우리 하느님의 사랑을 SNS 통해서 알리기 위한 작가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0: 알고리즘은 무섭죠.
1: 무섭죠. 정말 무섭죠.
0: 저는 AI도 사람을 벌써 넘어섰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떠올라요. 근데 우리가 결국 대부분 코로나에 걸렸죠. 그런 맞습니다. 다음에 엔데믹이라고 엔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위드 코로나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하고 알고리즘에 무엇을 심을까가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0: 저도 뉴스를 하다 보니까 나주 윤 율리아 콘텐츠를 몇 개 클릭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유사 종교니까 절대로 저도요.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몇 개 클릭했다고 관련 콘텐츠가 더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방금 비안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주교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콘텐츠도 계속 있어야
1: 맞습니다.
0: 그게 또 알고리즘에 걸릴 수 있는 것이라
1: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0: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 좋아요 숫자 때문에 조금 처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하는 명분은 확실히 있다.
1: 맞습니다.
0: 예, 짧은 쇼츠라든지 릴스를 만들어서 올려야 하는 또는 만화를 그리는
1: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울릴 수 있다면 사실 조회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활동이라고 봅니다.
0: 그래서 비안내님도 계속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만화로
1: 네, 맞습니다.
0: 그려나가시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비안내님 모시기 전에 한 말입니다. 누구나 고유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많은 사람이 남을 모방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성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머니가 네. 전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청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1: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요. 악마가 우리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냐면 남들하고 비슷해야 된다. 남들한테 남들과 비슷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라고 유혹을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각자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 이거를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그 말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 SNS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NS가 어떻게 보면은 악영향, 나쁜 영향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모방, 그렇죠? 이렇게 안 하면 뒤처지는 건가? 라고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SNS고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방하더라도 단적으로 우리가 막 성체 조배를 하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런 게 노출이 된다면 이런 건 모방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게 또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네요.
0: 그렇네요. 예. 그런데 그 악마는 진짜 한국에 있는 악마인가 봅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주변 사람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게시물 보고 내가 뒤처질까 봐
1: 특히 심하죠.
0: 그게 심해서 영어 유치원이 있는 거고
1: 그렇죠. 그
0: 유치원 의대반이 있는 거고 막 그런 거거든요. 참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성인의 그 생애 마지막 순간을 얘기할까 하는데 고통을 봉헌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성모 성호를 보내고 있는 이때 그건 아들을 잃은 성모님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피에타상으로 떠오르고 또 지금 병중에 있는 사람,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1: 성인께서 백혈병으로 쓰러지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뭐 성인은 항상 뭐 묵주기를 자주 드렸지만 그때 더 묵주기를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병문안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묵주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많이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성모님께서 그거를 이겨낸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결국은 성모님께 의지를 하지 않았나. 저도 그 성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도 자녀를 키우고 나이를 점점 먹어감에 따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도 이제 언젠간 아픈 순간이 오고 이제 병원에서 병들어 쓰러진 순간도 올 수도 있겠죠. 만약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성인처럼 성모님께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성모님께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성모님이란 존재 자체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팔에 묵주를 차고 있는데요. 이게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이겨내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예, 그런 성모님에 대해서 뭔가 그 성인의 일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래요. 그러니 감사한 일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고통을 봉헌하는 자세로 묵주를 돌리신 성인이라 성인이 되셨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1: 성모신심이죠.
0: 예,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지금의 레오 14세 교황님으로 건너오기까지 성인이 하느님의 종, 목자, 또 성인으로 오르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시성식을 받고 또 뉴스로 전한 것도 생생한데 마리아 비아네님도 기억하십니까?
1: 네, 기억합니다. 저는 생방송을 보지는 못했고 일 때문에 이제 녹화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어색했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시성식을 보면은 뒤에 이제 큰 사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수단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수도복을 입고 있거나 되게 경건한 복장에 나이 많으신 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10대 어린 청년 사진이 빨간 그 셔츠를 입고 가방까지 메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갖고 뭔가 보면서도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사진을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 사진을 쓴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차례 오늘 대화를 나눴지만 성인이 그렇게 되게 어려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어린 청년도 성인이 됐던 것처럼 너희도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 그런 걸 보면서 좀 특별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사실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댓글도 보고 그 다음에 레딧에 이제 특히 서양에 있는 청년들의 성인식에 대한 이제 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와 근데 청년들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내 소중한 무언가가 엄청난 일을 해낸 것처럼 같이 기뻐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근데 살짝 그거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아쉬웠던 게 우리 국내에 있는 청년들의 반응은 별로 반응이 좀 없는데? 라는 생각을 좀 비교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0: 상대적으로.
1: 그렇죠. 상대적이죠. 근데 또 마침 이제 우리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이시기도 해서 청년들이 이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를 통해서 아마 성인을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아마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침 또 세계청년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리고 아쿠티스 성인이 소성인이 되셨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그분을 알게 된다면 그분을 통해서 더 많은 기쁨과 뭔가 배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0: 예. 지금 우리가 부활 시기를 살고 이제 연중 시기로도 넘어가겠죠. 그러면 연중 시기는 그냥 일상 아닌가? 하면서 그냥 보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상이 있기 때문에 축제가 더 기쁜 거고
1: 맞습니다.
0: 축제를 즐겼으니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고 그 축제가 끝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축제 그 일정도 뭐 교구대회다 또 본대회다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상에 매일 미사를 드리고 매일 성체 신심을 느끼고 또 성모 신심을 느꼈던 카를로 아쿠티스의 모습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하면 좋겠고요.
1: 네.
0: 이게 다 청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이자 저도 제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으로 선포된 카를로 아쿠티스 지금 준비하는 때 우리가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면서 하면 좋겠는데 앞서 비안내님이 청년 시절을 뭐 전반기, 후반기 개신교, 천주교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청년들에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기쁨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전해 주신다면.
1: 저는 항상 이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 우리 청년들을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 근데 바꿔 말하면 교회의 희망이라는 얘기는 하느님의 희망이다라는 얘기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희망이다라는 자부심. 만약에 이거를 제가 청년 때 그걸 느꼈다면 저의 청년기는 더욱더 풍성했고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나는 하느님의 희망이다라는 생각으로 청년기를 더욱더 풍성하고 기쁘게 좀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당신이 희망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가정의 희망이시기도 하고.
1: 아우, 예, 부끄럽습니다.
0: 1년 만에 다시 뵙지만 또 내년쯤 뵙겠죠.
1: 네.
0: 그때는 아마 세계 청년 대회 즈음이지 않을까.
1: 아, 예, 너무 좋습니다.
0: 기쁜 마음으로 또 보내면서 또 만날.
1: 네, 설레입니다.
0: 그때를
1: 벌써.
0: 기다리며 두 번째 신청곡은 어떻게 이번에는 따님이 듣고 싶은 노래입니까? 뭡니까?
1: 제가 듣고 싶은 노래고요.
0: 예.
1: 오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보니까. 더욱더 듣고 싶어지는 노래 열일곱이다의 성체 찬미가 예 신청하고 싶습니다.
0: 예 그래요. 열일곱이다의 성체 찬미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책은 두 권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눈 카를로 아쿠티스가 있고 또 오늘 얘기 나눈 정진아 작가님의 만화 비안내 성당에 가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성체 찬미가 들으시면서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특집의 이 책과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오늘은 성 카를로 아쿠티스였습니다. 정진아 마리아 비안네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정준하 마리아 비안네님의 신청 성가였습니다. 17이다의 목소리로 성채 찬미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성인입니다. 카를로 아쿠티스. 이 카를로 아쿠티스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 성인이라는 거 다들 기억해 주시고, 이제 내년 8월에 있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성공적인 시간들, 무엇보다 은총 가득한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저 오늘 만난 책 선물로 드립니다. 바오로달 출판사에서 나온 카를로 아쿠티스, 이 만화와 이 성인을 소개해 주신 정진하 비안내 작가님의 만화 비안내 성당에 가다, 이두 권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둘 중에 원하시는 책이 있으면 앞에 붙여 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는 곡은 로드 스튜어트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Forever Young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5: 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6: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드넓다면 우리는 지금 마음의 오션뷰에 살고 있죠. 복작복작 안달복달 아둥바둥 그렇게 마음의 용적률이 성냥갑처럼 다닥다닥 좁아진다면 그건 마음의 지옥이죠. 나날이 연두빛 융단이 깔리는 실록의 달 5월 그 초록초록한 숲을 마음 한켠에 품을 수만 있다면 그건 리틀 포레스트가 아니라 라지 킹 사이즈의 싱그러운 포레스트 뷰를 품는 일입니다. 마음의 오션뷰, 숲뷰를 함께 품을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